0: 힘으로서 내가 미련 없이 살고 싶은가? 이 순간을 내가 이제 어차피 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순간은 과거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를 기준으로 미래의 나는 다음 세대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나라고 하는 나 다음 세대한테 삶을 물려주는 게 되는 건데, 어떻게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세대에서 사람들과 다툼 없이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다. 화해하고 뭐 조금 우리 다 같이 즐겁게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1: 화합하면서.
0: 화합하면서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 세대에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삶에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삶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다음 세대에는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나은 화합하는 세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다음 세대의 삶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대의 삶을 어떻게 조금 더잘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이 땅으로 살아가면 점점 환경이 더러워지는데, 내 말년에 뭐 비염으로 고생할 순 없다. 이제 이러한 각오로 환경을
1: 청소를
0: 막,
1: 해야 된다.
0: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조금 편안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막 투척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조금 더그 즐겁다고 막 뭔가 주변 환경을 파괴하면은, 내 삶에서 내 노후가 과연 편안할 것인가? 내 노년에는 지금보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은 없어질 건데, 내 노후에 나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사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질문에 좀 마땅한 대답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홍 선생님은 어떠세요?
2: 저라는 수행자가 다른 사람에게 비쳤을 때, 아, 이런 사람도 있고,
1: 장자가 또 있을 수 있죠.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자가 있다면은, 아, 우리 스님은 이런 모습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뭔가 특출난 것들,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 특출난 것들이 아니라 뭔가 변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줄어나가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점점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1: 발전되는
2: 발전된
1: 모습.
2: 삶을 조금 보여주고 싶다. 예, 그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것
3: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2: 그러게요.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게 다음 시간 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주제 가져올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또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3: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BTN 불교TV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전하며 방송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포교 불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따뜻한 원력과 보시가 큰 힘이 되는데요.
1: 그럼.
3: BTN 불교TV ARS 후원 전화번호는 무엇일까요?
2: 지영 선생님 아세요?
0: 내가 시작 부분.
2: 아, 그래요?
0: 060.
2: 아, 너무 쉽다. 가운데는요?
4: 800.
2: 아, 제가 그러면 마지막은 7000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후원 많이 기다리니까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잘 사용할 테니까 많이 많이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1: 큰일 많으셨습니다.
2: 네. AI 의 송산
1: 일각
0: 지영입니다.
2: AI 시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새로운 길 마하반야 AI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1: 지친 마음을 보듬는 이 청정한 법보시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원력을 보태주세요.
0: 지금 걸어주시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2: ARS 후원 060-800-7000번
1: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0: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성불하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0: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0: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팬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4: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0: 비밀이야. 누가 대신 숙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냐?
1: 어떻게 알았어?
0: 부처님이 한가하시냐? 그런 소원을 들어주게?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주 실륵사다!
1: 실륵사?
0: 실륵사는 용의 꼬리를 닮았다는 경기도 여주 복리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야. 그리고 고려 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리던 나옹 선사가 입적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실륵사로 고고! 신라의 원효대사는 속세와 멀리 떨어진 복리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2: 여기 복리산에는 상서로운 연못 하나가 있네. 그곳은 신성한 사찰이 들어설 곳이니 찾아내어 사찰을 짓게.
0: 꿈에서 깨어난 원효대사는 꿈속 노인이 말한 연못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헤맨 후 드디어 연못을 찾아냈죠.
3: 이런 곳에 연못이 있다니. 빨리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몇 날 며칠 흙을 부어도 연못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3: 아무래도 공덕이 부족한 게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메워야겠어.
0: 원효대사는 부처님께 7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다시 연못으로 가 흙을 붓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승천하기 시작했죠.
4: 스님께서 부처님께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가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십시오.
3: 고맙소.
0: 원효대사는 용이 사라진 자리에 사찰을 지었는데 그 사찰이 바로 여주 실륵사랍니다.
1: 그럼 원래 이 자리가 연못이었던 거네?
0: 그렇지.
1: 그런데 이건 뭐야?
0: 보면 몰라. 나옹 선사의 부도탑이잖아.
1: 나옹 선사가 누군데?
0: 나옹 선사는 고려 때 스님인데 조선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지. 나옹 선사가 쓴 시들은 지금도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고.
1: 우와, 대단한 스님이네.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나옹 선사 이야기로 고고! 세월이 흐른 후 나옹 선사는 실륵사로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 총사는 나더러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0: 그 시간 마을에선 용의 머리를 한 말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용마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나옹 스님을 찾아오게 됐죠.
6: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놈의 용마가 걸핏하면 우리를 괴롭히니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5: 그 용마가 아직 마을에 있소?
6: 예.
5: 그럼 갑시다. 내가 용마를 만나야겠소.
0: 그렇게 나옹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마를 찾아 나섰고 신비한 굴레로 용마를 단순히 제압했죠.
5: 이제 더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거라.
6: 고맙습니다. 스님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습니다.
5: 다 실륵 덕분이지요.
6: 실륵이요? 실륵이 뭡니까?
5: 아까 제가 용마를 올가면 신비한

0: 굴레가 실룩입니다.
1: 그 후로 사람들은 나옹 스님이 수행하던 사찰을 용마를 잡은 신비한 굴레, 실룩의 이름을 따 실룩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2: 저기가 속리산인 거지?
1: 맞아. 속세속 떠날 리. 속세를 떠난 사람들의 산이지.
2: 그럼 수행은 제대로 되겠다. 그런데 설마 저기까지 걸어가겠다는 건 아니지?
1: 걸어가야지, 당연히.
2: 아, 진짜? 차 타고 가면 안 돼? 아니면 말이나 소라도?
1: 안 돼. 다리도 튼튼하면서 엄살은. 오늘은 속리산에 왔으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법주사로 가야겠다.
2: 법주사?
1: 법주사는 신라진흥왕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전통 목탑 팔상전 외에 대웅보전, 성년지, 철학 등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야. 경치도 좋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사찰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법주사로 고고! 신라 의신 스님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인도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어찌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방에는 불경이 가득했죠.
3: 이 경전들을 모두 신라로 날라야 할 텐데 무슨 수로 날라야 할지. 노새울음 같은데?
1: 의신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하얀 노새 한 마리가 다가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 스님, 저를 신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대신 경전은 제 등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3: 고맙다, 노새야. 네 덕분에 걱정 하나를 덜었구나.
1: 그렇게 공부를 마친 의신 스님은 하얀 노새의 불경을 가득 싣고 신라로 돌아왔죠.
3: 이제 신라로 돌아왔으니 노새야, 나와 함께 절을 지을 만한 곳을 알아보러 다니자꾸나.
1: 의신 스님과 노새가 사찰을 세울 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속리산 속을 걷던 노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곤 울기 시작했죠.
3: 이곳이구나. 좋다. 이곳에 절을 짓자.
1: 의신 스님은 노새가 앉았던 자리에 절을 짓고 불법이 머문다 하여 이름을 법주사라고 지었는데, 법주사의 출애암 마의 열의 의좌상 옆엔 그때의 의신 스님과 노새의 모습이 새겨져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2: 아, 근데 이건 뭐야?
1: 뭐가?
2: 바위에 새겨진 이 그림 말이야.
1: 아, 그건 진표율사와 소야.
2: 진표율사면 통일신라 때 스님 아니야?
1: 어, 맞아. 법주사를 중창하신 스님이기도 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진표율사와 소 이야기로 고고! 신라의 고승 진표율사가 수행을 마치고 속리산으로 향하자, 들판의 소들이 모두 진표율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5: 소가 무릎을 꿇다니? 저게 어찌 된 일이래?
6: 아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거야.
5: 가서 물어보자고. 또 알아? 뭔 도술이라도 부렸는지?
6: 좋아. 얼른 가보자고.
5: 스님!
0: 무슨 일이십니까?
5: 말 못하는 소들이 어째서 스님께 절을 하는 것입니까?
0: 이 소들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속은 참으로 현명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친 불법이 중한지 알고 예를 갖춘 거지요.
5: 아이고, 그갈 논치 못했으니 제가 소보다 어리석었네요.
6: 내 말이! 스님, 저희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요?
0: 있고 말고요.
5: 그럼 우리를 제자로 맞아주십시오.
1: 농부들은 곧바로 가지고 있던 낫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진표 율사의 제자가 되어 불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농부들이 속세를 떠나 불교에 귀의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동이야, 놀자.
2: 말 걸지 마. 부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니까.
1: 아무리 기도해도 못 만날걸.
2: 왜? 왜 못 만나는데?
1: 부처님을 만나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의성대사나 범일국사처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낙산사다. 의성대사와 범일국사가 낙산사에서 부처님을 만났거든.
2: 오, 진짜?
1: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낙산사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칭견하고 세운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관음성지 중 하나이자 기도처로 사랑받고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낙산사 창건설화로 고고! 신라의 의상대사는 동해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동해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양양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파랑새 한 마리를 만나게 됐죠.
7: 계속 주변을 맴도는 걸 보니 나보고 따라오라는 게구만.
1: 그렇게 의상 스님은 파랑새를 따라 바닷가 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7: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터. 이곳에서 수행을 해야겠군.
1: 의상 스님이 굴에서 수행하던 7일째 날이었습니다. 용 한 마리가 굴 안으로 들어와 말했죠.
8: 스님, 저는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스님께 이 염주를 전하러 왔습니다.
9: 이건 수정염주 아닙니까?
8: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해 용왕께서 스님께 바치는 여유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분명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1: 의상대사는 용의 말대로 수정염주와 여유주를 갖고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9: 관세음보살님,
0: 일어나 산 꼭대기로 가거라. 가면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거라.
9: 알겠습니다.
1: 그 즉시 의상대사는 산 꼭대기로 향했는데 그곳엔 관세음보살님 말처럼 대나무 한 쌍이 높게 솟아 있었죠.
9: 관음보살께서 말한 대로야. 이곳에 법당을 지어야겠어.
1: 의상대사는 그곳에 법당을 짓고 자신이 받은 수정염주를 봉안하고 이름을 낙산사라 하였답니다.
2: 그런데 이름을 왜 낙산이라고 지은 거야?
1: 낙산은 보타 낙가산의 준말인데 관세음보살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야.
2: 아, 그래서 관음도량이 된 거구나. 그런데 여기 또 특별한 보살님이 계시다며?
1: 맞아, 바로 정취보살님이시지.

0: 정치보살이면 해탈의 길로 빨리 들어서게 해준다는 보살님 아냐?
1: 오, 잘하는데.
0: 나도 공부 좀 했거든.
1: 정치보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범일국사에 얽힌 이야기다. 고고! 신라의 범일국사가 당나라에 유학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귀 한쪽이 없는 스님이 범일국사를 찾아왔죠.
2: 아, 신라에서 오셨다면서요?
3: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2: 아, 내가 신라에 근접한 덕기라는 곳에 살고 있어. 나중에 신라에 가면 나를 좀 찾아주시오.
3: 알겠습니다. 찾겠다 약속하지요.
1: 시간이 흘러 범일국사는 신라로 돌아와 불산사를 짓고 포교를 하며 바쁘게 보냈는데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범일국사의 꿈에 왼쪽 귀가 없는 스님이 나타나 말했죠.
2: 범일국사, 약속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덕기에 가서 저를 찾아주십시오.
1: 꿈에서 깬 범일국사는 귀 없는 스님을 찾기 위해 덕기로 향했습니다.
3: 이쯤이 덕기인 듯한데. 자, 이보시오.
4: 예, 스님.
3: 이곳에 덕기란 마을이 있다던데.
4: 에이,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3: 덕기를 어디에서 찾는담?
4: 아, 저기, 스님. 마을은 아닙니다만 제 딸아이 이름이 덕기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이상한 말을 해서요. 매일 황금동전만 만나 글을 배운다지 뭡니까?
3: 아, 그래요? 어디 한번 만나봅시다. 이름이 덕기라고 했지?
5: 네.
4: 덕기야, 스님께 황금동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려.
5: 따라오세요.
1: 범일국사는 아이를 따라 황금동자를 만나기 위해 강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3: 여기에서 황금동자를 봤단 말이냐?
5: 네, 저기 강물에서 매일 나오는 걸요. 어? 저기 보세요. 황금동자가 나오려나 봐요.
3: 저건...
1: 바로 황금빛을 내며 강물에서 떠오른 돌부처였습니다.
3: 잠깐... 저 돌부처는 그분이야.
1: 강물에서 꺼낸 돌부처는 계곡사에서 만난 스님처럼 왼쪽 귀가 없었죠. 그제야 범일국사는 계곡사에서 만난 그 스님이 관세음보살의 현신인 줄 알게 됐습니다.
3: 이리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다니. 그런데 이 부처님을 어디에 모셔야 하나?
1: 그때였습니다. 강물 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6: 나는 정치보살이다. 낙산사로 가면 나를 안치할 곳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1: 그렇게 범일국사는 황금 불상을 들고 낙산사로 향했고 관세음보살님 옆에 봉안하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0: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례제와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서울 강남 한복판, 1232년의 역사를 품은 천년고찰 봉은사가 바쁘게 쫓기는 현대인에게 잠시 멈춤의 지혜를 건넸습니다. 천년 전 스님들의 산중장터가 치유와 나눔의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고려시대 승시 문화를 재현하며 단기 출가와 청년 문화로 시대와 소통하고 있는 팔공산 승시 축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속리산 법주사가 개산 1474주기 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단풍과 가을 국화가 어우러진 천년도량에서 100가지 맛과 100가지 즐거움을 나누는 음식 한마당도 펼쳐졌습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의 가을 음악회 진관미학이 치유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관사 태극기의 국

0: 않고 승격 여번까지 담아내며 호국불교의 현대적 을비도 일깨웠습니다. 조선왕실 원찰 흥천사가 경내에 벼락 맞은 느티담으로 200존의 소원부를 조성하며 시련과 고난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불교의 참된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서울 강남 한복판. 1232년의 역사를 품은 천년고찰 봉은사가 바쁘게 쫓기는 현대인에게 잠시 멈춤의 지혜를 건넸습니다. 봉은사 계산대제를 맞아 법좌에 오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대안으로 5초 선명상을 강조했는데요. 전통을 넘어 도심 마음 치유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봉은사의 현재를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신라 794년 연회국사가 견성사라는 이름으로 첫 산문을 연 봉은사. 조선시대 억불정책 속에서는 천흥 대선사가 상소를 올려 폐사위기의 사찰을 지켜냈고 1925년 대홍수 때는 청호스님이 백성 708명을 구제하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시대마다 사부대중과 호흡하며 1232년의 역사를 이어온 봉은사가 어제 역대조사 9명의 영단에 향과차, 꽃을 올렸습니다. 선대조사들의 업적을 기리고 가르침을 계승하는 다례제로 1232주년 계산대제의 막을 올린 겁니다.
2: 역대조사님들께서는 불법의 가치를 높이 들고 시행과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봉은사를 이끌어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다례제와 함께 음력 초하루를 맞아 법좌에 오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즐거움과 괴로움의 과보를 진량 보존의 법칙에 비유하며 법문의 첫머리를 풀었습니다. 감정의 업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100만큼의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100만큼의 괴로움이 뒤따른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스님은 이러한 고락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에 달렸다며 세상에 대하는 태도에 따라 과보를 받아들이는 양상도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4: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결국은 내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승질내지 말라, 참아라 이런 게 왜냐하면 너의 괴로움을 줄여라 이런 뜻이거든.
1: 진우 스님이 제시한 감정의 과보를 줄이는 해법은 마음을 내려놓는 방아착, 바로 선명상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되 결과에 집착하거나 감정을 오래 붙들지 않고 일상에서 단 5초라도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으로 산독심을 줄이고 개인의 평안을 사회 전체로 넓혀갈 때 불국토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4: 5초라도 좀 내려놔라, 마음을. 5초라도 내려놔야 업장이 소멸된다고요.
1: 봉은사는 계산대제를 맞아 도농상생 장터를 열고 사전 신청자 300여 명이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를 마련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펼쳤습니다. 오는 13일에는 봉은사 화엄경판 인경본 정대불사가 봉행되고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생전예수제 49일 회향식도 이어져 계산대제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계산대제 축제 기간 5만여 명의 대중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되는 봉은사는 전복과 포교는 물론 선명상 대중화와 불교 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며 도심 속 대표 수행 도량으로서 맥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천년 전 스님들의 산중장터가 지친 현대인을 위한 치유와 나눔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려시대 승시 문화를 재현하며 단기 출가와 청년 문화로 시대와 소통하고 있는 팔공산 승시 축제 현장, 강상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물건을 사고파는 대신 서로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누고 장터 곳곳에서는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이 펼쳐집니다. 스님들의 산중 장터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팔공초님 동화사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경내 일원에서 제16회 팔공산 산중 정통장터 승시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고려시대 스님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던 승시의 전통과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전통장터의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시민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0: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1: 서시가 전하는 나눔의 지혜, 선명상이 건네는 비움의 평화가 우리 모두 마음에 밝은 연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승시의 나눔은 물건을 뛰어넘어 마음을 돌아보는 수행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통일 약사대불전에서는 이색 단기 출가 프로그램 잠깐 다녀왔습니다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승복을 직접 입어보고 바로 공양과 행선, 무관 명상 등을 체험하며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겁니다. 동화사는 이런 수행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는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단기 출가 학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먹는 것은 간단하게 하고 먹는 것에 욕심을 줄이며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머물고 최소한의 것만을 사용하여 번거로움을 줄이는 수행자의 삶을 체험하시려고 왔습니다.
0: 경내 상생장터에서는 시민들이 생활용품과 책 등을 서로 교환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베트남과 몽골, 스리랑카 등 아시아 4개국 불교 문화 체험과 108배 챌린지, 사찰 음식 체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극락무도온 프로그램이 진행돼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미디어 파사들을 활용한 축제를 열어 야간 프로그램을 이어갔습니다. 전통 장터의 나눔에서 현대인의 마음을 돌아보는 수행까지 제16회 803 승시는 불교의 전통적 가치를 오늘의 삶과 연결하며 포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송리산 법주사가 개산 1474주기 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단풍과 가을국화가 어우러진 천년도략에서 100가지 맛과 100가지 즐거움을 나누는 음식 한마당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도량 곳곳마다 피어난 오색 국화꽃이 천년고찰의 고즈넉함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조교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지난 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산 1474주기 개산대제와 2026 송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대법주사 가을 국화향연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사부대중은 창건주 의신조사를 비롯해 진표율사, 벼감조사 진영에 향가차 꽃을 올리며 역대 조사들의 창건정신과 원력을 기렸습니다.
5: 지금으로부터 1474년 전 의신조사께서 천축에서 구한 불경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법이 머무는 절, 법을 모신 절, 법사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4: 기념 법회식에서 주지 정덕 스님은 이번 축제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자비와 화합의 장이 되길 소원했습니다.
6: 이번 국화 학년은 즐거움과 볼거리를 넘어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4: 이날 법회에는 윤건영 충북 교육감을 비롯해 이재한 충청북도 정무특보, 강찬식 보훈부군수 등이 참석해 개산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을 국화 향연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7: 오늘 이곳을 찾은 모든 분이 송리산의 가을과 국화 향기 속에서 소중한 인연을 돌아보시고 자비와 나눔의 마음을 일상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 2026년 법주사 가을 국화 향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은은한 국화 향기가 가득한 경내에서 보내는 오늘 하루가 모든 분께 두고두고 떠오를 정겨운 추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4: 법회식에 이어 100가지 맛과 즐거움을 나누는 백미백락과 산사의 미락 음식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자연의 생명과 지혜가 깃든 정갈한 사찰 음식과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화합의 장을 이뤘습니다. 천년의 숨결과 오색 단풍, 은은한 국화향이 가득한 송리산 법주사는 올가을 내내 시민과 불자들의 안식처가 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지리산 대화엄사가 어제까지 사흘 동안 바람 속에 등불을 밝혀라를 주제로 제22회 화엄 문화재

0: 무대를 개최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 특설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화엄 문화제는 국보 영산회 괴물을 모시는 영산제 의식으로 시작해 제6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회, 화엄음악제, 구례군 라인 댄스대회, 어머니의 길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화엄사 선다회의 육법공양과 어산 동환스님의 집전으로 시작한 괴불제는 주지 우석스님, 전 주지 종삼스님, 덕문스님, 김민석 민주당 대표, 장길선 구례군수 등 4부 대중이 동참해 가을 산사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바람처럼 흐르고 등불처럼 도량을 밝히는 화엄 문화제는 신도회와 포교사회 주관으로 전통사경과 굿즈 만들기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천년고찰 진관사가 마련한 가을밤 음악회 진관미학이 산사 음악회를 넘어 전통과 현대, 동서양이 어우러진 치유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역사를 되살려 진관사 태극기 국보 승격 염원까지 담아내며 호국불교의 현대적 의미도 일깨웠습니다. 처녀 4부대중과 세계인이 함께한 감동의 현장,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청명한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삼각산 진관사. 천년고찰의 밤하늘이 전통과 현대음악의 하모니로 물들었습니다. 가릉빈가 소년소녀 합창단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적시며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고,
2: 이렇게 예쁘고 멋진 무대에 참가해서 영광이고 다음번에도 이런 멋진 음악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1: 가수 이선희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도량을 가득 메우며 4부 대중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3: 오랫동안 진관사에 다니면서 신도로서 그 역할을 다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진관사가 빛이 난다고 생각해요.
1: 마음의 정원 진관사가 지난 토요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22번째 달오름 음악회 진관미학을 열었습니다.
4: 우리의 번뇌가 없어지면 지혜로운 마음, 늘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1: 모두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매년 이어오는 진관사 음악회는 불교 정신과 우리의 역사, 문화예술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자랑 진관사가 더욱더 시민들의,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고요.
1: 이날 처녀 4부대중은 진관사 태극기 국보 승격의 마음을 모으며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6: 진관사 태극기를 국보!
1: 조선시대에는 왕실 사찰로, 일제강점기에는 불교계 항일운동 거점으로 역할한 진관사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려는 세계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날 음악회 시작 전엔 진관사 태극기가 출토된 칠성각을 비롯한 전각을 둘러보며 선열들의 흔적을 느끼는 외국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7: It's really beautiful. It's today is especially well decorated.
8: More Korean culture and Buddhist culture.
1: 판소리와 정가의 선율에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하모니 공연에 이어 뮤지컬 배우 이충조의 공연이 펼쳐지며 음악회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선물했습니다. 진관사 음악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깊이를 더하며 세계인의 마음 치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가 머물던 원찰 흥천사가 이제는 시민의 안식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내에 벼락 맞은 느티나무로 200조대 소원부를 조성하며 시련과 고난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불교의 참된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도심 포교와 치유 도량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흥천사 관음불사 회향 현장, 양유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가을 기운이 청명하게 감도는 삼각산 자락.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 경내가 아침 일찍부터 경건한 목탁 소리와 불자들의 환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 성북구 흥천사가 어제 극락보전 관세음보살, 무량수전 소원불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불사는 기존 극락보전에 모셔져 있던 42수 금동 천수관음보살이 관음전으로 이안되었습니다.

0: 후 극락보전의 관세음보살을 새롭게 조성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직전 스님의 화취진홍과 항마진원 염송 속에 해주 정념 스님이 부정한 기운을 소멸하는 붉은 팥을 뿌리고 의식 백미인 전필과 개안 광명진원 염송이 시작되자 관세음보살상을 가리고 있던 가림막이 서서히 걷어집니다. 새로 조성된 관세음보살이 자비로운 용안을 드러내자 극락보전 안팎을 가득 메운 불자들이 일제히 합장하며 정근을 이어갔습니다.
1: 고 시대를 연상해서 이렇게 조성한 부처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극락보전에 정말 비어있던 관세음보살을 모실 수 있어서 신도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어서 무량수전에 가서 우리가 소원부를
0: 이어진 무량수전 회향법회에서는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발언으로 조성된 소원불 200존이 밝게 빛나며 도량의 장엄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무량수전에 모신 관세음보살 소원불은 흥천사 경내 벼락 맞은 느티나무로 조성해 사부대중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회향을 축하하며 불사를 이끈 이진형 불상조각장과 빈정경 작가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2: 앞으로 천년의 세월을 넘어서 미래 세대의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소중한 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조선시대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상호를 따서 그 형태의 그 시대의 조각기법으로 조성한 부처입니다.
0: 조선 왕실 원찰로 깊은 역사를 간직한 흥천사는 이번 관세음보살 소원불 조성불사 회향을 통해 도심 속 대표 기도 포교 도량이자 시민들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견고히 다지게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조선 후기 쇠락해 가던 불교의 혁신을 일으키며 한국 선불교의 맥을 부활시킨 경허스님. 그 혁신과 치열한 구도 정신은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의왕 청계사가 경허스님을 비롯한 5대 선사의 달해제를 봉행하고 수행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임을 일깨웠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한국 선불교 중흥조의 가르침을 녹여낸 찬불가가 도량에 울려 퍼집니다. 의왕 청계사가 어제 올해로 23번째 청계사 5대 선사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근대 한국 불교 선중흥조 경허스님의 선맥을 이은 만공, 보월, 금호, 월산 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기리는 자리. 청계사 회주 성행 스님은 경허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수행가풍의 역사와 가르침을 대중에게 설명했습니다.
6: 호련이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삼천 세계가 나의 집인 줄 깨달았다. 6월에 연암산 아랫길에 늘 사람이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5: 오도송을 마치고 주지 명원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5대 선사 부도탑을 찾은 성행 스님. 석가모니불 정근을 독송하며 각 탑에 차공양을 올린 스님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 대선사들의 가르침을 되새겨 정진하는 불자들로 거듭나길 대중에게 당부했습니다.
6: 수행의 끈은 놓지 말아라. 내가 수행을 우선으로 삼아야 되지 다른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 다른 것은 전부 방편이다. 네, 그 첫째가 수행입니다.
5: 청계사는 전통 국악 공연과 대중공양도 마련해 선사들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달해제를 회향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훈민정음 창제 이후 불교계가 한글 보급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냈다는 사실을 조명하는 학술대회와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모색하는 자리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전합니다.
7: 훈민정음 창제 이후 불교계가 제작하고 유통했던 다양한 언해불서.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 보급에 기여한 불교계의 역할과 우리나라 한글불서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경북불교문화원은 훈민정음과 한글불서 학술대회와 언해불서 제작과 유통 특별전시를 개최했습니다.
8: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학술적,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7: 이번 행사는 1443년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이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0: 과정에서 불교계가 남긴 은혜불세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은혜불세의 기록유산적 가치를 정립하고 향후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날 백낙천 배재대학교 교수는 불전 언해설을 통해 본 한글의 사용과 보급을 조명했고 전통 서지학과 첨단 AI 기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홍순천 청주 배첩 정수교육관 박사는 한국 불세의 장정 형태를 중심으로 언해 불세의 특징을 분석했으며 박영덕 충청북도 무형유산 각자장은 언해 불서 제작과 목판 제작에 나타난 특징을 발표했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은혜불세의 역사적 기록 유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2: 고립을 속고를 비롯한 수많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한 대대적인 은혜 사업을 펼쳤습니다. 한글 보급과 확산의 역사에서 불교계가 이바지한 공연을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0: 학술 대회와 함께 동락간 로비에서는 은혜불서 제작과 유통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전시는 모두 4개 부문으로 구성돼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의 관계부터 월인속보와 강정도감, 은혜불서의 문헌적 가치까지 한글불서의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관련 자료와 은혜불서 복원 목판, 월인속보 관련 이미지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3: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가 지나며 가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도 깊어지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재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856-9559.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99.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승야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종 노소 미구 미군이 삼.

공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 합원

보기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404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4: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6: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신라 경덕왕 17년, 발징대사는 쇠락한 건봉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없던 큰 원력을 세웁니다. 바로 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불을 이어가는 연불만 1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에 정신스님과 양순스님을 비롯한 31명의 수행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출가자들만의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820명의 제가불자가 함께하며 만일결사를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120명은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하고 1700명은 곡식과 기름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27년 동안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건봉사에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 연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의 세월 끝에 만일이 원만히 회향되는 날, 연불 수행을 이어온 31명의 스님들은 모두 서방정토에 왕생하였고 수행을 뒷받침한 제가불자들 또한 훗날 모두 극락왕생의 공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결사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발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와 그 수행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4: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애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재를 봉해갑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일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6: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4: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7: 여명천사, 여명808, 리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8: 여명808, 정말 좋아요.
7: 상쾌한 아침, 참 좋은.
8: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9: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영주림신주야 신종주가신 주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과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 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국토

귀와 눈이 청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음망계율 들끓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지가

고를 배사올제 시방제 불섬기는 일장간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 그던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 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GTN 부다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뤄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야사바 옴바라니 바란 입다야 사바 옴바라니 바란 입다야 사바 예원성치지는 오마무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무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무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역시 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급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적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 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0: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배경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 산책.
1: 방문 서운함, 통도사 서운함을 방문하다. 영축 보궁 방신광, 영축산 정멸 보궁에 신령한 광명 비치고, 서운 쌍지 영천운, 서운함 두 개의 연못에는 하늘 구름이 비치네. 수중 걸작 암각화, 물속에는 성

0: 정 큰 스님 그린 암각화가 걸작이고 사냐 노하 심추운 산과 들의 갈대 곳으로 가을의 운치가 깊어가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856-9559.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명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우리 또 함께 명상하는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해주 스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하고 편안해지기 연습해 보셨는데요. 편안해지기 잘 되셨나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

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명상하다 이거를 바바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밭을 갈듯이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영어로도 이거를 프랙티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내가 이거 딱 하고서는 끝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사실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아, 내가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를 티벳에서는 명상하는 게 고음이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게 익숙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매일같이 연습하는 것이 명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해지기도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시작하면서 편안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연습하고 할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편안해지는 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 몸에 자비심을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명상을 할때 우리는 두 가지를 증장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는 지혜이고요. 또 하나는 자비입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지혜와 자비를 증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이 명상을 통해서 연습하면서 키우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편안해지는 것들을 자꾸 주는 거는 우선은 내 몸에 자비를 보내서 이 자비로움으로 따뜻함이 내재되고 그 따뜻함 속에서 지혜가 싹틀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편안해지기 연습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편안하게 자리를 한번 잡아보고요. 이렇게 지금 우선은 이렇게 편안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련을 해봅니다. 꼬리뼈 살짝 힘주고 아랫배 살짝 힘주고 두 다리는 그대로 놓으면서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그리고 척추는 그대로 꼬리뼈 전골 위로 놓아두고 가슴은 살짝 펴고 어깨는 아래로 쭉 내립니다. 자연스럽게 깊은 숨이 들이쉬고 내쉬어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숨을 쉴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면 알아차려지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두 손은 아랫배 혹은 허벅지 위에 손바닥이 하늘을 두게 하고 그대로 편안하게 놓습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눈은 감거나 45도 아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이 몸으로 우리의 주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곳이 우리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땅이 우리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고 우리의 엉덩이와 우리의 다리가 이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 위에 온전하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 몸이 이완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줘봅니다.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부드럽게, 친절하게 지금 이곳에 몸 안의 감각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편안한 자세를, 편안한 몸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이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몸 안에서의 느낌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이곳에 잘 도착하신 겁니다. 지금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고 몸을 한번 살짝 풀어주면서 편안한 느낌 혹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이든 이 순간의 느낌을 한번 바라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처음 시작은 편안함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늘 우리가 좀 처음으로 돌아갈 때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때 편안함으로 돌아가시는 걸 우선은 추천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편안함만을 추구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 편안함이든 혹은 불편함이든 어떤 것이든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불편함이 오면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편안함이 오면 편안함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해 나갈 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굉장히 힘든 사회에서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상처가 많은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잘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명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편안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함으로 세팅을 딱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곳은 편안함이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하시다가 아프신 부분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풀어주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하셔서 이렇게 좀 편안한 모드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 이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편안함이 좀 더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함 쭉 하시고요. 아, 저는 이제 좀 됐습니다 하시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 균형 잡기로 한번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균형 잡기라는 이 주제를 제가 이번에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이제 편안함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나는 편안함만 좋아 라고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사실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편안함은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사실 숨쉬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을 생각을 하겠어요. 숨이 잘 쉬어져야 그 다음에 균형 잡기 아니면 뭐 명상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편안하기는 우선 숨부터 시작할 때 이제 편안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 잘 쉬어지고 나 이제 괜찮아요, 나 이곳에 이제 잘 앉았어요, 이러고 나면 이제 균형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균형 잡기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선은 우리 명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비잉 모드, 두잉 모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잉 모드라는 게 사실은 이 존 카바치 선생님께서 MBSR, 이제 그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즉 마음 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비잉 모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두잉 모드로 살고 있다는 거죠. 뭘 해야 돼, 해야만 해 라고 하면서, 근데 정말로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은 뭘 안 하고 있는 나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걸 경험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그 과정을 하면서 유학생들이 갖는 고질병이 있어요. 그때 느낀 건데, 유학생들은 이제 논문 쓰고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논문 쓰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비난하고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고, 정말 엄청난 크기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제가 경험했던 공간이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 안 그러냐? 아니요.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 제가 대학생들 만나고 있는데요. 취업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지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죄책감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죄책감 느끼고 있고요. 취업을 하면 또 취업해서도 내가 이것이 맞는 건가? 내가 이거 정말 잘하고 있나? 내가 이거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말엔 좀 쉬면서도 내가 이거 쉬는 거 괜찮은 건가? 라면서 또 죄책감을 느끼고요.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투잡, 쓰리잡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계속 하시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 현대 사람들은 자꾸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계속 이러면서 앞으로만 생각하면서 두잉 모드로 만들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움직여야만 하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 쳇바퀴 속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타버렸다, 소진됐다. 이렇게 소진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진되고 스트레스 받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존재 모드로 오자. 행위 모드, 두잉 모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존재하는 비잉 모드로 돌아오자라는 이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이 MBSR에서 나왔던 거죠. 사실은 명상은 사실 존재 모드로 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에서의 느낌, 마음에서의 느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지금 이곳에서 존재로서 온전하게 있는 이 온전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비잉 모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두잉 모드로 있을 때에는 비잉 모드의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잉 모드로만 온전하게 존재하기에는 또 현대 사회하고 살아갈 때 괴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거는 비잉 모드와 균형 모드, 두잉 모드의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비잉 모드로서 계속해서 지금 있는 이 순간의 느낌,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온전하게, 안전하게 매 순간 존재할 수 있도록 하되, 해야 될 때는 하셔야 돼요.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움직임 자체도 우리가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라보는 내가 있고, 비잉 모드와 두잉 모드를 계속 살아가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시도록 하는 게 명상이다. 이걸 연습하는 게 명상이다라고 균형을 잡는 시각으로서 바라보시는 거. 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비잉 모드, 두잉 모드에 대해서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균형 잡는 거 매우 중요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몸과 마음이에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몸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저는 몸과 마음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요, 몸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만 수행하자.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바라보고, 몸이 그걸 위해서 상하든지 말든지는 이건 상관하지 말자. 저 사실 그렇게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진짜 몸을 막 함부로 대했어요. 막 일도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 하고 수행하면 막 아프든지 말든지 막 이러면서 수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병을 얻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진짜 몸이 망가지는 수행자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저는 또 느낀 게,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이 마음만 보살핀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몸으로서 좀 체득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도 균형 잡기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경우에, 요새 지난번에 우리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연구에서 우리가 몸을 잘 다루고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했을 때 마음이 좀더 편안해지고, 몸에서의 안정감을 찾았을 때 마음의 안정감도 찾아지더라라는 연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몸에다가만 또 초점을 두고 싶지는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또 몸을 또잘 보살필 수도 있고, 몸이 안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도 명상을 하셔야 되고, 마음에 대해서도 명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의 자유로운,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움직일 땐 잘 움직이게 되는 이런 과정들.

것들을 잘 알아차림하실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대한 균형도 찾아야 되고 마음에 대한 균형도 잘 찾아서 몸과 마음을 잘 보살피는 이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선 알려드린 게이 몸의 안정감 찾는, 몸의 감각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곳에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을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해도 괜찮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당연히 자연스럽게 느끼실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 감정, 느낌들이 계속 올라왔다 사라질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날 거고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생각날 거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상상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네들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구나, 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얘만 봐서도 안 되고 몸만 봐서도 안 되고요. 대신에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존재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몸도 보살피고 마음도 보살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균형을 잘 잡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잉 모드, 두잉 모드에서의 균형 잡기, 다음에 몸과 마음에서의 균형 잡기, 요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 명상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균형 잡으면서 해야 될 게요. 흘려보내기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하는 거. 그래서 뭔가를 내가 알려고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도 잘 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명상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주의를 하나의 대상으로 가지고 가서 뭐 이 대상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느낌, 감각 이런 것들 살펴보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가지고 가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바라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하려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두잉 모드로도 설명될 수 있죠. 근데 명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멍때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멍때리기를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명상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명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멍때리기가 그래서 나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전 멍때리기가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멍때리기만 하면 나빠요. 저는 멍때리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멍때리기가 일어나는 이 현상이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많이 뇌를 썼을 때,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은 잠깐 휴식하려고 띵 하는 순간이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얘는 아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잠깐 쉬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려주는 순간이고, 잠깐 쉬는 시간이라서 저는 그 시간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멍때리기가 이제 올 때면 알아차림 하시고 잠깐 머무르기가 필요하다면 머무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명상이라고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명상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요소들이 있어요. 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집중과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어느 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명료하고 선명하게 바라보는 이 집중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쭉 머무는 힘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주의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필요해요. 집중과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명상인데, 멍때리기는 집중의 요소가 뿡 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선명한 게 없어요. 명료한 것도 없고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림도 사실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멍때리게 하면 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중도 없고 알아차림도 없는 멍때리기는 사실 명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때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멍때리기를 가끔 하셔도 괜찮다라고는 설명을 드립니다. 대신에 어쨌든 명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명상은 집중과 알아차림,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집중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려면 이 마음의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보려고 하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명상할 때는 살짝 들어오기는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도는 내야 되는데 대신에 이 의도를 너무 내가 집착하면서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균형 잡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뭔가를 보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되 그런 것들이 흘러갈 수 있게 그대로 놓아두기. 그래서 하려고 하는 마음 내면서 흘려보내기라는 두 가지의 균형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볼 뿐, 그래서 그냥 할 뿐, 바라볼 뿐이라는 말을 명상할 때 정말 많이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바라보시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잡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 가! 떠나보내야 돼! 라고도 하지 마세요. 너 가! 라고 하면 또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아, 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라는 걸 그냥 바라보고, 그냥 알아차릴 뿐이라고 하시는 이 균형 잡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함을 쫓지도 않으면서 너무 불편함을 미워하지도 않는 이 균형도 좀 찾으시면서 대신에 힘들 때는 편안함으로 돌아오기, 편안함에서 시작하기, 요거 하시면서 비잉 모드, 두잉 모드의 균형, 그리고 바디와 마인드, 몸과 마음의 균형, 그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되 흘려보내는 것도 같이 내는 이 사이에서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나가시는 거. 이것도 명상할 때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곳에 치우치지 마시고 온전하게 머무는 것들 연습하시면 좋은데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어려운 말로 불의 중도라고 합니다. 어렵죠. 균형 잡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균형 잡으면서 잘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를 사실 불의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곳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다 어우르면서 갈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어떤 하나도 이게 맞아, 이건 틀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우리 불의 중도라고 하니까요. 중도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비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으려면 편안함, 너무 불편하지 않게, 너무 편안하지도 않게, 이 균형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혹시 너무 편안하면 안 되는 이유 아세요? 명상할 때. 그러면 잠에 들거든요. 여러분, 잠에 들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되면은 내가 잠에 빠질 수 있으니 살짝 불편한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너무 불편하면 또 이거는 나를 너무 괴로움에 빠지게 해요. 그러니 여기서도 균형을 잡는 이 과정으로 생각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자세만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 충분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자세 바라보고 몸의 균형 잡아보고 그러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알아차리고 필요하다면 이완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으면 얘도 알아차림하되 흘려보낼 수 있으면 흘려보내고 다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고 이런 것들 반복하시면서 명상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명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명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편안하기부터 시작해서 균형 잡기 명상으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세 한번 잘 잡아주시고요. 다리도 편안하게, 너무 긴장되지 않게.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한 자세로 앉아서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스트레칭 쭉 한번 해보세요. 다리도 쭉 한번 펴보시고. 발도 한번 쭉쭉 풀어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완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처음으로 느꼈을 때 명상하면서 불편하다, 아프다라고 생각되면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편안한 자세로 돌아가 볼게요. 자, 두 손은 손바닥에 하늘을 보게 해서 배꼽 아래 혹은 허벅지 위에 둡니다. 꼬리뼈, 아랫배 살짝 힘주고, 그 위에 척추는 온전하게 내려두고, 가슴 살짝 열되, 어깨는 아래로 쭉 풀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45도 아래를 바라보고, 입술은 살짝 다물고,

두 다리는 편안하게 놓아두면서 엉덩이와 두 다리가 이 몸을 온전하게,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종소리가 나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소리에 집중해보고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몸의 감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다면 지금 있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은 평화와 안전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평화와 안전은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도 인지합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몸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쉴수 있도록 그대로 이완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느낌들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중립적인 느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들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너무 애쓰지 않으면서, 붙잡지도 않으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변해가는 느낌, 감각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어떤 것이든 그대로 찾아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것을 흘려보내는 그 과정들을 알아차리고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머물러 봅니다.

마음이 혹시 다른 곳에 향해 있다면 부드럽게 지금 이곳으로 몸의 감각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몸의 느낌을 살펴봅니다. 몸에 긴장된 곳이 있다면 부드럽게 편안하게 다시 한번 이완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서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을 마주하고 떠나보내고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존재합니다.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편안하게 다리를 쭉 펴고 한번 스트레칭도 해주고요. 손도 한번 툭툭툭툭 털어주세요. 명상하고 나서 이게 긴장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굳어진 느낌이 났을 때잘 털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털어내는 거는 정말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shake it off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툭툭 털어내기를 하시는 게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툭툭툭툭 털어내시고 이렇게 잘 털어내시면서 이 몸에서의 편안함, 또 안정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돌아와 있다라는 현존감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 편안해지기에 이어서 두 번째 균형 잡기의 시간을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의 혼란한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만큼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만큼은, 지금만큼은

균형이 잘 잡힌 이 안전하고 안정된 시간이고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4: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5: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우리 민족의 포복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목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아크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롯4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 팔공산 은빛 문화제 6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려.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 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한복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재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

탑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나무석가모니 모댁 목하세요. 자,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리고 무색계가 비색계라고 했던 이유를 이야기 드려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쪽은 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색계고요. 이쪽에 비색계. 색계가 아닌 것. 입니다. 여기는 그 산스크리트로 루피노, 여기 아루피노 A자가 붙어요. 그 한자로는 아닐비자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 소리거든요. 이 아니다라는 A가 아닐 비로 쓰일 때도 있고 없을 무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색계 이렇게 쓰일 때도 있는 거죠. 다른 나라 언어들도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아니다가 훨씬 많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금강경을 하다 보면은

똑 나와요. 그래서 그때 자세히 얘기 드리고, 지금은 그 비새끼,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또는 비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저번 시간에 있었죠. 이겁니다. 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비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이렇게가 있고요. 결코 상이 아니고 비상도 아닌 거로 이루어진 것들. 이건 좀 어렵죠. 1번입니다. Never 상, No 비상. 여기도 중생이라고 열반시켜라 부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게 흔히 그 우리가 한자로 비상, 비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상, 비비상이 삼매 중에 여덟 번째 삼매예요. 제일 높은 거고, 상수멸 전에 비상, 비비상, 삼매라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바로 해탈 일보 직전의 중생들이에요. 제일 높은 신이죠. 이 삼계에서.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서 좀 전에 상으로 이루어진 존재들, 비상으로 이루어진 존재들 이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야겠네요. 여기서 그 상이란 단어가 앞으로 금강경에서 계속 나오죠. 자, 상. 그 구마라집스님은 모냥상자 도 쓰고 생각상자도 쓰고 이렇게 저기 현장스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쓰셨죠. 산야의 뜻이 뭐냐?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함께 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여러 뜻이 나와요. 거기 중에 하나는 파랗다, 노랗다, 뭐 빨갛다. 이거를 아는 거다. 라는 말씀도 계시고, 훨씬 높은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아까 그 구마라집스님, 현장스님 등등에 의하면 형상이란 뜻도 있고, 뭐 모냥상자, 뭐 여러 뜻이 있겠지요. 혹은 알다, 사전의 뜻은. 그 다음에 인식한다, 아까 파랗다, 노랗다, 빨갛다를 인식한다, 이런 뜻도 있고, 실제로 오온, 저번 시간에 그 다섯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존재들은 몸, 느낌, 인식 이렇게 나왔었지요. 이 인식이 바로 상자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perception 이렇게 씁니다. 인식이 거의 인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또는 산야의 상에 세상 전체란 뜻도 있습니다. 사전에는 이런 뜻들이 없어요, 지금. 사전의 뜻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경전의 문장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그런 뜻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뜻이 있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식이란 단어를 쓸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 파랗다, 노랗다, 빨갛다를 인식한다라는 거는 낮은 경지고 진짜 높은 경지는 저번 시간에 얘기한 해탈하기 일보 직전에 자신의 인식이 전체로 편재한다 얘기 드렸었죠. 그때 그 인식이 상자예요. 그게 구경까지 편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보면 그 자신의 인식이 좀 전에 존재들은 내가 저 연두색 잔디를 인식한다지요. 내가 있고 너가 있어. 근데 거기에 자신의 인식은 너는 아예 없어요. 모든 세계가 자신 하나야. Oneness. 유일자였어요. 그런데 유일자가 뭐로 이루어졌었어요? 인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깨어있음, 인식. 그 인식은 너가 없단 말이에요. 온 세계의 유일한 인식이야. 엄청 높죠? 높은 것 같습니까? 이거 관련된 말씀은 경 여기저기에 계셔요. 지금 얘기는 뽀따빠따경 얘기를 드린 거지만 그래서 그 인식이 뭐냐? 그냥 쉽게 얘기 드리죠. 대념처경에 보면 몸관찰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에 봤다 뒤에 봤다 구부렸다 폈다 2차원 동작인가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2차원 동작으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라고 그래요. 관찰을 제일 낮은 국민학교 과정이 되지요. 그 다음에 3차원 동작 관찰이 나와요. 가사바루 의복을 지니는 거. 막 이렇게 막 지니고 막 이건 복잡한 동작이죠. 그거 관찰. 그 다음에 입안에 먹고 싶고 뭐 등등등 이 안쪽 관찰이 나오죠. 대소변 보는 거 나오죠. 관찰. 좀 더 높은 단계예요. 그리고는 무슨 관찰이 나오던가요? 잠들 때. 잠들 때 관찰하고 아침에 깰 때 관찰해라가 나와요. 잠들 때는 누가 잠들죠? 몸과 마음?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몸인가요? 누가 잠드나? 마음이 잠드나요? 마음이 잠드는 걸 관찰하려면 그 관찰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보다 높은 그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마음보다 높은 거여야 되겠죠. 이게 빠냐예요? 그리고 아침에 깰 때도 관찰해라. 그 아침에 깰 때 몸이 먼저 깹니까? 마음이 먼저 깹니까? 마음이 먼저 깨요. 똑같아요. 이거 이치는. 상수멸에서 빠져나올 때 담마딘나 존자님이 얘기하신 몸과 말과 마음 중에 제일 먼저 뭐가 생겨납니까? 마음의 형성이 상수멸에서 빠져나올 때 마음의 형성이 맨 처음에 조금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린 상수멸까지 안 되셨죠? 안 되셨어도 똑같은 게 마음이 먼저 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근데 그 마음이 일라는 거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려면 마음이 일라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그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야의 무더기. 여기서 무더기라는 건 아직 그 경지는 반야 100%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 대념초경 보시면 공부가 더 있죠. 그 다음에 말하면서 관찰하고 지켜보고 깨어있고 침묵하면서 깨어본다. 거기까지죠. 그게 반야 100%겠죠. 그건 안 됐어 아직은. 그러나 잠들어서 그 마음이 잠드는 것도 보고 아침에 마음이 다시 잠들었다 깨어나는 걸 보고 있다. 그것. 그 얘기는 마음이 잠들었을 때 그 무엇? 뭐 무엇이라고 이름하던 그 친구는 깨어있다 그 얘기입니까? 얘가 잘 때 마음이 자고 있을 때 깨어있어. 깨어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반야 100% 아니죠 아직? 이거에 대한 말씀이 여기저기 계셔요 경에. 이게 아직 반야 100%가 안 된 높은 인식이에요. 경에선 그렇게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아까 자신의 인식만 있다 했죠. 비상비비상처에서 거기서 이제 해탈 향해 가잖아요. 그 자신의 인식이 반야 100%는 아직 안 됐죠. 100% 되기 직전에 그런 인식인데 인식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 깨어있음입니다. 그런 그걸 일단 인식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어요. 경 여기저기 계시는데 한번 시간 되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게 상자거든요. 산냐. 여러 뜻이 있지만 이제 금강경을 진행하면서 상자는 한글로 인식이라고 할 것이다. 영어권은 전부 그렇게 쓰고 있어요. Perception.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인식은 낮은 인식부터 아까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를 보는 인식부터 그 파랗고 노랗고 빨간 걸 보려면 눈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비색계의 신들은 몸뚱아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눈, 귀, 코, 혀, 몸 없어요. 그러면 장님인가? 봐요. 눈의 인식만이 인식이 아니다. 거기는 뽀따빠따경에 계시다시피 거기에 신들은 높은 분들은 미세하고 참된 인식이 있고 그런 세계가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미세하고 참된 인식으로 이루어진 자가 오직 있다. 그런 신들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이 광범위하다. 빠냐도 마찬가지다. 빠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게 빠냐의 무더기 할 때에는 그러니까 빠냐가 1%부터 100%까지 있는데 99한 1%에서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의 그 반야는 우리가 말하는 지혜예요. 지혜. 마음과 결합된 지혜예요. 100% 반야에는 마음 없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닌 반야들에는 찌꾸빠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높은 지혜가 있는 건데 100%의 반야에는 거기에는 지혜든 뭐든 그런 거 없다. 그거는 경에 계신 말씀.

아닙니다. 마음이 소멸했는데 마음으로 그 짓궂고 하는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지혜는 아니다. 그런데 그 반야로 전지전능한 육신통을 할 수 있다. 그건 초월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뒤에 얘기가 나오면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돌아옵니다. 그 상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자, 인식으로 이루어진 것들, 비인식으로 이루어진 것들, 비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비인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되겠죠. 비인식이면 여러분 여기서 비인식과 무인식은 다른 거예요. 비상과 무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색과 비색할 때도 무색계라고 안 하고 비색계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무상이 되면은 상이 없다, 인식이 없다는 상수멸이란 얘기예요. 무상이니까 상이 없다, 상이 멸했다. 그러면 해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비상의 중생도 열반시켜라 했으니, 해탈시켜라 했으니 해탈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 무상은 상수멸이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인식으로 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비상, 비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이렇게 얘기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상과 비상의 존재들이 있어요. 비인식의 존재들이, 이 비인식이 인식보다는 더 높은 존재들입니다. 아까 굳이 예를 들면 낮은 단계로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를 인식하면 우리 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인식은 인식은 인식이 돼 굉장히 높은 인식인 거예요. 그런 파랗고 노랗고 빨간 게 아니라, 아까 예를 들면은 마음은 잠들었는데 깨어 있는 거, 거기서 깨어 있으면 어떤 생각은 없어요. 마음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말로는 참 모순인데 스스로 불멸이라고 여겨요. 인식이라고 생각 안 해 스스로. 자기가 해탈 그 자체인 줄 알아요. 그런 착각을 할 정도의 비인식인 거예요. 그거이다. 그리고 비상, 비비상, 결코 상도 아니고 인식도 아니고 노후 비인식, 비인식도 아니다. 이걸 한번 보면은 그 never, no, ever, never, 오직 아니다, 오직 아니다 인식이. 뉘앙스가 어떤가요? 인식이 거의 아닌 것 같죠? 결코 아니다 하니까. 그런데 뒤에는 노후 비인식, 노후가 됐어요. 앞에 네버가 아니라.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뒤에 노후도 네버가 되면 됩니다. 일단 1번에서 2번이 되면 돼요. 그게 공부 더 된 거예요. 2번에서 3번으로 가서 니르바나 상, 니르바나 비상이 되면 공부가, 그건 해탈인 거예요. 이게 뽀따빠따경에 계신 내용이에요. 경에 거기도 계시고 여기저기 다 계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지금 나온 건 1번만 나왔어요. 네벌상,

비상, 그리고 금강경에는 이 중생들도 해탈시켜라 나왔죠. 이 초기 경전으로 가면 여기저기 계신 말씀은 1번이 뭐가 되는 거죠? 2번이 돼야 돼요. 그리고 3번이 되면 해탈. 1번과 2번이 뭐가 다릅니까? 1번의 노우 비상이 2번에서는 노우가 네버로 변했죠. 그래서 네벌상, 네벌 비상이 됐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 니르바나 시켜버렸죠. 상과 비상을 완전히 불어 껐다, 무여 열반시켰다, 니르바나.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겨보세요. 아까 뽀따빠따 경에 여기서 비상비비상처예요. 자신의 인식을 거기에 경전에 보면 비상비비상처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게 고전까지 무소유처는 경에 나와요. 무소유처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 있고 미묘하고 참된 상이에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있다. 둘이 무소유처까지 일곱 번째 삼매 여기서 자신의 인식을 가진 자만 있다. 좀 전에 무소유천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고 하나밖에 없죠. 인식이 있고 인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자기 자신의 인식만 있다. 딱 한 개잖아요. 그러면 다른 경지인지 알겠죠. 이게 비상비비상처예요. 이게 결코 인식이 아닌 1번에 그렇다고 비인식도 아닌 이 경지예요. 비상, 비비상, 여덟 번째 삼매잖아요. 거기서 경에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른다. 자신의 인식이, 상이 이렇게 나오죠. 구경까지 편제에 가는 과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두 번째에 노우비상이 네버비상이 되는 거예요. 2번이 편제에 가는 과정이에요. 네벌상, 네버비상. 그래서 전체가 됐다. 스스로 구경에 닿았다. 거기서 이러한 것이 생겨난다. 내가 의도하고 형성할까 말까. 그래서 의도하지 않고 형성하지 않으면 소멸을 체험하고 지멸에 이르른다. 열반한다. 니르바나 상, 니르바나 비상. 경말씀이 축약이 이 문자예요. 2번이 편제에 가는 과정, 구경까지. 왜냐하면 왼쪽 1번 보시면 내 결코 상은 아닌 한데 오른쪽은 노후하면 노후가 좀 약하잖아. 그것도 네버가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버 네버. 그런데 그것도 해탈이 아니었어요. 뽀따빠따경 보시면 아셔요. 이게 구경에 이르는 거예요. 비상 비비상처 여덟 번째 삼매의 정점엔 이른 거야. 2번이. 해탈은 아닌 거고 거기서 마지막 형성을 소멸하면 이 마지막 형성은 12연기의 첫 번째 무명, 두 번째 형성인 그 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샹카라. 그걸 소멸하면은 소멸하는 동시에 상과 수가 멸해서 상수 멸해버려서 해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얘기 드릴 게 있어요. 아, 오온이 다섯 가지의 집합제로 존재가 이루어졌는데 다섯 가지의 존재가 뭐뭐뭐였죠? 다섯 개가 무더기가 몸, 느낌, 인식, 형성, 분별식.

자, 한자로 해볼게요. 색수상행식. 여기 상이, 여기 상이에요. 인식. 그런데, 자, 몸뚱아리는 이전에 비상비비상 말고 벌써 공무변처. 다섯 번째 산매부터 비세계부터 몸뚱아리는 없어졌어. 수상행식만 남았어. 여기에 네 개 중에 분별식은 어디에서 소멸합니까? 마지막에 전에 깅숙과 나무 비유의 경에서 존재의 왕은 뭐라고 그랬죠? 식이다. 근데 그 식이 이 넷 중에는 제일 먼저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죠? 무소유초까지가 식의 세계다. 어느 분이 정의하셨죠? 부처님. 부처님 정의는 건들면 네 개 중에 오히려 식이 먼저 없어져. 그 아이는 무소유초에서 소멸해버려요. 그럼 뭐만 남았죠? 다섯 가지 중에? 수상행만 남았어요. 그리고는 이 수상행만 남은 거는 어떤 경지죠? 이 모든 세계에선 제일 높은 경지예요. 이 이하는 그래도 전부 다 세 개가 아니라 몇 개죠? 무소유초까지는 네 개. 식이 있어 갖고 분별식이 마음의 왕. 근데 그 친구마저 무소유초까지로 이렇게 내버려. 비상비비상처에서는 아까 다섯 가지의 요소 중에 이렇게만 남았어요. 수상행. 그리고는 구경까지 편제를 했어. 거기서 내가 의도하고 형성할까 말까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의도하고 형성하면은 미세 상은 소멸 사라지고 거친 상이 생겨날 것이다. 뭐 그 내용들을 한번 보셔요. 여기선 길어서 설명 그냥 생략. 거기 그세 가지만 남은 그분도 의도할까 말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해탈할까 말까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해탈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아까 12연기 예를 들면 두 번째인 형성을 소멸해 버리면 동시에 형성을 샹카라 소멸하면 동시에 상수 멸. 그러면 다섯 개가 전부 다 어떻게 됐죠? 오온이 멸.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라는 인식을 하고 그리고 열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열반의 일보 직전이 아직 열반 못했어. 해탈이 바로 일보 직전이 형성을 안 해야지, 나 해탈해야지 할 때 열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열반이구나, 존재의 소멸인이라는 마지막 인식을, 미세 인식을 갖게 되고 그 인식 소멸하면서 상수 멸이 된다가 경에 계신 거예요. 그건 다른 경에. 불멸에 완전한 깨어있음이 스스로 알아. 이제 이 모든 세계를 초월이구나. 끝. 이게 열반이구나. 이게 마지막 인식이고 그리고 넘어간다라고 사리자 존자님이 아난 존자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경에 이 얘기가 계십니다. 아난 존자님이 사리자 존자님께 가서 질문 여쭙죠. 도반이요. 그 여기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아야타나 처 육내입 육외입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장소로도 그 영역을 체험할 수 없고 궁극을

공무변초의 영역으로도 아야타나 장소로도 그 영역을 체험할 수 없고 더 진행하기 전에 이 단어는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아야타나 우리가 흔히 한자로 처 이러는 건데요. 아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 얘가 보는 바깥에 그 색성향 미촉

의심의 대상인 요소들인데, 한자가 이거는 간략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로 한자로 쓰겠습니다. 안이비설시니와 색성향미촉법에 그 장소들, 안쪽에 여섯 개 장소, 밖에 여섯 개 장소 할때그 장소가 아야따나라는 빨리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야따나가 여러분 공무변 아야따나 아시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전부 다 아야따나예요. 그러면 아야따나가 세계처 이런 단어에는 제일 놀랍게도 초기 경전에는 모든 세계를 가름하는 유일한 단어가 공통 단어가 아야타나예요. 뭔 소리냐? 뭐 다투 이런 단어도 나오지요. 경지, 경계, 세계. 어떤 세계를 얘기할 땐 다투도 나오고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나 아야타나처럼 모든 세계에 일관되게 나오지 않아요. 보시라. 아까 안이비설시니와 색성향미촉법은 욕계의 얘기가 아니에요. 색계까지 얘기라. 색계까지가 빛의 신들도 이렇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나오실 거 아니에요. 모임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저기 뭐야, 감각이 청정하다도 계시죠. 인간보다. 안이비설시니와 색성향미촉법에 아야타나가 계셔 안 계셔요? 계시죠. 색계의 신들도. 그러면 아까 육뇌입, 육외입은 욕계, 색계 가름한 거죠. 전달됐습니까? 그럼 이제 비색계 남았어. 공무변처 아야타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아야타나 나왔잖아요. 전달됐죠. 놀랍게도 열반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열반에도 아야타나라고 나옵니다. 우다나 가서 열반이라는 그 장소에는 그 단어가 장소에는 아야타나입니다. 열반 관련된 경에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난존자님이 사리자 존자님한테 얘기하는 대목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안이비설시니와 색성향미촉법에 이런 걸 온전한 인식을 갖춘 자도 그 영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공무변처의 산매가 된 존재도 그 영역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된 해탈일보 직전의 산매죠. 그 존재도 그 영역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아난존자님이. 그럼 남은 건뭐 있어요? 그 장소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비비상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과 저 세상도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식이 소멸했는데, 완전 소멸은 아니에요. 소멸은 아니지. 그도 그 영역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식이 아니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삼매가 있습니까? 문제는 상수멸이 아니에요. 삼매는 상수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수멸이 아닌데, 이런 것보다 더 높은 산매가 있습니까?를 돌려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하니까 사리자 존자님이 그런 인식이 있다. 내가 숲에서 공부 중에 그런 인식을 했다. 그리고는 이제 뭐 해탈하신 거죠. 근데 그 인식, 지금 그대가 말하는 해탈 일보 직전에 그 인식에서는 뭐가 있었냐, 나에게.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게 마지막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존재를 초월해서 열반하는구나. 스스로 불멸의 그것이 암과 몸이 있다.
거기서 마지막 인식이 존재의 소멸인

열반. 이게 열반했단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열반한 거지.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인식이 마지막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께도 가서 여쭤봅니다. 부처님 다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시에요. 있다. 사리자 존자님에 얘기한 존재의 소멸이라는 인식, 그 단어 대신 다른 단어들만 쓰세요.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등등등등. 뜻은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런 마지막 인식이. 그리고는 지금 아난다 존자님이 그 영역을 체험할 수 없, 이런 분들도 할수 없다라는 게, 이제 아난 존자님은 거기까지 물어봤지만, 그 인식이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라는 마지막 인식이 소멸하면 완전한 진멸에 이르러서 열반이다. 지금 금강경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코 상이 아닌 비상도 아닌 중생도 모두 무여 나에 의해서 무여 열반계에 반열반에 들게 하리라. 여기서 무여 열반계라는 거는 남은 잔여물 없이 밑바탕 없이 완전히 불어 꺼진, 여기 개는 뭐로 나왔냐면 다투로 나왔어요. 아까 세 개. 여기서는 아야타나로 안 나오고 또 세계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경계. 무여열반계 반열반, 완전히 불어 꺼지게 할 거다.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보살이 그럴 수 있어요? 보살은 아직 해탈도 못한 분인데. 그렇게 하리라라고 마음만 일으켜라. 모든 중생을 해탈시켜야지라고 마음 일으켜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대가 해탈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그 반열반 이런 거, 이 단어 좀 완전히 불어 꺼진다예요. 파리 니르바나? 아마 이 단어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완전히 불어 끈다. 요거는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왜 완전히 불어 끄냐면, 열반에 관련된 경우 우다나에 있지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불어 꺾기 때문에 100% 빤야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경우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것, 그 아무것도 없는 열반이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는 건데 단멸은 아니에요, 지금. 파라망수카 100% 행복, 100% 평화, 불멸. 그런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도, 아까 100% 불멸이기 전에도 잠에서 완전히 잠들었을 때 깨어있던 그것이 있었잖아요. 해탈도 아닌데도. 그래서 불멸이고 그 무엇인데,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히 불어 꺼져야지 그것이다. 마음이 소멸했기 때문이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만 얘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한번 준비하신다면은, 열반이란 그 장소의 그 얘기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형성되어지지도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불멸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태어나고 생겨나고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설해질 수가 있었다.

0: 그것이 아닌 궁극의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1: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2: PlanKorea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3: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 제22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가 10월 24일 토요일 북한강 물길 위에 피어난 가평의 보석 자라섬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하는 경기북부 불교연합 합창단. 불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웅장한 합창이 아름다운 거품으로 물들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성리, 현역가왕의 빛나는 목소리 전유진, 맑고 깊은 울림의 소프라노 최미영,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 현진우의 특별한 무대,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의 열정적인 공연과 스님과 함께 신명나게 즐기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댄스단도 함께합니다. 노래로 전하는 자비, 하모니로 하나 되는 우리.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자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가을 자라섬에서 함께하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

0: 천연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0: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거 좋네. 좋아.
0: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1: 제사까지도?
0: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1: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 하우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

0: 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불자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보사 계율도량 말씀을 드리다가 못다한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세 양중인과에서 과보를 생산하는 시간이 분류되어 있다. 이생이 져서 이생에 맞는 거, 이생이 다음 생에 맞는 거, 이생이 져 다다음 생에 맞는 거, 효력이 상실되는 거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기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과보를 생산하는 업.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과보를 생산하는 법. 그러니까 세 번째 생부터 계속 윤회를 할 건지 아니면 아란이 돼서 윤회를 안 할 건지에 대한 과보 생산업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업은 이생이 돼서 이생이 받는 거, 이생이 다음 생에 받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생부터는 아란이 되는 생까지는 과보를 계속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생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잘 살다라는 얘기는 안 된다. 이생에 100%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생 아란이 되기 윤회하기 전까지는 언젠가는 인연이 도래하면은 시절이 도래하면은 익어 가지고 익을 때는 쓴맛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업은 세 번째 업은 윤회가 계속되는 한은 결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과보를 낳을 수 있는 업이다. 받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업의 과보로부터 누구도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말씀. 아난자 존자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탁발만 나가면 그냥 공양을 많이 받아와요. 그 이유를 부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보자.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은 빈 그릇도 오는데 아란존자만 그렇게 많이 받아오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에 지은 선업 때문에 그렇다. 아란존자는 오랜 전생에, 그러니까 아란존자까지 될 정도 되면 전생 전생에 부처님처럼 계속 성공운동 잡고 선정 닦고 지혜를 닦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법문도 빨리 이해하고 100% 믿고 따르는 분들은 전생에 공부를 한 분이고, 의심만 하고 믿지도 않고 그런 분은 전생에 공부 안 한 분들이요. 무명업장이 많은 분이죠. 먹구름같이 오리무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아란존자는 오랜 전생에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떼를 구해준 적이 있었다. 물에 떠내려간 개미떼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개미떼들이 오랜 세월을 윤회하다가, 우리는 윤회하니까 축생이 개미가 사람으로 되고 지옥도 가고 물고기도 되고 막 윤회하잖아요. 지옥 가기 축생 수라 인간 수라 일곱 여섯 군데로 육도 윤회하잖아요. 개미떼들이 오랜 세월 윤회하다가 부처님 당시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난다 존자에게 많은 보시를 한다는 것. 계속 그 개미들이 윤회하다가 아난 존자가 부처님 상수제자로 될 때가 시절 인연이 돼서 같이 만난 거예요. 아난 존자에게 많은 보시를 한다는 것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래 전생에 오랜전에 지은 선업이지만 적당한 때가 되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시절 인연 도래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밥도 시간이 돼야 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인연법이 시절이 돼서 만나고 시절이 다해서 인연이 다해서 헤어지는 거고, 없어지고 다시 만나고 무상하게 변하잖아요. 이 인연이 가면 저 인연이 오고 이 사람이 가면 저 사람이 오고, 시절 인연 도래, 시절 인연이 도래.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시절 인연이 도래한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때가 되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때가 되어 맛있는 사과, 가을에 먹는 과일, 여름에 먹는 과일, 뭘 심어서 다음 생에 먹는 나무 과일 다 시절 인연이 때가 있다. 모든 게. 그래서요,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공부할 때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 때를 놓치면 이건 안 돼요. 때가 있어. 20대 인생, 30대 인생, 40대 인생 때가 다 있어. 모든 것도. 노는 것도 때가 있고, 열심히 사는 것도 때가 있고, 정년퇴임하면 쉴 때가 있고. 그래서 인연이 성숙해야 조건이 맞아야 인과연이 돼야 과부를 생산하게 된다. 과부를 생산한다는 건 뭐냐면 씨앗을 심었는데 내가 뿌렸는데 행위를 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맛있는 행복의 과일이 열리는 거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건 추수하는 겁니다. 생산이라는 얘기가 번뇌를 소멸해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부처님이나 부처님은 멸진정 아라한과 성불을 했기 때문에 번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지을 수가 없어. 부처님이나 아라한은. 그런데 부처님이 아라한이 아니면은 과거생에 지은 업이 과보를 생산하면 피할 수가 없어. 108번뇌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어. 생산하는 업을. 부처님께서도 이게 이제 부처님 이 얘기도 제가 절에 들어와서 들어보던 얘기인데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초기 불전에 오랜 전생에 무예를 닦았어. 이제 부처님 수업 닦을 때이 얘기예요. 부처님은 태자로 태어나서도 무예를 닦았어요. 학문도 닦고 부처님께서 오랜 전생에 무예를 닦을 적에 상대의 등뼈를 부리뜬 적이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등에 이제 약간의 통증을 느꼈어요. 아난 존자가 부처님께서도 아파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업이라 그것은 무거운 업이 돼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업의 결과는 이생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생에 만생에 걸쳐서 인연이 무르익을 때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지은 업의 과보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업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요, 500여 생을 부처님 수업을 닦았어. 성불의 공덕을 지었어. 그게 차곡차곡 공덕으로 쌓여서 25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공덕이 됐어. 500생이 소멸되지 않고 그 공덕으로.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복에 증손자, 고손자까지 간다는 얘기가 사라지지 않고 그 DNA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라. 그래서 할아버지 때 복지만 자손대가 창성한다는 얘기예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그래서 유산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성근공덕을 지어라. 그 상속이 최고의 상속이다. 그게 사라지지 않고 복력으로 복력 성불. 그래서 화엄경의 부처님은 복력 있어야 성불한다. 복력이 있으면 토굴에 들어가서 석달여를 잠만 자고 공부하면 병 생겨서 더 이상 공부 못하고 병에 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인연이 무르익지 않아서 과보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지 업이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들이 인과응보를요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육안의 판단, 아니 비설신의 색성향미처법 판단 가지고 내가 보니까 있더라 안 봤더니 모르겠더라, 내가 신라시대 공부를 초등학교도 안 났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내안 봐서 모르겠다, 이런 얘기 가끔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안 봤는데 알게 뭐냐, 이거 안 됩니다. 그건 육안, 두 눈에. 저주 좀 눈이 피곤해서 자꾸 저기 뭐 해서 지금, 예? 눈물약을 넣기도 했는데, 응? 눈이랑 육안이라는 건요, 조그만 금깔 하나 들어가도 못 떠요, 눈을. 그 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그래서 부처님은 천안과 법안과 해안과 불안과 이런, 예? 1층에서 못 보는 것을 108층 올라가면 다 보인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자들이 부정적인 악어, 업보 얘기하면 나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사람들이 본래 청정해서 나쁘지 않아요? 자꾸 경계에 끄달려 가니까 자꾸 나쁜 악업을 짓는 거지. 근데 업보, 인과 응보 얘기할 때, 아이, 뭐, 업보 얘기하고, 뭐, 사주팔자 얘기하고, 뭐, 잘못 살아서 이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성근공덕을 항상 생각해. 나는 오늘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행동하는 생각까지, 생각하는 거, 자비심, 연민심, 보시공덕,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 자비스러운 말 하는 거, 그렇게 가겠다. 그 공덕이 나는 업보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 부정적으로 갖지 말고. 나의 공덕에 대해서 소멸되지 않음을 믿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응? 여기서 행복하지 않고, 여기서 성공덕 쌓지 않으면은 미래는 없다. 오늘 슬피면 내일 슬픈 일이 생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효력을 상실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는 업, 이렇게 쉽게 이해할까요? 효력을 상실하는 업. 이 생에 받고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에 받는데 효력이 상실하는 업이 될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업. 지은 업의 과보를 가져올 조건을 만나지 못해. 조건을 만나야 된다는 거. 좋은 사람 만나야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사람 만나면 같은 사람이 되고, 응? 조건을 잘 만나야 돼요. 씨를 뿌려도 기름진 인연옥탑, 물, 적당한 비, 태양, 부지런한 농부, 그게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나. 이번 생의 결과를 생산해 업이 적당한 조건을 만나지 못한 채 이번 생이 끝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업이 된다. 다음 생, 다음 생,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결과를 생산할 어분,

아란이 되어 열반에 들면 결과는 생선할 쪽을 만나지 못하며 혀를 상실한다. 나쁜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했어. 그 과보가 생산돼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아란이 됐어, 깨달았어. 그러니까 윤회를 안 해. 그러면 생선할 조건이 만나지 못해. 그것을 효력을 상실한다. 이처럼 효력을 상실한 업은 자신의 과보를 생산할 기회를 만나지 못한 업을 말한다. 상실되는 업이 있다. 나는 것,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근데 살아서 죄를 많이 지면은 언젠가는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 보면 다 나와 하는 얘기가 이 현실에도 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본다고 부처님은 항상 혼자 있어도 여럿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머물러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효력을 상실한 업까지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앙굴마라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으로 염주 그 목걸이를 해서 걸고 다니면 성불한다 해가지고 99명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엄청난 부처님이 앙굴마라 해서 숙이주고 그 했잖아요. 출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란이 돼요. 그러니까 효력을 상실한 거죠. 아란은 다시 윤회하지 않으므로 그 생에 받아야 할 과보를 받을 수가 없다. 왜? 태어나야 괴로움을 받든지 즐거움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아란은 윤회하지 않고 생사에 따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과보를 생산할 업은 이런 때에 효력한 상소이라는 업이 된다. 죽음 직전의 모습과 재생 연결. 저는 이 대목을 상당히 중요시 하거든요. 계속 제가 흐름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죽음 직전의 생각, 모습이 재생 연결, 다음 생에 태어나는, 이게 윤회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1분 전에 모습과 재생 연결 이야기인데, 죽음의 네 가지 원인, 수명에 다해서 죽는 것, 호롱불에 부처님이 비유하셨는데, 호롱불에 심지가 다해버리면 꺼지죠. 심지가 없으면 기름이 에너지가 있어도 안 돼요. 수명이 다해서 가는 거예요. 생산업이 다해 죽는 거예요. 자기 업을 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받고 가야 되는데, 생산업이 다해서 죽는 거. 인생이 행복한 거, 괴로운 거다 받았어. 그러면 기름이 없어져서 꺼졌어. 에너지가 없어. 생산업이라는 게. 그 다음에 수명, 생산업 두 가지가 다해 죽는 거. 수명이 다하고 생산업이 두 가지가 다해서 죽는 거. 그러니까 심지는 수명이고 기름은 생산업이요. 그게 다할때 꺼져버리는 거. 파괴업에 의해 죽는 거. 고의로 불을 끌 수가 있어요. 바람 불면 또 꺼져요. 사람으로 본다면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가는 거. 불에 의한 사고도 가는 거. 교통사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 사촌 동생이 출근길에 버스에 치여서 현장에서 갔는데, 식구가 다 죽는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분이 다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 믿습니까? 출근하다가 현장에서 갔는데, 이게요. 그래서 제가 조상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꿈의 조상님들이 좋지 않게 기분 나쁘다. 원찰에 가서 스님들하고 상의하십시오. 그게 뭔가 예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의로 불을

끄거나 바람이 불면 꺼진다. 교통사고나 뭐지 뭐 떨어져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다. 파기업으로 간다. 라는 말씀. 예컨대 아란이었던 비구니 스님을 겁탈한 청년. 도를 공부를 많이 해서 아란이었던 비구니 스님을 겁탈한 청년이 바로 지옥행을 가는 것은 파괴업의 자궁이다. 지금 네 번째 죽음의 네 가지 원인 네 번째 설명입니다. 아란을 겁탈한 업이 청년의 생산업 작용을 파괴하고 아란을 아란한테 피를 내면 오역제를 진다 했잖아. 겁탈한 건그 피를 낸 것보다 더 강한 업이죠. 무거운 업이죠. 청년의 생산업 작용을 파괴하고 잘한 거 모든 거다 파괴됐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파괴업으로 작용한 것이다. 언젠가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되겠다. 언젠가 이렇게 닥쳐요. 떨어져서 가고, 교통사고로 가고, 응? 그래서 스위스에 죽음 청소라는 게 있답니다. 죽기 전에 내가 가고 난 뒤에 빈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수고를 끼치지 않는 것.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요즘 제가 혼자 쓰는 게 오랜 동안 그냥 두다 옷, 입을 옷이나 뭐나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시간 나는 대로 밤늦게 새벽이든지 정리를 합니다. 과감히 버리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쓸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고 분리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 청소라고 그래요, 그걸. 죽음에 대비해서 뒷사람의 수그러움을 끼치지 않게. 스님들이 가시고 나서 뒷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은 뒷사람의 수그러움을 덜도록 미리 준비해서 한다면은 삶이 그 스위스 사람들 얘기예요. 죽음 청소하고 나니까 더 간절하고 애틋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싶고 삶이 날마다 행복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이생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의식 과정, 이생의 마지막 마음. 30분 전에, 10분 전에, 1, 2분 전에 이생의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의식 과정, 죽음 직전의 모습이다. 이생의 마지막 마음이에요. 그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에 재생 연결됩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청정하고 편안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생이 업을 많이 지었다, 나쁜 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죽을 때 마음만 청정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기 힘들겠죠. 자기 살아온 업이 죽을 때 되면 파노라마처럼 쫙다 떠오른답니다. 그러면 좋은 일 했던 것보다 내가 왜그 사람하고, 응? 그렇게 싸웠을까? 그렇게 재판을 했을까? 형제지간에 어떻게 그렇게 지냈을까 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데못 간다. 죽을 때 마음에. 선한 마음, 공덕 지은 거, 좋은 일 많이 한 생각만 해라. 죽음의 마음이 일어난 직후에 내 생에 처음으로 일어난 마음. 다음 생에 첫 번째 마음. 1분 전에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해 마음이 마지막 일어난 마음이 다음 생의 첫 번째 마음이라 재생이 연결된다 해서 재생 연결시. 재생 연결이라는 것은 윤회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 인식하는 거. 재생 연결식은 윤회하는 존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죽음 직전의 한 생과 죽음 직전에 남아아미탑을 10번 부를 수 있다면 재생 연결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제가 시다림을 장례식장의 연부를 저는 3일간에 하루라도 가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부르면 제가 가서 해줄 이유는 없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영정사진 모시고 오는 분도 더러 계시는데, 장례식 3일 동안 한 번이라도 염불을 해주면은 그분의 영이, 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죽기 전에 가시기 전에 예? 미리 얘기하는 거, 미리 염불하는 거, 임종염불, 임종기도, 수계식에서 불명을 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깊이 불자로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재생연결시, 이제 죽었어. 죽은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갔느냐? 죽음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은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으로 기울면서 나타난다. 죽음 가까이에 대해서 일어난 인식 과정은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으로 나타난다. 천상에 태어날 것 같으면 천상의 형상들이 보이거나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제가 지금 시다인간 얘기를 했는데요. 편안해 가신 분들은 누워 계신데 편안해요. 그래서 저렇게 모든 108번이가 끝나가지고 편안하실까? 그래서 뭐이 말을 만졌더니 막 냉동실에 나와서 그런지 너무 차서 깜짝 놀랬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가신 분들은 가시고 난 뒤에 염할 때도 그렇고 조금 편안틀 안 해요. 아, 천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천상의 현상들이 나타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악행을 많이 저질러 지옥에 떨어질 상황이라면 죽기 전부터 온갖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 가실 때 제가 104살 되신 분 죄를 올려드렸고 101살 되신 분 죄를 올려드렸는데 두분다 3일 앓고 가시고 한 분은 104살 돼서 가신 분은 한 분은 하루 앓고 가셨는데 그냥 얘야 소파 있다가 나좀 방에 좀 데려다 줘라 하고 누워서 가시는 거. 병원도 안 가셨어. 집에서 편안하게 가셨어. 근데 살아서 어떻게 지내느냐 하니까 온갖 성근공덕은 다 지었어. 그러니 그 자식된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돌아가실 때 온갖 고통을 받고, 돌아가실 때그 가래 끓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하루 종일 가래 끓는 소리를 하니까, 불자가 저 다른 데 서울 있을 때 얘기인데 전화 왔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지방에 계신 분인데, 돌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가래를 끓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열일제 쳐놓고 완행열차 타고, 가가지고, 가니까 소리가 나요. 그 거럭거럭 하는 소리가 벌써 문 앞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래서 염불 시작하니까 한 시간 내로 잦아들고, 내 염불 소리 듣고 돌아가시더라고. 내가 잊지 않는데, 상당히. 부처님 당시에 백정 쭌다라는 백정이, 부처님 당시 이야기입니다. 백정 쭌다라는 사람이 돼지를 잡을 때, 육지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몽둥이질을 하고 입을 벌리고 불순물을 다 씻겨 나올 때까지 뜨거운 물을 부어. 그런데 죽을 때 7일 전부터 지옥 불길이 보이면서 손발에 오라들고 돼지처럼 뒤맹지르고 기어다니다가 죽어서 지옥을 갔다라는 건데 제가 이웃집 얘기를 돌게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돼지를 이제 시골에 많이 키우잖아요. 돼지를 사다가 집에서 잡아가지고 파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도끼로 머리를 한번 때리고서 한 번만 때려요. 이게 꽤 크고 이렇게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이래요. 거기는 그럴 때 목을 따더라고요. 그러 살았을 때 먹을 때야 피가 나와서 이게 선지국을 끓인다네. 죽어서는 그게 안 나온대요. 그때는 못 둠을 우리에게 봤지만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살생 직업 될수 있는 대로 안 가졌으면 좋겠다.
또 취미 생활을 특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안 해도 요즘

요즘 뭐 저기 저 폰도 있고 그래가지고 취미생활 할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하더만. 그래서 이 백정 쫀다가 그렇게 죄지를 잡고 그래가지고 살생을 해서 죽을 때 7년부터 지옥 불길이 보이면서 손벌에 오그라들고 돼지처럼 비명 지르고 기어다니다가 죽어서 지옥을 갔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임종시에 평정심으로 두려움과 고통이 없이 잠자도 죽음을 맞이하고 천상계 천녀들이 기다림 속에 다음 생을 맞이한다. 죽음 직전 인식 과정에서 죽음 직전에 우리가 인식을 해. 근데 죽어서도 영식동으로 합니다. 죽어서도 영식이 죽으면은 끝났는데 의식이 끊어졌는데 무슨 얘기냐 하지만 죽음 직전에 인식 과정인데 죽어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쓰러 죽었는데 현장에서 자기는 사고 부딪히는 순간 튀어나와서 그래서 아프지 않대요. 부딪힐 때. 벌써 죽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 했잖아요. 9배가 똑똑해가지고요. 살아있는 영수 인식 그 경계보다 9배가 똑똑해가지고요.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염불을 막 정성껏 안 해주면 영가가 막 화가 난다는 그런 글도 제가 읽었어요. 다음 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들이 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죽음 직전 인식 과정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에 맞는 대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에 맞는 죽음 직전에 임명종시의 대상, 표상이 나타나는 것이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으로 기울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은 어디 갈걸다 알아. 선처로 갈지 악처로 갈지, 지옥 가기 축생 갈지, 인간수라 천상 좋은 곳에 갈지. 그런데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이렇게 지속해서 나타나. 좋은 일도 많이 오고 나쁜 일도 많이 했어. 업의 선택 순간이 하는데 그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법문을 듣고 사전에 하면은 이게 인식이 돼서 머리에 익혀져서 기억이 돼서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것이 나타나면 빨리 싹지 알아차려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쁜 표상이 나타나고 대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잊었고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공도 기도하는 공도 남한테 자비심으로 베풀던 생각 좋은 것만 생각하라 이겁니다.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의 대상이다.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의 대상 나타나는 거. 업, 카르마, 칤마. 카르마는 범어 산스크리트에서 카르마라고 그러고 이 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불교의 인과응보법의 신구의 삼업이 철학사전에 카르마로 나온다는 거. 영어로 안 나온다. 업이. 범어 산스크리트, 부처님 당시에 쓰시던 업,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업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카르마로. 그런데 칤마, 이것은 니까야.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카르마고 칤마는 니까야, 사부 니까야, 오부 니까야에서는 칤마라고 하는 거. 남방 불교에서는 칤마, 북방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한다. 업의 표상. 업이 표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카르마 니미타인데 니미타는 뭐냐면은 표상이에요, 표상. 니미타는. 그러니까 죽을 때 대상이 나타나. 좋은 곳에 나아갈지 나쁜 곳에 가서 할지 본인이 알아. 그래서 업의 표상이다. 자기 살아생전 평생 지은 업이 표상으로 나타난 걸 업에 이미 있다. 업에 태어날 곳, 재생하는 곳, 업이 나타나는 곳, 표상은. 그래서 업의 표상, 카르마 이미 있다. 업에 태어날 곳.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어날 곳의 표상. 가티 니미타. 똑같아요. 니미타는 표상이란 말이고, 가티란 말은 태어날 곳. 태어날 곳이 나타난다는, 표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 먼저 첫 번째, 조금 읽기 인식 과정에 대상이 나타나는 거 얘기입니다. 카르마 캄마. 과거

표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무시했을 때. 화를 냈을 때의 선악의 의도가 대상으로, 표상으로 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업이 나타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업의 표상이다. 카르마, 캄마님이다. 태어날 곳의 표상. 내가 태어날 곳을 알아. 표상. 내가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도구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지을 때, 상대한테 업을 지을 때나 무슨 업을 지을 때, 뭔가 대상이 있고, 누굴 뭐 해쳤으면 칼이나 뭐 도구가 있을 거 아니요. 모든 게. 좋은 일을 하려면 생각으로 좋은 일을 할수 있고,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도구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업의 표상이다. 업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세력이 강해서 좋은 생각만 할수 있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은 업의 세력이 강한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로막혀서 선업은 떠올리지 않는다. 열 가지 악한 업을 있는데 한 가지 좋은 일 가지고는 나타날 수가 없다. 나쁜 것만 나타난다. 그 다음에 태어날 곳의 표상.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태어날 곳이 미리 나타나. 자기가 까티 님이다. 표상이 윤회 표상. 재생. 태어날 곳. 까티는 태어날 곳. 니미타는 표상. 태어날 곳이 표상으로 나타난다. 부처님께 공양한 적이 있다면, 그 당시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의도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공양 올릴 때 어떤 걸 올렸나 그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의도한 공양 올릴 때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일어난 기쁜 마음. 그렇죠. 부처님한테 공양할 수 있는 게 기쁘죠. 공양 올린 음식도 생각나고, 표상이 나타나고. 부처님 형상처럼 그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 부처님을 보고 올렸을 때 부처님 형상이나 아미타불이든 석가모니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대상이나 사용한 도구들이 그릇이나 과일이나 공양미나 초나 다 나타날 거 아니오. 태어날 곳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은 가티니미타는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을 말한다.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인다. 백정 쭌다가 죽을 때, 지옥의 불길을 본 곳이 이 경우이다는 건데, 백정 쭌다 뭐라 하겠어요? 돼지를 잡는데, 맛있는 돼지를 맛있게 하려고 뚜껑을 패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입 벌리고 뜨거운 물을 들여서 오물이 다 개어나와가지고, 맛있게 해서 많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이게 본인이 죽을 때, 불길이, 지옥의 불길이 보이고, 본인이 돼지처럼 기어다니고 팔다리가 오그라들고 그런 경우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 직전 인식 과정의 대상으로 업이 나타난 것은 내가 선행이나 악행을 했던 과거의 의도를 다시 인식한다는 것이다. 과거 의도적으로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을 했거나 하는 것이 죽음 직전 인식 과정의 대상이라는 건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무렵에, 죽음 직전에 의도적으로 난 업이 전부 다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돌아가실 때, 과거 새로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실지 곧 아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과거 살아온 얘기를 많이 하시면 가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많은 분을 그걸 봤어요. 어려서부터 살아온 얘기, 지낸 얘기를 쭉 해요. 가실 날이 가짜. 그러면 다리가 발등이 부으면서 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면 좋겠다. 라는 거. 업, 카르마, 캄마. 보시한 일이 있다면 보시할 때의 그 선한 의도가 떠오르고 선업이 나타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한 적이 있다면 도둑질할 때의 나쁜 일이가 떠오르는 것이다. 불순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음 직전 인식 과정에 대상으로 나타난 업이 생산업이 되어
죽음 직전의 인식과정의 협의, 그냥 죽음 직전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

생산업이 돼, 수확할 수 있는 생산업이 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음 생 최초로 일어나는 마음이 재생 영의식을 이끌어낸다. 죽음 직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생산업이 되어서 재생 영의식을 얻는데 다음 생 최초로 일어난 마음이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죽음 직전 인식 과정과 죽음의 마음 사이가 매우 가깝고 죽음의 마음 바로 다음에 재생 영결식이다. 죽음 직전의 생각이 재생 영결식을 100% 그대로 상속받는다. 이어진다. 전생에 지은 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이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에서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나타난다.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다음 생에 재생 영결식을 받을 업이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지금 내가 인식하는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법부시의 공덕 ARS 060 800의 7000번을 정성껏 진정으로 눌러서 공덕 많이 지으신 결과로 행복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복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0: 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1: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팬 판매 기저, 한국 표준협회, 한국 웰니스 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3: 신라 경덕왕 때였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년 대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괘 스님이 마을회와 보시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4: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5: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지난 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밥마저 기꺼이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재상 김물량의 집에는
6: 모량리의 대성이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3: 라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마 뒤 태어난 아이는 손바닥에 대성이라 적힌 금패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의 대성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었고 아이의 이름도 다시 김대성이라 지었습니다. 김물량은 전생의 어머니까지 모셔 함께 봉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김대성은 토함산에서 곰을 잡은 뒤 꿈속에서 원망하는 곰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곰을 위해 절을 세우고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석굴암을 짓던 중 천장의 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 하늘의 신들이 다시 이어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침내 불국사와 석굴암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생에 걸쳐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김대성의 효심은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국사와 석굴암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찾는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과 감사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0: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아크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달의 제와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곡

0: 공연이 영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 달해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 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안녕하세요, 문진입니다. 제가 5강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처님의 심략, 그래서 온과 12이처, 육군, 육경이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작용을 하고 그 식과 의가 의식이라는 상태로 되고 수와 상과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내가 좋고 싫고 또한 나야 아니야 하면서 그 마음에 집착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기원하는 것,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전제 조건은 뭐라고 하셨죠? 보시의 마음, 공덕의 마음이 내 안에 쌓여 있을 때, 즉 보시와 공덕의 연기로서 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실 건데, 수와 상이 온 중에 작용을 하면서 행과 식이 아르마리로서 저장이 되고, 저장된다 그러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연기로서 강해지고 하는 것이 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업이 곧 납니다. 나의 귀함과 천함을 만드는 것도 나예요. 또 우리는 오온에 붙잘려서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주인공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수와 상이 행과 식을 통해서, 또 행과 식이 수와 상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하는 걸 바라보면서 벗어나게 되는 힘이 있는 거고, 그 힘이 처음에는 보시와 공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와 공덕을 강조하시는 거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절에 가서 보시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라고요? 공덕, 보시 공덕을 쌓는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보시할 때 소원에서 이루어주세요 하고 보시하는 돈, 이거보다 자그마한 돈이지만, 자그마한 행이지만, 주위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공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세요 하는 거고, 제가 BTN 불교TV 방송할 때 ARS에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저도 제 방송 보면서 5천원 보시 하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그 공덕이 쌓였을 때, 쌓여 있어야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기원했을 때 이루어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대해서 보시가 어떻게 행업과 만나서 이 행업에 안 좋은 거를 탁 쳐버리고 좋은 기운으로 쫙 올라오게 하느냐, 그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보시경과 단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베풀면 훌륭한 과보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보시하면 훌륭한 복덕으로 내가 원하는 거 받겠지 이겁니다. 그리고 천상에 태어나겠지 라는 마음으로 보시한다. 그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보시공덕을 쌓아 있으면 훌륭한 천상에 태어나지만 그 천상에 태어난 수명이 다하면 다시 연기하고 윤회한다. 즉 중생계의 삶은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이런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보상이나 과보를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장엄하고 번뇌를 끊기 위한 토대를 닦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그는 번뇌를 끊고 돌아오지 않는 성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보시를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보실까요? 내가 누군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하나,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오온의 연기 자체가 누군가에게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더큰 보시와 공덕으로서 과보가 있고 그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라는 마음까지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천상에 가도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진도가 많은데 이 말씀을 꼭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는 원수 지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원수 지는 분들은 다시 안 만나는 분들은 어떤 분하고 원수지죠?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지지 않아요. 친했던 사람, 알던 사람하고 원수져요. 왜 원수집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보시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줘?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계 중생 노름인 거예요. 보시에서 공덕이 있으나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왜안 줘라는 집착과 가래가 작용하는 거예요. 보시하면서 수화, 상가, 행가, 식에 보시하는 공덕의 기운이 쫙 쌓였는데 여기에 가래의 집착이 탁 작용해갖고 수화상이 다시 작용하는 거예요. 보시한 것 같고 너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것이 중생계 중생 노름인 거지.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줬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분을 위해서 해줬어 하고 끝내세요.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좋은 사람, 친한 사람하고 원수 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해줬다고 해서 나도 그걸 알고서 그만큼 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의 소원과 나의 선업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쌓이고 내가 갖고 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존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난다요. 업이라는 것은 나의 행입니다. 행이라는 것은 들판이다. 들판 생각하세요. 들판이다. 식이라는 것은 업의 아르마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딱 도화지처럼 딱 넣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씨앗이다. 즉 행과 식은 들판과 씨앗이다. 여기에 가래가 물이다. 가래가 뭔지 아시죠? 욕망, 욕구, 그러면서 이루고 싶고 집착하고 싶은 이 마음이 움직일 때 이게 씨앗이다. 그래서 무명에 덮여 있어서 가래에 묶여 있는 중생들의 의식은 이렇게 씨앗을 주니까 우리는 그러한 가래 속에서 업과 행위가 들판과 씨앗으로 있는데 가래가 물을 주니까 하열한 중간에 수승한 들판에 자리 잡으면서 미래의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난다. 연기한다. 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오온이 있습니다. 나의 오온이. 오온의 행위는 수상이라는 좋고 싫고 하는 가래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과 식이라는 연기로서 그것이 들판 씨앗과 같이 설명

하시면서 이게 작용하면서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수상이라는 좋고 싫고 만족되고 어떤 것이 딱 작용해서 물을 딱 줬듯이 주면 태어난다. 태어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으나 과보가 온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행위한 마음이 들판과 씨앗처럼 우리는 그 마음이 이렇게 나의 연기와 함께하면서 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리라는 수화상이 작용이 딱 되면서 좋고 싫은 게딱 작용하면 과보로서 나타나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쫙 오셨어요. 오셨는데 평소에 내가 행과 식으로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 나의 행과 식의 들판과 씨앗은 좋은 관계의 들판과 씨앗으로서 있는데 그분이 쫙 오면 좋은 느낌의 가래가 물을 딱 붓죠. 그러면 아이고 왔어요. 손 내밀고 좋아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시스템. 내가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 좋지 않고 싸우고 막 인상 쓰고 해요. 그 행이 들판이 식이라는 것에 탁 돼서 씨앗으로 있는데 어떻게 인연도 안돼 어디 외나무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만났어요. 오면 수화상이 가래가 나에게 물을 탁 붓겠죠. 그러면 아이 하고 도망가든가 화내든가 불안하든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과보예요. 인과율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오원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복덕이라는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수와 나의 몸이라는 것으로서 피어나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뭐죠? 재물이 좋고 먹을 게 있고 그러면 복덕이 오는 거잖아요. 몸 상태. 수는 좋고 싫고 그러면서 상도 작용할 수가.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진다. 색수가 작용하는 거죠. 복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덕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욕망의 세계,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살아가는 제가자, 제가자뿐은 이것을 뭐 천대하든가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분들에겐 어떤 것이 최선이겠어요? 이것을 알고 수화상을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행가식의 복덕을 씌워 이렇게 쌓고 쌓아가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보시공덕을 부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은 어디를 바라보건 제가자들이나 아니면 수행자들에게도 보시공덕을 언제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와 색과 수라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현명한가 아닌가에 알수 있는 거고, 고귀함과 비천함을 알수 있게 하는 거고, 그 업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 업을 만드는 것은 색수, 그 다음에 행식, 때가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욕구, 욕망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욕구, 욕망의 세계는 독합니다. 존재의 한계. 이 세계에 살아갈 때, 이것이 무상, 무합니다. 연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현명하게 살까? 고민하는 거죠. 그 최선은 보시와 공덕에 있고, 보시와 공덕의 최고는 제가 이 강에서 말씀드렸죠. 소유의 행복. 재물의 행복, 비난받지 않는 행복, 또 하나가 뭐였더라? 까먹었습니다. 이러한 욕구의 행복을 내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러한 재물과 소유가 있을 때 언제나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그것을 베푸는 것. 그럴 때 소유와 재물의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져다 준다. 전제 조건, 보시와 공덕이 있는 거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보시와 공덕이 중심이 돼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출가한 우리 수행자 또한 똑같아요. 수행자가 보시공동 할 줄 모른다.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왜? 보시공동이라는 게 뭡니까? 보살행위잖아요. 그죠?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함이잖아요. 그걸 모르고서 내가 그냥 수행만 하면서 내가 니르바나 열반에 이룰 거야. 이건 착각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도 강조하신 거예요. 보시를 하는데 보시에 얽매이지 않는 자는 천상에 태어난데 다시 오지 않을 거고 거기에서 하나 더 다 버리면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른다. 이러한 체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에서 핵심으로 또 하나를 딱 말씀하셔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에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런 말씀을 다시 또 강조하셔요. 방일하지 않은 경, 여기에 또 방일경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보시와 공덕의 중심에 놓지만 이 중심의 바탕이 되는 뿌리가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을 모두 성취하게 하는 단 하나의 법이 있다. 보시공덕 해서 내가 복을 얻게 하는 현세나 내세나 복덕이 쌓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방일하지 않아.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 싸띠일 수도 있고 알아차림과 공덕을 게을리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 방일하지 않음이다. 지혜로운 자는 방일하지 않음을 통해서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을 모두 획득한다. 제가 법정 스님 말씀 드렸잖아요. 책을 보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이 부분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보시 복덕에 대해서, 보시 공덕에 대해서 절대 방일하지 마세요. 기회가 온다 그러면 언제나 잡아가세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세 이익, 내세 이익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웃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위 사람의 뭐 원수 가지고 화나는 사람이 있다. 물론 나를 괴롭히고 힘 있어서 괴롭힌다면 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인연관계에서 온 건데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관계에서 오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고 수상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연기일 뿐이지 어떤 실체가 있고 어떤 자아가 있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나라는 영혼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관계 속에서 왔을 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안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한번 가서 미안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랑 인연이 있는 사람하고 원수지고 싸우고 살아요?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내 안에서 가래가 작용했을 뿐이에요. 그걸 꼭 아시고 그런 분이 있을 때에는 그걸 다 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강. 제가 5강에서 이어서 오는 것을 마무리한 거고 이 부분을 또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또 계속 반복을 해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고 오늘 6강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해요. 보시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 지금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돼서 여기선 이 얘기 저기선 제 얘기 나오는 그래서 한국 불교의 어떤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게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는 부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기도와 연계해서 절에서 기제사 지내고 천도제 지내는 것이 부처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이야기를 꾸준하게 사찰을 비판하는 분들이 비난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스님들이 돈 벌려고 한다 뭐 한다 저는 그 내용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불자분들은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5강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자누소니경하고 생문범지경에서 바라문이요. 만약 돌아가신 친족이 아기도에 태어났다면, 지옥 악이 있습니다. 아기도에 태어났다면 이승의 친족이 베푼 그 보시의 음식과 공덕을 얻어 몸의 기력을 얻게 된다. 설령 돌아가신 분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앞에는 또 이런 말씀하셔요. 2년 나왔던 사람이 우리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얼마나 많은데 없겠니? 이 말씀도 하시지만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보시를 올린 사람에게는 그 과보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업의 과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친족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보시 공덕을 올린다고 하면 나의 오원에서 수색수상과 행식의 작용에서 선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니까 가래의 악한 마음을 깨고 있겠죠. 그러면 나는 보시공도의 기운이 연기로서 쌓여가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 기원하고 했을 때 그 기운이 확 펼쳐지겠죠. 그래서 과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도분들께는 기지사 지내고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누구를 위해서 제를 좀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적극 찬성해요. 절에서 지내는 기제사나 제는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먹을 것 차려서 먹을 것 주는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먹을 것도 차리면 아기도에 태어나면 그걸 먹는다고까지 또 부처님은 말씀하신 거고 저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딘가에 태어났건 어디 있건 그것이 연결돼서 그 마음의 기운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올리는 자제분들은 인연 있는 분들은 그 공덕이 어디 가지 않는다. 나에게 쌓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기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기제사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기제사라는 건요 불교만의 기제사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불교 국가에서 한 1000년간은요 기제사를 사찰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차례예요. 차례, 달에 이 헌다라는 개념에서 달에 제가 와서 절에서 모든 기제사를 지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법회를 여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경인가 사강인가 삼강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부모님께 목숨을 바치신 다음에 부모님께서 응당 보시와 공덕을 꼭 지어드려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강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보시 공덕을 지어드리는 것이 익숙했던 거예요. 고려시대까지. 그 차례로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백장회의 스님이라고 계셔요. 선종. 선종이 확립될 때 그때 이제 9세기 해서 749년에서 814년에 계셨던 선사 스님인데 선사 스님이 선종이라고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중국에서 새로운 어떤 불교의 모습이 만들어 갈 때 이때 선종의 스님들께서 사찰 규범서로서 만들어주신 것이 백장청규입니다. 그 백장청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지 스님이 돌아가신 스님을 위해 불단에 나아가 차를 올리는 의식을 행해라. 행한다. 이 말씀을 하죠. 즉 제사 지내는 것은 이때부터도 문헌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충담사 내용인데 왕이 사마령이라는 남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갔더니 충담 스님이 사마령 미륵세존께 차를 올리면서 공양을 올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고려사에 보면 예지 길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이 태묘 사당입니다. 거기에 제사 지낼 때 신의를 모신 각실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차를 올린다. 즉 불교식으로 예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열전 효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삼령상을 치르는 동안 삼령상이 조선시대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 유학자들이 있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슬피 울며 불상 앞에 나아가, 즉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사찰에서 3년상을 치렀던 거예요. 불상 앞에 나아가 차와 과일을 올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 생각하는 기제사라는 게, 우리가 지금 눈앞에 제사 지내던 유교식의 모습이 전부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 문화 1600년간 조선 시대를 빼고 나머지 1000년 넘게는 이렇게 부처님께 차를 올리면서 그분들을 위한 제를 올렸던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조선 시대에 바뀌었을까? 우리가 아는 기제사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조선이 건국될 때, 조선은 주자학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까지 우리는 불교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주자학의 나라로 만들려면 불교처럼 주자학자들이 어떤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처럼 무언가 그걸 지내는 본인들의 주자학이 핵심이 되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사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자가래라는 내용을 갖고 와서 조선 시대에 제사 지내는 걸 확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주자가래에 나와요. 집을 지을 때에는 선비들, 사대부들은 먼저 사당을 세우는 것이다. 사당. 그리고 네 개의 감실을 만든다. 거기에 고조, 중조, 조, 고. 그분들의 위패를 모신다. 이것이 주자가래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사대봉사하죠?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사대봉사. 그리고 그것을 사당에서 지내는 거예요. 사당. 그런데 우리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 안 돼요. 그래서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이런 말을 해요. 대소신료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멸을 세워서 조사에게 제사 지내게 해라. 사당 세워라. 강조하는 거예요. 불교 국가에서 주자 국교로 바꾸기 위해서 절에 가지 못하게. 그러면서 상례와 제례는 모두 주자 가래에 따라라.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교의 제를 베푸는 일을 일절 그만다. 그러면서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13년입니다. 태종실록에 보면 이 말씀하셔요. 부모의 제삿날 당하면 절대 절에 올라가 부처에게 제를 올리고 밤을 새우면서 섞여 지내는 폐단이 크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1000년간 기제사는 절에 가서 지냈으니까. 세종실록에 와서도 이게 또 반복돼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한다며 불교식 제를 지내는 것을 일절 금해라. 오직 유교의 제사만을 허락해라. 이 내용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잘 자리 잡히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 그리고 경국대전에도, 경국대전이 뭔지 알죠? 국가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종 때 이제 다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도 이야기해요. 설날, 한식, 단오, 추석에는 사당에서 제사 지내라. 이것이 왜 경국대전에 들어갔을까요? 명절 때는 차례처럼 절에 가서 제를 지냈거든. 그 하도 그게 있으니까 경국대전에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절 때 사당에 가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봉사라는, 이제 유학자들, 우리는 사대봉사 익숙하니까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기 대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대. 그러니까 한 120년 되죠? 120년 되면은 상복을 입는 의례가 끝난다. 이 이야기예요. 이거는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죽었을 때 혼백이 되는데 혼백은 자연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거 단멸론이라 그래요. 동북아, 중국과 우리나라는 윤회한다는 개념이 솔직히 없었어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 그래서 육체는 백이 돼서 땅으로 가는 거고, 혹은 가벼우니까 자연의 바람의 기운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 120년 걸려요. 그러면 한 30년, 30년, 30년, 30년 하니까 4대. 그래서 4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가 끝나면
상복은

좋아.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주자가리의 사당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당을 만들어서 위패를 모시잖아요. 4대까지. 그런데 4대가 끝나서 5대가 되면 위패를 묘소에 그냥 묻어버린다. 왜? 기운이 끝났으니까. 그래, 고조의 친이 다하면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대가 5대가 되니까 5대뿐은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주를 묻는 거를 뭐 매주 이야기하면서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제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시제라는 것이 생겨난 거고 시제 지낼 때는 이게 충분 읽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축이라 그래서 읽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시제는 5대 이상 되는 분들을 위한 제니까 누구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4대 지낼 때는 우리가 충분 읽죠. 그건 부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런데 주자가래에도 우리는 지금 술을 올리잖아요. 그죠? 차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올리는 내용들이 주자가래에 보면 신주를 모시고 차와 탕을 올린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영조 때가 되면 차가 귀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불교를 탄압하니까 스님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고 차는 스님들이 거의 재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없어지니까 차를 올리는 전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실록 영조 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는 곳이 적어서 제사 지낼 때차 쓰는 것을 바꾸자. 이것이 현존의 물을 쓰는 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물을 말잖아요. 우리 숭늉 만들죠? 이것이 차 지내는 것을, 차 올리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불교식에 차를 올리는 것이 이 순간부터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사대봉사를 지내는데 우리 조선은 주자가래는 사대봉사를 지낸다 그러는데 경국대전에 보면 사대봉사도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평민들은 아버지만 지내고 그 칠품은 할아버지까지 지내고 육품은 3대까지만 지내고 왕족이 4대까지만 지내라고 하는 경국대전의 내용이 있고 그래서 원래 사대봉사라는 것이 주자가래에는 그렇게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않았었어요. 경국대전에 이렇게 써 있었어서 이렇게. 그런데 조선 중기가 넘어가면 주자학이 완전히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한 200년간은 주자학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혼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가 조선 중기가 넘어간 주자학이 자리 잡으면서 주자라는 사대부 분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경국대전에 그렇게 있었어도 국법을 어기더라도 주자의 가르침이 우선이야라고 하면서 사대봉사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사대봉사가 이때부터 일반화되는 거고 그리고 사대봉사가 일반화된다고 해도 일반 평민들이 사대봉사 지낼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가 이 질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일반 천민이나 일반 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양반의 족보를 사갖고 와서 돈이 있으니까 나 양반 됐어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과시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사대봉사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화된 것처럼 조선 후기에 자리 잡힌 거예요. 사대봉사 오래된 거 아닙니다.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때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해방이 된 이후에는 더더욱 해방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도심에 와서 이제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근데 60년대 이때는 참못 살다가 70년대에 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쌀밥 먹고 고깃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아예 사대봉사는 익숙해지면서 상차림이 그냥 막 그냥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홍동백서 뭐뭐뭐뭐뭐 하면서 뭐 생선 막 하고 전

붙이고 이거는 70년대, 80년대 이후부터 만들어진 문화예요. 제사상 그렇게 차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찾지 않아요. 자, 제사상을 원래 유학자들이 어떻게 차리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논어 8일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얘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

때도 나오는 거예요. 또 주자도 이런 말씀 하세요. 제찬 서리더라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맨 앞줄에 과일 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 차리는 모습, 이것은 우리 유교의 전통이 아닌 거예요. 태계 선생도 고종기에 이런 말씀 하셔요. 제사상에 유밀과 죽, 꿀, 약, 약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TV에 보면 약과 만드는 분 봅니다. 힘들게 만들고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거 쓰지 마라. 그냥 정결하게 떡 하나 올려라. 태계 선생님도 이 말씀 하셔요. 율곡 선생님도 제례라는 경문 요결에서 이 말씀 하세요. 제사는, 제사상에 쓰는 음식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마련하는 거다. 응? 과일을 몇 가지 쓰든 형편에 따라서 해라. 이 말씀 하시는 거고. 또 조선 후기의 명제 윤중이라고 유학자인데 이분이 가훈으로 제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제사상에 기름진 부친 전 올리지 말아라. 응? 떡을 올리되 색들인 화려한 떡도 올리지 말아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사라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공덕을 많이 쌓는 건데 저는 정말 이렇게도 강조하고 싶어요. 꼰대분들이 가족의 장이라고 본인들이 그럼 그렇게 만들지. 그렇지 않고 보살님들, 여성분들 음식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차려라 저렇게 차려라 힘들게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제사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제사라는 전통이 얼마나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에 대한, 조상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는 건데 유학자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사대봉사하니 뭘 하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것처럼 사대봉사한 거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것이 꼭 우리의 전통이냐? 악습은 전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가 될 때 19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이 정부 때 가정우례 준칙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때 이후로 신문에서 상 차릴 때 상 차리는 용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때에 만들어진 창작품입니다. 이 어디에도 있는 어떠한 예의 지키는 상차림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가정우례 준칙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신문에서 너도 나도 그냥 인기 있는 뭔가를 쓰려고 하면서 누군가가 창작해가지고 홍동백서 붉은과 이런 동쪽 흰과 이런 서쪽 조율지 대추밤 배 감 이렇게 올려놔야 돼.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기도에 태어났어도 조상님을 위해서 내가 제를 올리게 되면 그건 조상님에게 간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부모님께서 목숨을 마친 뒤에 응답 봉과 공덕을 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기예사 지내지 말고 불자분들이시면 사찰에서 재올리세요 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간 이어왔던 우리 불교에 이러한 복을 지어서 정말 기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조상님을 섬기는 이 전통이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찰에서는 음식 차리는 게 주가 아니고 오신 분들이 즐겁게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보시공덕을 지어드리는 불교 사찰에서 보시공덕 지어드리는 핵심이 뭐겠어요? 부처님 말씀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불경 봉독하고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스님들의 설법으로서 부모님 영가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이러한 사찰의 또한 술을 올리는 게 아니고 차를 올리는 차례로서 헌다는 부처님께 올리는 거고 그것을 나의 조상님들께 올리는 차례로서 그러한 전통이 다시 한국 불교에서 부활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사찰에서도 음식 차리고 과일 차리고 막 하는 거에 신경 쓰이니까 기제사비 얼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서로가 와서 먹을 거 이렇게 해서 올리고 끝나면 같이 나눠 먹는 문화 속에서 재 지내는 문화가 된다 그러면 비용상으로도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이제 절에 주지잖아요. 재 지내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오시는 분들이 제사 지내면서 제사상에 푸짐하게 올린 것이 꼭 우리 제사의 전통처럼 인식되다 보니까 사찰에 오건 뭘 할 때도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이러한 색수의 행식이 박혀 있는 거죠. 그것이 전부야 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좀 깬다고 하면 진정한 의미로서 보시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제사로서 사찰에서 단해제 올리는 차례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부활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도 공덕 부처님의 심리상 침리학 5원과 12처 육군 육경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기제사는 꼭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천도제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틀에서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불자분들은 힘들게 제사상 그렇게 막 차리는 거 이제 하지 말고 즐겁게 절에 와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원하는 그러한 기제사, 또한 그러한 차례 지내는, 명절 때 차례 지내는 그러한 한국 불교의 전통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피어나고 자리 잡고 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2: 여명 천사, 여명 808, 리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 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애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4: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합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3: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0: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2: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로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3: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 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 하던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4: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부따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에 0108번

0: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렇게 뉴스 보면 한 번씩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2: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연예인들 특히.
1: 그러니까
3: 그거를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입장도 사실은 굉장히 막막해지죠.
4: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상속되지는 않는다.
0: 스님이라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 억울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 맞아요.
3: 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자였을 때 그 사실을 알았으면 안 갔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5: 2006년부터 2010년 1기 조사위에서 친일파 부동산 2,359필지 약 2,373억 원의 상당을 국가에 귀속시켰고 이후 매각 등을 통해 약 1,2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환수 작업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2025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 재산 매각 대금 약 78억 원의 반환 소송에 나섰고 2026년 1월에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 3명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와 매각 대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친일 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하기 위해 16년 만에 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법까지 마련됐습니다.
1: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게
4: 아직 이제 현재 진행 중이다.
1: 그리고 좀 더 개선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4: 사실 이제 뭐 이런 좀 복잡한 이야기를 좀 뭐 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그런 부분들에서 아 이건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이 말이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친일을 하는 것보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명예를 더 높여주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아직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득이 없는데. 예, 그래서 아 이게 참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친일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누군가는 또 중간 과정을 잘 해야 되니까 친일이라고 하면 중간 역할 잘하는 사람들이 친일이지 않나. 그러나 그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일제 강점기라고는 상황에서는 중간 역할자가 필요 없어요. 그때 한 그 행위는 배신에 해당되는 상황이지.
1: 본인 뭐 혼자 잘
4: 그거를 좋게 이렇게 자기 합리화적인 용어로 그렇게 중간 역할을 했다.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야죠.
1: 그렇죠.
3: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 나쁜 놈들 때려잡는다. 요거 관념이 치중하는 것보다는 사실 나는 좋은 놈들 칭찬을 해주는 문화가 이제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하기는 해요. 제가 어릴 때나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제 스님들하고 교류하면서 살아오면서 보면은 나쁜 걸 지적하는 건 쉬워요. 나쁜 건 잘 보여요, 사실은. 저거 뭐 틀렸다. 저거 못된 놈이다. 요거 말하는 건 쉬운데, 아, 저 사람 진짜 잘난 놈이다. 저 사람 진짜 본받을 만하다. 요거 말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 맞아, 저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3: 사실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고민해 보면은 결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쁜 것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사실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방면에 고민을 되게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이 주제에서도 조금 더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 막 그 전에 공업 이야기도 했고 지금 선업 이야기도 했었던 것처럼 우리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도 이제 많이 있었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뭔가 지원책이 더 많았다면 그럼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스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공을 지으신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4: 뉴스에 보니까 뭐 고려인들 뭐 소수 민족들 중에 이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기초 생활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0: 독립유공자 후손의 한 70에서 한80% 정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거의 치료도 못 받고 아픈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대부분 얘기하는 게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지니까 이렇게 가난과 고통 거기서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 누가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어차피 힘들 때 이거 하면 힘드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하고 조금 더 편한 쪽, 조금 이득이 많은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영 선생님 말씀처럼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뭐 잡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것들을 더 부각시켜주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국가에서 이제 뭔가 대우 같은 거, 처우 같은 것들을 아예 법으로 조금 이렇게 해놓은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알기도 법은 있는데 이게 잘안 되나 봐요.
1: 그렇죠. 잘안 지켜지고 이제 시행이 안 되는
0: 네,
1: 문제가
0: 그래서
1: 있겠죠.
0: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1: 예. 우리 저기 불교 입문반 이런 거 공부를 하다 보면 나쁜 놈들은 죄안 받던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대답은 뭘까? 이거를 찾아보면 법구경에 보면 악의 열매와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인도 복을 받고 선인도 화를 만난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있고 선의 열매가 있게 되면 악인도 과보 벌을 죄 벌을 받고 선인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이생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생에서는 그렇게 나쁜 놈이 죽을 때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 하는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인과의 큰틀 안에서는 절대 공짜가 없고. 아까 전에 우리 중음신의 세계에 가서도 염라대왕이 업경대로 딱 비추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죄를 많이 지은 중생일수록 두려움을 느껴서 해탈의 기회를 스스로가 박차고 나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나마 사람의 어원이 태에라도 들어야 되는데 도망다니다 보면 빛이 이제 해탈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때마다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스스로 두려움을 많이 가진다. 가져서 거기를 피하다 보면은 새의 자궁, 뭐 이렇게 쥐의 자궁 이런 그 미물들의 자궁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축생으로 태어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 최소한 살아 생전에 악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두려움은 가지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겠는데요.
1: 두개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2: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사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제가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제가 지금보다 어릴 때는
1: 네.
2: 애기들 보면은 그막 스킨십 하는 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했는데 요즘엔 못 하겠더라고요.
1: 그렇죠. 예.
0: 네.
2: 예.
0: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2: 함부로 했다가 이제 뭔 소리 들지 모르겠어가지고.
1: 맞아요. 조심해야 돼.
2: 근데 예전에 그냥 애기들 보면 막 이뻐갖고 막 벌도 꽂았고 막 그랬는데. 인자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애기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애들을 다루는 것과 사회를 다루는 것이 나는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우리가 잘 지도하고 잘하게끔 이끌어 주려면은 엄하게 뭐라고 하는 경우가 분명 필요하잖아요. 애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예. 근데 애가 잘못한 거 보는 게더 쉬운 것 같아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린이 포교당 나가가지고 뭐또 해보고 그 꼬맹이 애기들하고 같이 노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애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 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알아차려주고 애들을 막 칭찬해줘야 애가 그거에 신이 나. 그래갖고 그걸 더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가 막그 밝아지고 더 상태가 좋아지고 하는 거 실시간으로 느낄 때 굉장히 뿌듯해요. 예, 근데 그거를 내가 못 해주고 있을 때내 스스로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좀 미비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애들한테 굉장히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사회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사회에서 잘못한 걸 찾아내는 거는 무지하게 쉬운데, 저것이 잘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그거를 장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현명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신도분들 중에서 갑자기 이제 주변에 조율도 잘해주고, 말도 이쁘게 하는 그런 보살님들 계시면, 아, 보살님 막 최고예요. 막 이걸 해주고,

0: 그래야 그 보살님이 신이 날거 아니야. 야, 더
1: 이것도 주지스님한테
2: 나한테 나를 보면서
1: 주지스님한테
0: 공감해 달라고 신호 보내는 거야 지금 빨리. 그 있을 거 아니에요. 주지스님 들이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3: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OX로 대답해 주세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피해자는 용서해야 한다.
1: 이거는 약간 저는 이거
0: 저도 약간
1: 왜냐면 개인 성향차일 수 있어서 저는
0: 오라고 일단은 해놓고 용서하는 게 좋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만약에 저한테 그랬다면 저는 오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으로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겨울에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라고 참여를 했다면 잘 받아주는 것도 수행자로서 해야 되는데 일반인의 만약에 경우로 보면은 이게 그냥 쉽게 넘겨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4: 그렇죠.
1: 예를 들어 학폭이나 너무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트라우마로 남으면은 그래 사과를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사실은 진심이라는 게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4: 그렇죠.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난 너의 진심을 보여줘 해서 그럼 너의 진심이 뭐야 했을 때
4: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어.
1: 똑같이 너도 아팠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 끝나지 않거든요.
4: 네.
1: 서로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저는 약간 중립인데 일단은 만약에 저한테 만약에 했다면 저는 저도 오를 들 것 같아요.
0: 일단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갈리는 부분은 그 진심으로 사과했다라고 일단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럼 일단 가해자가 사과하는 건 진심이다라고 하는 게 1차가
1: 받아들였다?
0: 있어요. 받아들였다? 예. 아니 받아들였다가 아니고 일단 가해자는 진심이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용서해야 한다는 여기 있는 X고 근데 피해자를 위해서라면 용서하는 게 맞다 라고 이제 나는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당한 사람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소하기 위한 본인의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거의 경험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용서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용서를 하는 것보다 저는 크다라고 이제 보는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너무 피폐해진다. 이거를 용서하지 않고 갖고 있게 되면은 내 스스로를 너무 훼손시킨다라고 하는 관점이 저는 조금 더 크다. 그래서 가해자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
1: 그렇지, 사실은.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그럼 이각쌤
0: 용서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네. 표현할 것 같아요.
4: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다행인데 사과가 이제 그 진심으로만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뭔가 실천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질문이 조금 너무 단조롭게 OX 문제로 해결될 것처럼 보일까 봐 저는 이제 좀 문제점을 지적하느라 X를 했습니다. 당연히 진심이면 다행이죠.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다행이고 그것도 합당한 건데 그 피해자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피해자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진짜 진심으로 사과했다면은 뭔가 뒤따르는 그 후속 책임이 있는 게 합당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0: 다 했다면.
4: 예.
0: 그것까지 다
4: 했다면. 그것까지 다 했다면은 용서함이 합당하다.
0: 그렇죠.
4: 합당하다는 건 부처님 입장에서 그런 거고 이제 피해자는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우리한테 상담이 들어왔으면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너 그렇게 해. 국가가 이렇게
0: 그쵸.
4: 예, 우리 이렇게 스님들 세 명이서 OX 퀴즈 했는데 이렇게 O로 나왔어. 그러니까 너희들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0: 이 질문이 가해자가 사과했다면 이렇게 더 단순화가 됐으면 저는 X였을 것 같아요.
4: 그렇지.
0: 예, 완벽하게 그때는 X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그 진심으로 했다는 것은 이미 피해자도 느꼈다. 진심이라고 하는 거를 라고 하는 것까지 나는 이제 다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O에 가깝다가 이제 제 답인 것 같아요.
1: 그렇군.
3: 가해자가 죽었다면 더 이상 사과도 책임도 물을 수 없다?
1: 물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오는데
4: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 그렇죠.
4: 저는 국가가 이제 해결한다라는 그 주체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은
1: 맞아요.
4: 이제 뭐 그런 당사자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후손들이 어떠한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세상을 떠나

0: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국가가 판결을 내리거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책임을 묻고 할수 있는 만큼 아니면 피해자라도 남지 않겠어요?
1: 있죠.
0: 피해자에게 뭐 이렇게 위로를 한다든가 뭔가 보상을 한다든가
1: 왜냐하면 또 자식들이
0: 배상이죠,
1: 있잖아요.
0: 배상. 예.
1: 그 후손들이 있으니까.
0: 그렇죠. 예.
1: 예, 그거를 얘기를 관여해서 할수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죠. 예. 그러면 얘를 죽어버리면, 아, 우리는 뭐 상관없다 하면 더 이상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2차 피해가 될수 있으니까.
2: 부모가 피해자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자식이라도 대신 사과해야 한다.
3: 오라고 할게요.
1: 저도 오요. 예, 부모, 자식이라도 하는 게 좋죠. 예.
3: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모님이 잘못을 피해자들한테 했는데 끝까지 사과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옆에서 계속 지켜본 아들님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어떠한 감정이 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나를 구제하기 위한 방책에 가깝거든요.
1: 사실은 그렇죠. 정확하죠.
3: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내가 그 부모님을 대신 사과하는 이유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면은 어쩔 수 없이, 없는 부분도 분명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내가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뭔 짓을 했는지, 어머니가 또는 뭔 짓을 했는지 옆에서 봤잖아요. 이걸 사과하지 않고 내가 넘어가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건 안고 가는 나의 죄책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0: 외면한 게 되니까.
3: 외면한 게 되니까. 예, 그러면 나는 당연히 자식으로서 피해자한테 사과를 해야 내 앞으로 있는 삶을 오히려 다잘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라도 나는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타인에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절치 못한 질문이다. 그 말이다. 왜냐면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제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나는 분명 이렇게 조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불교에서는 잘못했을 때 참회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회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회란 무엇입니까?
1: 참회, 불자님들에게 아마 스님도 말씀하시죠? 입문반 하시면서. 예. 근데 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이라 하고 앞으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 똑같은 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회라고 한다. 두 가지 합쳐서 참회라고 이제 우리 경전이나 그런 데 보면 나와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이제 참회가 또 수행적으로 봤을 때는 깨닫다라는 뜻과 이제 같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지었던 업들에 대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그 인정할 만큼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반복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그만큼의 경험치가 생긴 게된 거니까 깨우쳤다. 내가 몰랐던 무지렁이했던 그 상태에서 깨우쳤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참회가 자기 자신을 속박하고 윽박지르고 죄인 만드는 것을 참회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1: 많이 그러세요.
0: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또 억누르는 그또 업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회는 깨우친다, 깨닫는다 라는 의미라고 볼수 있고 이참사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이치적으로 참회하고 현상적으로 참회하고 근데 이참이 그런 거잖아요. 죄무자성 종심기인 것을 아는 것이 이참이다. 예, 죄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나니까 천수경에 나오는 말, 심양멸시 죄영마.
3: 제 말씀에 양보공 시증명
0: 마음
3: 진참에.
0: 따, 예, 심양멸시 죄영마.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고 죄도 사라져서 둘다 공해지면 그거를 일컫기를 진짜
1: 진정한
0: 참회라고
1: 참회다.
0: 한다. 그러니까 참회가 처음에는 당연히 죄송하다,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게 현상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절참회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런 사참을 해야 합당하지만 그것이 진짜 깨우쳐서 반복하지 않게 되려면은 아, 그게 어리석었구나라는

0: 라는 걸 알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과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 근데 사실 참회라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는 거는 약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포함이 되는 그런 느낌이 이제 참회다라고 이제 저는 진짜 참회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진짜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0: 그렇죠.
1: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죄송한 거하고 진짜 참회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0: 결국에는 그 태도 문제 아닌가요? 약간
1: 태도도
0: 우리가
1: 포함이 되어
0: 그런
1: 있죠.
0: 데 민감하잖아요.
1: 약간 그래서 제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들 얘기 우리끼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참회한다는 느낌을 그 느낌이 들게 하려면 말뿐이 아니라 좀 전에
0: 행동으로.
1: 얘기했잖아요. 행동의 뭔가 뉘앙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진짜로 미안한 마음이 있구나. 근데 뭘 잘못했는데 웃으면서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나?
0: 미안하다. 발음도 이래.
1: 근데
0: 엄청 소리.
1: 사실은 예를 들어서 웃으면서도 할수 있어요.
0: 예.
1: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있던 그분의 이제
0: 행동들.
1: 그렇죠. 그
0: 예.
1: 업의 그 누적 데미지가 있잖아요.
0: 우린 알잖아요.
1: 그렇죠. 저거는 잘못한다고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순간 그러면 이제 그게 참에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지를 못한다고 확신을 하고 오히려 이제 몰아붙이고 안 했잖아요. 근데
0: 이제 계속
1: 만약
0: 더 싸움이
1: 진짜
0: 커진 거예요.
1: 참회를 한 사람이라면은 사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당연히 영향을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참회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이제 우리가 원만하게 되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내 마음만 개운해 가지고는 참회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한테도 이 마음이 전달이 돼야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고. 그리고 또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을 이제 이 심장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게 내가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네가 미안하니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참여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으로서, 한테. 근데 요리에서 반응이 날카롭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안해라고 했는데 네가 뭐가 미안해 시겠는데 아, 내가 진짜 미안해라고 이제 참여한 사람은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통감한 사람이라면은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 마음의 전달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반응이 상대부터 나오더라도 내가 진짜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마저도 당신이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의 마음을 수양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공격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진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갑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불을 지르려고 해도 물에 불을 지르면 물이 안 붙잖아요. 그러면 야, 진짜 내가 계속해서 그 날카롭게 반응을 했는데도 미안하다고만 하네. 전과 같은 모습이 없네. 라고 하고 느끼게 되면은 참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아씨, 다시는 그러지 마. 아니면 내가 진짜 꼴 보기는 싫은데 참회한 건 알겠어.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더러웠고, 이제 만나지는 말자. 근데 내가 네게 참회한 건 알겠어. 근데 같이 살고 싶지는 않네. 근데 거기까지는 가야 결국엔 참회는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제 내가 했는데 내가 주지스님 미안합니다. 참회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주지스님 네가 뭐가 미안해? 씨. 너 저번에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랬네라고 만약 했어.
0: 약간 그렇게 얘기하니까 맨날 내가 그런 것 같잖아.
1: 아니,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절의 주지스님 이야기라니까요.
0: 그니까.
1: 그러니까 만약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지만은, 참만 다행으로. 만약 그런 날카로운 반응이 왔는데, 이제 제가, 이씨, 난 참여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 라고 하면은, 내가 진짜 참여를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게 증명을 돼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여는.
0: 그래, 아니,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게, 나는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 그렇죠.
0: 근데 저는 어찌됐건 상대 받는 사람이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뉘앙스를 비치고 뭔가 제스처가 있고, 그러니까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사랑합니다만 얘기하는 거 말고 사랑합니다와 꽃을 하나 주면서 사랑합니다는 다르겠죠. 약간 그런 것도 참여하는.

0: 것도 그런 거죠.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있던 거를,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먼저,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건 잘못했고 이런 거는 다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내 행동이 미안합니다. 약간 이게 연애할 때 웃기는 얘기 좀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남자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잘 모르잖아요. 여자들의 심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 화가 나 있는지.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뭔가 이거 심각하게 돌아왔는데 했더니 내가 미안해 했더니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뭘 미안한데? 이것도 미안하고 저것도 미안하고 막 하단 말이에요. 오빠는 뭔지를 몰라. 그러면은
1: 우린 잘 모르잖아요.
0: 무한의 굴레로 돌아가거든요. 항상 너는 그런
2: 아세요?
0: 식이야.
2: 뭐가
0: 약간.
2: 미안한데 그러면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장난 아니야 지금?
0: 약간 그런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모르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면 아 내가 잘못한 걸 한번 얘기해줘. 그러면 듣고 아 그래 내가 이건 건 잘못했네. 다음에는 안 할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 산단 말이에요. 대충 이런 것도 있고 이걸 찍 약간 넘겨짚기 식으로. 그러니까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틀린 건데 회피성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를 해버리니까 진짜 인정을 안 하는구나.
3: 그렇지.
0: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저는 내가 잘못한 것들을 그럼 한번 얘기를 해줘. 그럼 얘기를 할거 아니야. 이래서 아 그렇구나. 나는 이거는 이런 식의 방향이 아니었는데 네가 오해한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정말 미안하고 다음에는 안 할게. 이렇게 하면 원만하게 지나갈 텐데 약간 돌던지 이거겠지? 약간 하고
1: 다 미안해, 다. 그냥 다.
0: 그래 내가 다 미안해 이러면은 항상 너는 그런 식이야. 오빠는 그런 식이야. 너는 그런 식이야. 약간
2: 내가
0: 이렇게.
2: 뭘 모르는지 몰라서 미안해.
4: 우리는 물려받은 과거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것인지, 여기서 끊어낼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다음 사람에게 남겨지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스님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삶을 물려줘야 할까요?
3: 오늘 뭐 잘못의 대물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뭐 대물림 되는가, 어떤 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본다면은 이제 극락왕생하세요라는 우리 발언 내용이 있잖아요.
0: 네.
3: 근데 보통 영가들에게 하는 말이긴 한데 왕생정토, 극락왕생이라고 할때 지금 여기와는 다른 별도의 공간이 있는 극락정토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불교적으로 이제 마음법 이런 입장으로 보면 내가 내한한 중생이 깨우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청정해져서 그 영향을 두루두루 미쳐서 그 내가 서 있는 곳을 극락정토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공간의 극락정토의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면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곳을 극락정토로 만드는 일이 극락왕생의 참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악업을 지은 사람이 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같고 좋은 일을 해봤자 인정도 못 받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건 인간의 인내심 없는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분명히 법구경 말씀처럼 열매가 다 익으면은 다 그에 합당한 과보를 받게 마련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인과법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3: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원인이 있다. 예,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원인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극락왕생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지옥으로 가는 상황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절대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염라대왕 이야기를 보고 뭐 지옥 이야기를 보고 불교의 부처님의 법문 여러 가지를 다 봐도 그런 것은 일관되게 선업을 짓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공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칠보로 쌓은 것보다 크다. 이런 게 경전 구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좋은 일을 했을 때 이득이 크다. 그래서 복 짓고 공덕 짓고 선근을 늘리는 일에 욕심을 좀 내는 그런 욕심 있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0: 아,
3: 생각이
0: 네. 좋은
3: 들었습니다.
0: 말씀입니다. 지영수님요. 뭘 남기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2: 사실 이제 저한테는 어떤 부분이 걸리냐면은 다음 세대한테 어떤 삶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느냐가 나는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우리 세대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떠한 삶을 삶으로서 내가 미련 없이 살고 싶은가. 이 순간을 내가 이제 어차피 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순간은 과거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를 기준으로 미래에 나는 다음 세대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나라고 하는 나 다음 세대한테 삶을 물려주는 게 되는 건데 어떻게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세대에서 사람들과 다툼 없이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다. 화해하고 뭐 조금 우리 다 같이 즐겁게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3: 화합하면서
2: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 세대에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삶에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삶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다음 세대에는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나은 화합하는 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다음 세대의 삶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대의 삶을 어떻게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이 땅으로 살아가면 점점 환경이 더러워지는데 내 말년에 뭐 비염으로 고생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러한 각오로 환경을
3: 청소를 해야 된다?
2: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조금 편안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막 투척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그 즐겁다고 막 뭔가 주변 환경을 파괴하면은 내 삶에서 내 노후가 과연 편안할 것인가? 내 노년에는 지금보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은 없어질 건데 내 노후에 나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사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질문에 좀 마땅한 대답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송 선생님은 어떠세요?
0: 저라는 수행자가 다른 사람에게 비쳤을 때 아 이런 사람도 있고
3: 상자가 또 있을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자가 있다면은 아 우리 스님은 이런 모습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뭔가 특출난 것들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 특출난 것들이 아니라 뭔가 변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줄어나가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점점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발전된 삶을 조금 보여주고 싶다. 예, 그거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4: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0: 그러게요.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게 다음 시간 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주제 가져올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보시고 좋은 또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4: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BTN 불교TV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전하며 방송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포교 불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따뜻한 원력과 보시가 큰 힘이 되는데요.
2: 그럼.
4: BTN 불교TV ARS 후원 전화번호는 무엇일까요?
0: 정선생님 아세요?
2: 내가 시작 부분.
0: 아 그래요?
2: 060.
0: 아 너무 쉽다. 가운데는요?
1: 800.
0: 아 그러면 마지막은 7000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후원 많이 기다리니까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잘 사용할 테니까 많이 많이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3: 근님 하셨습니다. 네.
0: 안녕하세요. 마하반야 AI의 송산
3: 일각
2: 지영입니다.
0: AI 시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새로운 길 마하반야 AI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3: 지친 마음을 보듬는 이 청정한 법보시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원력을 보태주세요.
5: 지금 걸어주시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0: ARS 후원 공유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

0: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1: 제사까지도?
0: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1: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 하우스. 고맙습니다.

0: 8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 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종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기원전 57년 파켓거세로부터 56대 경순왕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광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라의 그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구.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0: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 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3: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0: 들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0: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지는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에메라인을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을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0: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 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0: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직 여러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네.
2: 물도 빼고
1: 네. 네. 물도
0: 네.
1: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0: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술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술이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0: 특정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상

0: 응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0: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0: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0: 50년생이시고.
3: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1: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1: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1: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1: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1: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1: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1: 네네.
3: 힘들어서.
1: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1: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1: 아 그렇죠. 아
3: 네.
1: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1: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1: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1: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1: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1: 어머니
3: 네,
1: 그
3: 네.
1: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1: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3: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2: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

0: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0: 네.
1: 67이야.
2: 어허. 오,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1: 아니요,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1: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어허.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1: 예, 네,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1: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3: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1: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1: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2: 시술을요?
1: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2: 예.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아 이제 시간이 아, 많이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2: 네.
1: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3: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3: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예.
3: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1: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3: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3: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6: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

0: 정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1: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2: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 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4: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5: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천연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 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0: 일곱 번의 제를 보게 가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해 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2-944-7499.

0: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0: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 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7: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주로 시방 삼세 중생을 구제하시기에 오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기하옵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교제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내 뿌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856-9599.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 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2: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0: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서울 강남 한복판, 1232년의 역사를 품은 천년고찰 봉은사가 바쁘게 쫓기는 현대인에게 잠시 멈춤의 지혜를 건넸습니다. 천년 전 스님들의 산중장터가 치유와 나눔의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고려시대 승시 문화를 재현하며 단기 출가와 청년 문화로 시대와 소통하고 있는 팔공산 승시 축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속리산 법주사가 개산 1474주기 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단풍과 가을국화가 어우러진 천년도량에서 100가지 맛과 100가지 즐거움을 나누는 음식 한마당도 펼쳐졌습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의 가을음악회 진관미학이 치유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관사 태극기의 국보 승격 여번까지 담아내며 호국불교의 현대적을 비도 일깨웠습니다. 조선왕실 원찰 흥천사가 경내에 벼락 맞은 느티나무로 200존의 소원부를 조성하며 시련과 고난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불교의 참된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서울 강남 한복판. 1232년의 역사를 품은 천년고찰 봉은사가 바쁘게 쫓기는 현대인에게 잠시 멈춤의 지혜를 건넸습니다. 봉은사 개산대제를 맞아 법좌에 오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대안으로

0: 속초 선명삭을 강조했는데요. 전통을 넘어 도심 마음 치유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봉은사의 현재를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신라 794년 연회국사가 견성사라는 이름으로 첫 산문을 연 봉은사. 조선시대 업불정책 속에서는 천흥 대선사가 상소를 올려 폐사 위기의 사찰을 지켜냈고 1925년 대홍수 때는 청호 스님이 백성 708명을 구제하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시대마다 사부대중과 호흡하며 1232년의 역사를 이어온 봉은사가 어제 역대조사 9명의 영단에 향과 차, 꽃을 올렸습니다. 선대조사들의 업적을 기리고 가르침을 계승하는 다르제로 1232주년 계산대제의 막을 올린 겁니다.
2: 역대조사님들께서는 불법의 가치를 높이 들고 시행과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봉은사를 이끌어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다르제와 함께 음력 초하루를 맞아 법좌에 오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즐거움과 괴로움의 과보를 질량 보존의 법칙에 비유하며 법문의 첫머리를 풀었습니다. 감정의 업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백만큼의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백만큼의 괴로움이 뒤따른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스님은 이러한 고락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에 달렸다며 세상에 대하는 태도에 따라 과보를 받아들이는 양상도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4: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결국은 내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성질 내지 말라, 참아라 이런 게 왜냐하면 너의 괴로움을 줄여라 이런 뜻이거든.
1: 진우 스님이 제시한 감정의 과보를 줄이는 해법은 마음을 내려놓는 방아착, 바로 선명상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되 결과에 집착하거나 감정을 오래 붙들지 않고 일상에서 단 5초라도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으로 삼독심을 줄이고 개인의 평안을 사회 전체로 넓혀갈 때 불국토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4: 5초라도 좀 내려놔라, 마음을. 5초라도 내려놔야 업장이 소멸된다고요.
1: 봉은사는 계산대제를 맞아 도농상생 장터를 열고 사전 신청자 300여 명이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를 마련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펼쳤습니다. 오는 13일에는 봉은사 화엄경판 인경본 정대불사가 봉행되고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생전예수제 49일 회향식도 이어져 계산대제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계산대제 축제 기간 5만여 명의 대중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되는 봉은사는 전복과 포교는 물론 선명상 대중화와 불교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며 도심 속 대표 수행 도량으로서 맥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천년 전 스님들의 산중장터가 지친 현대인을 위한 치유와 나눔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려시대 승시 문화를 재현하며 단기 출가와 청년 문화로 시대와 소통하고 있는 팔공산 승시 축제 현장, 강상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물건을 사고파는 대신 서로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누고 장터 곳곳에서는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이 펼쳐집니다. 스님들의 산중장터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팔공초님 동화사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경내 일원에서 제16회 팔공산 산중정통장터 승시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고려시대 스님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던 승시의 전통과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전통장터의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시민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6: 승시가 전하는 나눔의 지혜, 선명상이 건네는 비움의 평화가 우리 모두 마음에 밝은 연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 승시의 나눔은 물건을 뛰어넘어 마음을 돌아보는 수행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통일 약사대불전에서는 이색 단기 출가 프로그램 잠깐 다녀왔습니다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승복을 직접 입어보고 바로 공양과 행선, 무건 명상 등을 체험하며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겁니다. 동화사는 이런 수행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는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단기 출가 학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하고 먹는 것에 욕심을 줄이며

0: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머물고 최소한의 것만을 사용하여 번거로움을 줄이는 수행자의 삶을 체험하시려고 왔습니다.
1: 경내 상생장터에서는 시민들이 생활용품과 책 등을 서로 교환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베트남과 몽골, 스리랑카 등 아시아 4개국 불교 문화 체험과 108배 챌린지, 사찰 음식 체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극락무도온 프로그램이 진행돼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미디어 파사들을 활용한 축제를 열어 야간 프로그램을 이어갔습니다. 전통 장터의 나눔에서 현대인의 마음을 돌아보는 수행까지 제16회 팔공산 승시는 불교의 전통적 가치를 오늘의 삶과 연결하며 포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송리산 법주사가 개산 1474주기 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단풍과 가을 국화가 어우러진 천년도략에서 100가지 맛과 100가지 즐거움을 나누는 음식 한마당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도량 곳곳마다 피어난 오색 국화꽃이 천년고찰의 고즈넉함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조교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지난 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산 1474주기 개산대제와 2016 송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대법주사 가을 국화향연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사부대중은 창건주 의신조사를 비롯해 진표율사, 벼감조사 진영에 향가차 꽃을 올리며 역대 조사들의 창건정신과 원력을 기렸습니다.
4: 지금으로부터 1474년 전 의신조사께서 천축에서 구한 불경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법이 머무는 절, 법을 모신 절, 법사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3: 기념법회식에서 주지 정덕스님은 이번 축제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자비와 화합의 장이 되길 소원했습니다.
5: 이번 국화학년은 즐거움과 볼거리를 넘어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3: 이날 법회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이재한 충청북도 정무특보, 강찬식 보훈부군수 등이 참석해 개산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을 국화 향연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6: 오늘 이곳을 찾은 모든 분이 송리산의 가을과 국화 향기 속에서 소중한 인연을 돌아보시고 자비와 나눔의 마음을 일상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 2026년 법주사 가을 국화 향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은은한 국화 향기가 가득한 경내에서 보내는 오늘 하루가 모든 분께 두고두고 떠오를 정겨운 추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 법회식에 이어 100가지 맛과 즐거움을 나누는 백미백락과 산사의 미락 음식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자연의 생명과 지혜가 깃든 정갈한 사찰 음식과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화합의 장을 이뤘습니다. 천년의 숨결과 오색 단풍, 은은한 국화향이 가득한 송리산 법주사는 올가을 내내 시민과 불자들의 안식처가 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지리산 대화엄사가 어제까지 사흘 동안 바람 속에 등불을 밝혀라를 주제로 제22회 화엄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화엄문화제는 국보 영산회 괴부를 모시는 영산제 의식으로 시작해 제6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회, 화엄음악제, 구례군 라인댄스대회, 어머니의 길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화엄사 선다회의 육법공양과 어산 동환스님의 집전으로 시작한 괴불제는 주지 우석스님, 전주지 종삼스님, 덕문스님, 김민석 민주당 대표, 장길선 구례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가을 산사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바람처럼 흐르고 등불처럼 도량을 밝히는 화엄문화제는 신도회와 포교사회 주관으로 전통사경과 굿즈 만들기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함께

0: 열렸습니다. 천년고찰 진관사가 마련한 가을밤 음악회 진관미학이 산사 음악회를 넘어 전통과 현대, 동서양이 어우러진 치유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역사를 되살려 진관사 태극기 국보 승격 염원까지 담아내며 호국불교의 현대적 의미도 일깨웠습니다. 처녀 4부 대중과 세계인이 함께한 감동의 현장,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청명한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삼각산 진관사. 천년고찰의 밤하늘이 전통과 현대음악의 하모니로 물들었습니다. 가릉빈가 소년소녀 합창단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적시며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고,
2: 이렇게 예쁘고 멋진 무대에 참가해서 영광이고 다음번에도 이런 멋진 음악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1: 가수 이선희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도량을 가득 메우며 사부대중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3: 오랫동안 진관사에 다니면서 신도로서 그 역할을 다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진관사가 빛이 난다고 생각해요.
1: 마음의 정원 진관사가 지난 토요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22번째 달오름 음악회 진관미학을 열었습니다.
4: 우리의 번뇌가 없어지면 지혜로운 마음, 늘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1: 모두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매년 이어오는 진관사 음악회는 불교 정신과 우리의 역사, 문화예술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자랑 진관사가 더욱더 시민들의,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고요.
1: 이날 처녀 사부대중은 진관사 태극기 국보 승격의 마음을 모으며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6: 진관사 태극기를!
1: 조선시대에는 왕실 사찰로, 일제강점기에는 불교계 항일운동 거점으로 역할한 진관사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려는 세계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날 음악회 시작 전엔 진관사 태극기가 출토된 칠성각을 비롯한 전각을 둘러보며 선열들의 흔적을 느끼는 외국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7: It's really beautiful. It's today is especially well decorated.
8: More Korean culture and British culture.
1: 판소리와 정가의 선율에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하모니 공연에 이어 뮤지컬 배우 이충조의 공연이 펼쳐지며 음악회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선물했습니다. 진관사 음악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깊이를 더하며 세계인의 마음 치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조선왕실의 간절한 기도가 머물던 원찰 흥천사가 이제는 시민의 안식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내에 벼락 맞은 느티나무로 200조대 소원부를 조성하며 시련과 고난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불교의 참된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도심포교와 치유도량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흥천사 관음불사 회향 현장, 양유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가을 기운이 청명하게 감도는 삼각산 자락.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 경내가 아침 일찍부터 경건한 목탁 소리와 불자들의 환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 성북구 흥천사가 어제 극락보전 관세음보살, 무량수전 소원불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불사는 기존 극락보전에 모셔져 있던 42수 금동 천수 관음보살이 관음전으로 이안된 후 극락보전에 관세음보살을 새롭게 조성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직전 스님의 화취진홍과 항마진원 염성 속에 해주 정념 스님이 부정한 기운을 소멸하는 붉은 팥을 뿌리고 의식 백미인 전필과 개안 광명진원 염송이 시작되자 관세음보살상을 가리고 있던 가림막이 서서히 걷어집니다. 새로 조성된 관세음보살이 자비로운 용안을 드러내자 극락보전 안팎을 가득 메운 불자들이 일제히 합장하며 정근을 이어갔습니다.
10: 고 시대를 연상해서 이렇게 조성한 부처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극락보전에 정말 비어있던 관세음보살을 모실 수 있어서 신도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이어서 무량수전에 가서 우리가 소원부를
9: 이어진

0: 우량수전 해양법회에서는 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발언으로 조성된 소원불 200존이 밝게 빛나며 도량의 장엄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무량수전에 모신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사부대중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회향을 축하하며 불사를 이끈 이진형 불상조각장과 빈정경 작가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1: 앞으로 천년의 세월을 넘어서 미래 세대의 부자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소중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조선시대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상호를 따서 그 형태의 그 시대의 조각기법으로 조성한 부처입니다.
0: 조선 왕실 원찰로 깊은 역사를 간직한 흥천사는 이번 관세음보살 소원불 조성불사 회향을 통해 도심 속 대표 기도 포교 도량이자 시민들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견고히 다지게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조선 후기 쇠락해가던 불교의 혁신을 일으키며 한국 선불교의 맥을 부활시킨 경허스님. 그 혁신과 치열한 구도 정신은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의왕 청계사가 경허 스님을 비롯한 5대 선사의 달해제를 봉행하고 수행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임을 일깨웠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한국 선불교 중흥조의 가르침을 녹여낸 찬불가가 도량에 울려 퍼집니다. 의왕 청계사가 어제 올해로 23번째 청계사 5대 선사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근대 한국불교 선중흥조 경허스님의 선맥을 이은 만공, 보월, 금호, 월산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기리는 자리. 청계사 회주 성행스님은 경허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수행가풍의 역사와 가르침을 대중에게 설명했습니다.
5: 호련이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삼천세계가 나의 집인 줄 깨달았다. 6월에 연암산 아랫길에 늘 사람이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4: 오도송을 마치고 주지 명원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5대 선사 부도탑을 찾은 성행 스님. 석가모니불 정근을 독송하며 각 탑에 차공양을 올린 스님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 대선사들의 가르침을 되새겨 정진하는 불자들로 거듭나길 대중에게 당부했습니다.
5: 수행의 끈은 놓지 말아라. 내가 수행을 우선으로 삼아야 되지 다른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 다른 것은 전부 방편이다. 네, 그 첫째가 수행입니다.
4: 청계사는 전통 국악 공연과 대중공양도 마련해 선사들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달해제를 회향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훈민정음 창제 이후 불교계가 한글 보급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냈다는 사실을 조명하는 학술대회와 특별전시가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모색하는 자리,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전합니다.
6: 훈민정음 창제 이후 불교계가 제작하고 유통했던 다양한 언해불서.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 보급에 기여한 불교계의 역할과 우리나라 한글 불서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경북불교문화원은 훈민정음과 한글 불서 학술대회와 언해불서 제작과 유통 특별전시를 개최했습니다.
7: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학술적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이번 행사는 1443년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이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되는 과정에서 불교계가 남긴 언해불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언해불서의 기록 유산적 가치를 정립하고 향후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8: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이날 백낙천 배재대학교 교수는 불전 언해설을 통해 본 한글의 사용과 보급을 조명했고 전통 서지학과 첨단 AI 기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홍순천 청주 배첩 정수교육관 박사는 한국 불서의 장정 형태를 중심으로 언해 불서의 특징을 분석했으며 박영덕 충청북도 무형유산 각자장은 언해 불서 제작과

0: 북한 제작에 나타난 특징을 발표했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언해불사의 역사적 기록, 유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1: 고림을 석고를 비롯한 수많은 물경을 한글로 번역한 대대적인 언해 사업을 펼쳤습니다. 한글 보급과 확산의 역사에서 불교회가 이바지한 공연을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0: 학술 대회와 함께 동락한 로비에서는 언해불사 제작과 유통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전시는 모두 4개 부문으로 구성돼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의 관계부터 월인석보와 강정도감, 언해불사의 문헌적 가치까지 한글불사의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관련 자료와 언해불사 복원 목판, 월인석보 관련 이미지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2: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가 지나며 가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도 깊어지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왕생을 보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 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례제와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다례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

비롯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령은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절에도 오고 스님들의 법문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법문을 들으면서 알아가니 좋기는 한데, 어려서부터 타종교 생활을 함께 했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꼭 배신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특히 뭐 유대교이면서 불교를 하고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 천주교이면서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를 어떤 그 깨달음의 공부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부터 많아가지고, 그런 이들을 지칭하는 뭐 예를 들어 유대교 플러스 불교인 사람을 주부라고 부른대요. 뭐 이제 그런 식의 새로운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왜 그러겠어요? 그게 이제 사회 현상인 이유는, 불교는 뭐랄까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할수 없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불교는 종교인데 릴리전은 아니고, 기독교 천주교는 릴리전인데 사실은 종교는 아닌데, 그 종교와 릴리전을 그냥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은 신앙, 뭐 내가 믿는 어떤 하나의 종교적 체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이라는 게 근본, 교는 가르침, 근본이 되는 가르침, 가장 근본이 되는 지혜, 진실이 무엇이냐, 이거를 종교라 그래요. 그럼 불교는 종교죠. 근데 릴리전이라는 말 자체는 신과의 재결합,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불교는 그런 개념인 건 아니죠. 그래서 불교는 범주가 다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존 종교들과 좀 범주가 달라요. 이 법문을 듣다가 이 자기 마음 성품을 확인한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한 번씩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또 인연 맺는 분도 계시는데, 다 각자 다른 시기에 다른 곳에서 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법문을 듣다가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들인데, 저한테 메일을 보내온 그 충격이랄까? 그 본인의 안목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게다 똑같이 얘기해요. 와, 스님, 이거, 내가 확인한 이거를, 제가 다니는 종교에 가서는 절대 말을 못 하겠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어떻게, 불경스럽게 어떻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 종교 가서 할수 없다는 게 너무 좀 당황스러운데, 모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직자분들, 타종교 성직자는 이 공부 안할것 같죠? 타종교 성직자분들이 종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종교 성직자였다 저 종교 성직자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근본에서는 이 종교를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를, 자기도 알수 없는 뭔가 모를 진리, 진실, 자기의 근원이 뭔지를, 이 삶의 우주적 진실이 뭔지를, 이걸 뭔가 알고 싶은 그런 알수 없는 어떤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동기가 여기서 찾지 못하면 어디서든 나는 반드시 이 길을 찾고야 말 거야라는 그런 어떤 에너지 동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도저히 찾지 못했다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찾기를 주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는 공부인이라면. 그래서 이 공부인으로서의 첫째 자세는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 뭐예요? 진리는 이 종교 안에만 있어. 이 가르침 안에만 있어. 그거는 닫힌 마음이죠. 그런 자세를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누구나 결국에 근원에서 만나는 이 하나의 불이법을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배신해요? 하나님이 배신자라고 낙인 안 찍는다니까요? 칭찬받지. 오히려 이런 방식에만 진리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어느 하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고수하는 건, 그거는 전형적인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집착하는 방식이고, 사로잡히는 방식이고,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활짝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혼날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부

계속 하다 보면 이 질문도 넘어서게 되는 딱 순간이 와요. 그러고 나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돼요. 저절로, 저절로 그냥 스스로 깨달아져요. 근데 이런 질문이 아직 나오는 정도라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약간 조심스러웠던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랬던 게 있어요. 그래서 배신 아니에요. 자기를 깨닫는데 뭔 배신이 있어요? 자기가 괴로움 없이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은혜롭게, 괴롭지 않게, 괴로움 속에 허덕이며 살길 바라겠어요? 아니면 진정한 천국이 어디겠어요? 하늘이 평화로운 것처럼 이 땅도 평화로운 줄 아는 이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 이걸 설하는 게 아닐까요? 즉, 다르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괴롭게 살다가 괴로움 없이 산다는데 잘했다 하지. 못했다 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도 된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이제 신혜가 육조 스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너가 주인공은 가져왔느냐? 근본은 가져왔느냐? 이랬더니,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공부 잘했다, 그래. 네 머리로 공부 잘했다. 그 개념을 나열한 거예요. 이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바로 보여주면 되지.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죽은 말 개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있는데, 대사께서 이 사미가 어찌 함부로 경솔한 말을 하느냐? 바로 간파한 거죠. 대사께서 주장자로 이렇게 세 번을 때렸어요. 너안 되겠다 하고, 너 자꾸 머리로 들어갈 거야? 하고 이제 세 번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신혜가 다시 닥돌하게 또 물었어요. 뭔 뜻인지 모르는 거야. 이 주장자로 세 번을 때렸겠어요? 너 그렇게 무주가 어떠니 보는 것이 주인공이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바로 보이면 되지 하고 이거지 이거야 하고 세 번을 바로 가르쳐 보였단 말이에요. 직진심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바로 깨닫고는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든지 바로 깨달으면 되는데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왜 때리나 싶었는지 뭔 소리도 못하고 왜날 틀렸다고 하나 하고 다시 신혜가 여쭈었어요. 스님께서는 스님께서는 좌선을 하실 때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허물이 있느냐 하면 이 친구는 지금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에 딱 잡혀 있어 가지고 이 보는 게 이게 주인공이다. 그럼 이제 이 스승한테 묻는 거예요. 이 당시 또 많은 이제 제자들이 자기 어설픈 자기 안목을 가지고 스승이 도에 대한 안목이 있는지를 어떨 때는 때로는 한번 안목을 견져보려고 어떻게 답을 하나 보려고 이런 게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도 있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스님께서는 좌선하실 때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좌선할 때 예를 들어 좌선을 통해서 본인들 일반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좌선을 하다가 좌선을 하는 목적은 좌선을 통해서 뭔가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법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좌선을 하다가 본다 이러면, 아, 나는 법을 보지. 주인공을 보지. 근본을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본을 본다는 말을 했다 하면 벌써,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주객으로 나뉘는 거여서, 그거는 진짜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면 어긋나요. 보지 않는다 하면은 나는 불성 주인공 그런 걸 보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또 어찌 보면 그냥 공에 떨어져 가지고 어떤 것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또 어긋난단 말이에요. 즉 본다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라는 말 자체가 본다 보지 않는다라는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취하거나 하나를 버려야 되는 이 분별의 구조 속으로 스승을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번 시험해보는 내지는 그 구조 속으로 빠져드는가를 보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갔나 모르겠는데 또 하나의 허물은 뭐냐면 이런 질문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스승이 지금 너의 안목이 어떠냐 하고 너의 안목을 드러내라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못 알아듣고는 자기가 자기 안목을 드러내면 되는데 자기가 확인한 법을 드러내 보이면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뭐예요? 스님은 좌선하실 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지금 자기 이 공부하는 자는 자기 허물을 보거나 자기 마음을 보거나 이 자기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바깥 경계 관심 있는 거예요. 스승님한테 스승님은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허물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어지간히 이 뭐랄까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스승이 아니라면 그 빠지기 쉬운 이런 질문으로 함정을 파고 분별의 함정을 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끌려 들어가 가지고 본다 하든지 안 본다 하면 그 간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럴 때 스승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중생의 분별의 구조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제자에게 끌려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세대 때렸잖아요. 얘가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다룰 때는 질문을 역으로 비슷한 너가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역으로 질문을 다시 던짐으로써 그 질문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 질문에 끌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구조를 띠지만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냥 이 판을 엎어버리는 그 판이 성립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냥 바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는 내가 지금 세대 때린 것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하고 물었어요.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 친구가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분별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신의 안목에서 스승에게 간파된 것을 봤을 때 분별을 가지고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승이 언뜻 보기에는 똑같이 물은 것 같아요. 똑같이 답한 것 같아요. 너는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똑같이 물은 것 같지만 같은 구조인 것 같지만 스승은 너 그렇게 머릿속으로 들어갈 거야? 지금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는 여기 이게 있는데 이걸 버리고 자꾸 머릿속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는 바로 때리고서는 지금 너 지금 확인된 거를 얘기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탁 때리고서 누가 이렇게 한 대 확 후려치고서는 후려치고 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거예요? 어설프게 배운 것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내가 제대로 중도를 드러내는 답을 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대충 어디서 여기서 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를 쪼아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중도로 답을 해야 되지 아프지도 않고 아프지 않지도 않은데요 이러든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데요 이런다든지 이렇게 머리로 들어가면 이런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법을 말로 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측면이지. 그렇게 말해버리면 바로 머리가 굴러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대탁 때리면 바로 나오는 살아있는 답은 뭐예요? 그거는 머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한대 때리면 그냥 바로 아프다. 아야하죠, 그냥 아야. 한대 때리면 그냥 아프지. 그게 지금 살아있는 아야. 이게 자기 살아있음을 확인한 거 아니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야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시내가 답하였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분별의 이 그럴싸한 중도적인 답 하나를 그냥 가져와가지고는 배운 말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얘가 이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때 대사가 또다시 얘가 쓴 논법을 가지고 또다시 되짚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그렇게 같은 얘기를 하면서 너가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묻고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라고 말한 것은 네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분별하는 데서 나온 대답이야. 그게 그답 자체가 오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 이 하게 되면 똑같은 말이 틀린 거고 안목을 갖추고 하면 똑같은 말이

인정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틀렸냐 맞냐를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는 그럼 신수가 왜 틀린 거지? 육조는 그럼 왜 맞는 거지? 이렇게 맞고 틀리고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수의 허물을 지금 깨주기 위해서 육조는 그냥 그 반대의 얘기를 상대되는 말을 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하듯이 신수는 스님은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함으로써 자기 안목을 드러내면 되는데 내가 확인한 건 이겁니다 하고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스님은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스님의 경계를 붙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새 나가는 거잖아요. 바깥을 향해 치달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허물이 뭐예요?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리 있지 못하고 바깥 대상에 끌려다니면서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건 크고 저건 작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하면서 바깥에 끌려가는 거. 그게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분별의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 허물을 깨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했더니 신수가 물어요. 신혜가 물어요.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하는 것은 너가 하는 그 문법과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르다. 여기서 너가 한번 알아차려라. 너의 허물을 알아차려라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다를까요? 나도 보고 나도 보지 않기도 한다. 근데 내가 본다 할 때는 뭘 보느냐? 내가 본다 할때 나는 내 허물을 볼 뿐이다. 내 분별을 볼 뿐이다. 즉,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본다 할 때는 내 허물, 올라오는 분별을 볼 뿐이고, 또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할 때는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이 이걸 보고 저 사람의 허물을 보거나 저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보지 않는다. 끝끝내 바깥으로 치달아 치구심이 없단 말이에요. 추구심으로 분별을 향해 바깥으로 쫓아나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무분별 자리에 언제나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 타인들이 잘하니 잘못하니 옳으니 그르니 세상이 좋으니 나쁘니 일이 잘 됐니 잘못됐느니 그런 걸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 보지 않는다 할때 신수는 스님은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하고 바깥에 끌려나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라면 신수는 이걸 자기 공부로 자기 실참이랄까? 실질적인 참구 공부로서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 경계로 돌려서 살아있는 공부로 돌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내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너가 아프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목석과 같은 거다. 아프다고 한다면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범부와 같으니 마땅히 화가 나고 원통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즉 아프다고 한다면 내가 아파서 나를 때린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원통한 마음도 생기고 그 아프다라는 그 느낌 나를 아프게 한저 사람에게 끌려가 가지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마음에 또 취한단 말이에요. 뭘 해도 그 때리고 아프고 아프지 않을 때 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게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앞서 말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본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너가 그렇게 본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변이다. 양변에 치우친 얘기다. 즉 신혜의 허물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양변에 치우친 것인 줄 알겠느냐? 또 아프고 아프지 않다라고 말한 것, 그것은 아픔이 일어나고 아픔이 사라졌잖아요. 그건 생멸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 따라가는 일이다. 이 공부가 양변에 치우치는 공부냐? 이 공부가 생멸을 따라가지고 생멸에 끄달려가는 그런 공부냐? 그런 공부가 아닌 줄 바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너는 여전히 양변에 치우치고

그리고 생멸에 빠져서 자성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어찌 감히 그런 희론, 분별망상에 사로잡힌 희론을 떠벌리고 있느냐. 신혜는 그제서야 절을 올리고 깊이 뉘우치면서 용서를 빌었다. 이렇게 이런 대목들을 볼때 정말 손지식의 안목이 제자의 허물을 바로 간파하고 깨뜨려주는 이런 그러니 이런 어떤 이게 육조단경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선지식의 어록이겠죠.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마음이 어리석어 자성을 보지 못하였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게 선지식 앞에 와서 아는 척하고 떠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너가 스스로 자성을 보지 못했으면 보성 자성을 아는 척, 중도를 아는 척, 공부한 척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겸손하게 길을 물어라, 공부를 물어라. 또 내가 만약에 마음을 깨달았다면 곧 스스로 자성을 보았으므로 여법하게 수행할 것이다. 근데 네가 지금 답한 것에서는 여법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너는 스스로 어리석어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도리어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냐. 속이 다 시원하죠?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알 뿐이지 어찌 너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또한 내가 만약에 스스로의 자성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다. 어찌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느냐. 끝까지 들어주면서 허물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신혜가 거듭 절하기를 백여 번을 한 다음에 거듭거듭 제가 108참회를 합니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말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건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 그냥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시내가. 그러고서 허물을 사죄하였으며 정성을 다해서 조사를 시봉하며 모시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곁을 떠나지 않고 이제 스님 밑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 공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곁을 모시면서 떠나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조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조사는 늘 매일같이 법문을 설하시니까 대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앞도 없고 뒤도 없다. 그대들은 알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회가 병이 도졌어요.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신회가 이래요.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저 신회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병을 못 친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스승 밑에 있다고 해서 단박에 병이 고쳐지지는 않나 보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분명 내가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말했거늘 그대는 본원이니 불성이니 하고 말하는구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이름과 글자로 말하냐 말이에요. 너가 앞으로 개당해서 즉 절을 열어서 그 개당한다 그래요. 본격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법을 펴는 그런 법문을 설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느 한 도량을 열어서 법을 펴기 시작하는 일, 그걸 개당한다 그래요. 너가 앞으로 개당해서 한 곳을 관장하는 종사가 되더라도, 한낱 지혜 정도, 아르마리, 알해자를 쓰는 거예요. 지혜 정도밖에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요때,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면서 너 지혜 정도밖에 못 되라고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제 신혜를 나중에 가서는 안목이 좀 밝아졌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밝아진 모습도 보이면서도 또 신혜의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밝아져도 업습은 한동안 간단 말이에요. 업습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신혜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심지어 뭐 예를 들어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공부를 엄청 많이 깨닫기 전에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 불교에 대한 아르마리는 엄청 많아요. 근데 깨달음은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 이거는
공부가 아니구나 해서 내가 공부했던 걸다 내려놓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전에 깨닫기 전에 공부했던 모든 불교 교리적 이해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교리에 머물렀던 그 모든 교리적 이해가 단박에 이 지혜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 신혜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혜로 전환이 되어서 지혜로 잘 써먹는 그런 구절도 나오고, 그러나 이 어떤 사람들이 철저한 선의 안목의 자리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육조 스님이 옛날에 했던 그 지혜 정도라고 했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신혜의 제자들의 그룹이 있고 또 다른 스님의 제자들의 그룹이 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혜 쪽의 그룹이 아니라 다른, 누구죠? 다른 그룹의 제자들이 더 그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택 신혜는 지혜 정도다라고 이제 약간 폄하하는 듯한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약간 교리적 흐름으로 보면 하택 신혜의 도노 점수적 가르침이,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주로 도노 돈수적 가르침이거든요. 이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어받았다라고 할 법한 인물이 바로 한국의 진울 스님의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맥을 좀 이렇게 잇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하택 신혜도 나중에 가서는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조금 뭐랄까 다른 하나의, 이렇게 이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계당해서 하나의 종사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신회는 훗날 낙양으로 들어가 크게 조계의 돈교를 널리 폈어요. 낙양으로 들어가서 조계의 돈교를 널리 폈고 현종기라는 책을 써서 후세에 남겼어요. 이 낙양이라는 큰 도시, 주류인 큰 도시에 가서, 육조 스님은 저 지방에 아주 저 작은 곳에서 법을 편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육조 스님이, 이 육조 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선불교가 주류가 된 데는 이 하택 신혜의 공이 아주 컸어요. 낙양이라는 주류의 곳으로 가서 법을 아주 크게 드날리고 또 육조 선양 운동을 펼쳤다 그래요. 그래서 육조가 육조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된, 프로모션이 제대로 된 계기가 하택 신혜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스스로도 칠조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육조대사는 여러 종파의 문도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조사의 밑으로 모여들어 따져 물으며 비난하는 것을 보시고 이를 불쌍히 여겨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일체에 좋고 나쁘다라는 모든 생각을 마땅히 모두 없애야 한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고 하고 둘이 없는 성품을 일러 참된 본성이라고 한다. 이 진실한 본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원하에 문득 스스로 보아야 한다. 처음에 육조 스님이 그 누구죠? 그 해명이 찾아와서 법을 설해달라고 했을 때도 이 얘기를 했죠. 선도 일으키지 않고 악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나, 이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일체의 좋다 나쁘다는 생각, 옳다 그르다는 생각, 이러니 저러니 하는 생각, 이것이 법이다 저것이 법이다 하는 생각, 일체의 내세우는 생각,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렇다 하는 것에 집착하는 거고 저렇다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어서 무엇이든 내세웠다면 그건 치우친 거고 그건 중도에서 어긋난 것이고 그건 탐진치 삼독으로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허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둘로 나뉘는 분별망상을 마땅히 모두 없애는 것, 그것만이 공부의 고구정령한 길이에요. 그게 중도의 길이고. 이 너무 단순한 말로 하니까 너무 쉬운 말 같잖아요. 이 육조단경의 특징이 너무 쉬운 말처럼 보이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게 핵심을 찌르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일체의 좋고 나쁜 모든 생각을 마땅히 모두 없애야 한다.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불교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육조라는 큰 스님께서 당부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이게 다예요. 시작과 끝이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애라 한다. 그러니 자성애도 사로잡히면 안 된다. 자성이 있어서 자성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 둘이 없는 성품을 일러 참된 본성애라고 한다. 그럼 참된 본성에 이름 붙인 것뿐이지, 둘이 없는 본성이라고 하면 둘이 없는데 거기 참된 본성은 있어요? 본성이 있으면 본성 아닌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본성이 있다고 말을 못하죠. 본성이 없다고도 말을 못하는 이유는 본성이 있다 하면 본성 아닌 것도 있어야 본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성이 진짜 참된 둘이 아닌 본성이라면 둘이 아닌데 거기 이름 붙일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온통 빨간색밖에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빨간색을 모르듯이, 거기 빨간색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듯이, 거기 빨간색 아닌 거 뭔가 하나가 나타나야 그때 돼서 빨간색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온통 불법밖에 없으면, 본성밖에 없으면 본성이라는 말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걸 일러서 자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진실한 본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언하에 문득 스스로 보는 이 공부에 철저할 것이지, 그렇게 분별 따라다니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조사가 옳으니 그러니, 우리가 옳으니 저게 옳으니, 저 조사가 맞니 이 조사가 맞니 하면서 그렇게 시시분별을 가릴 그 시간에 그냥 너 본성 확인하는 그 공부에 더 간절하게 매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절을 하면서 조사를 스승으로 모시고자 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그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실용 2년, 이제 706년이에요. 정월 대보름날, 측천무후와 중종이, 당나라 측천무후와 중종이 조사께 조서를 보내왔어요. 이게 조사 육조 스님이 법을 펴고 있고, 이 이야기가 다른 스님들을 통해서 이 왕에게까지 간 거예요. 또 최천무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을 모셔서 우리나라 최고 가는 부처님 같은 큰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을 조정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짐이, 이제 조서의 내용이에요. 짐이 해안국사와 신수대사 두 스님을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을 모시며 온갖 일들로 바쁜 틈틈이 항상 일승을 탐구하여 왔습니다. 즉, 조정에서는 이 신수 스님 있잖아요. 육조가 되지 않은 신수 스님. 그 신수 스님이 그 당시 사실은 육조 스님이 선양되기 전에는 이 신수 스님이 뭐랄까요? 메이저. 그 알아주는 그 분이었단 말이죠. 왜냐면 해능 스님은 한동안 사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그 당시 가장 훌륭했던 두 스님인 거예요. 스님을 청해서 궁중에서 모시면서 임금이니까 그 일승이 불이법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청해 왔어요. 그런데 두 스님께서 극구 사양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남방에 가면 해능이라는 선사가 있습니다. 홍인대사의 옷과 법을 비밀리에 전해받은 스님이고, 부처님의 시민을 지금 전하고 있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을 청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그 스님들이, 저희들은 법이 부족하니 저희보다 더 훌륭하신 스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바른 스님들은 서로 질투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바르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하여 내시였던 설간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조서를 전하여 모시기를 청하오니, 대사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빠른 시일에 서울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사께서는 병을 핑계로 초청을 사양하면서 산중에서 죽을 때까지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표를 올렸습니다.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설간이 이렇게 말해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덕이나 선승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 설간이, 아, 이 육조 스님을 이제 내가 모시고 올라갈 수 없구나라는 걸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분명히 있으면 안갈것 같고, 그냥 갔다가는 임금님한테 혼날 것 같고, 어떻게 될까 하다가 임금님이 나를 보낸 이유는 육조 스님의 법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어떤 법을 설하시는지, 또 육조 스님의 법문을 본인이 듣고 잘만 할수 있으면, 직접 깨달을 수만 있다면 깨달아서 전해드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육조 스님의 법문을 최대한 듣고 잘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에, 즉 서울에 지금 메이저 불교계에서는 중앙 불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고 질문하는 대목이에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덕 선승들은 말하기를 도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을 닦지 않고 해탈을 얻은 자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즉, 그 당시 서울에서는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반드시 도를 깨달으려면 좌선에서 선정을 통해야 된다. 선정을 닦지 않고 해탈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선정 닦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것에 도가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설하기를 만약 여래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거 경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까닭인가? 여래는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여래의 청정선이요.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여래의 청정한 자리입니다. 마침내는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어찌 앉음이겠습니까? 이거 앞에서 좌선에 대해서 육조 스님이 충분히 했던 법문이죠. 그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앉는 것이 좌선이 아니고 앉아서 선정을 성취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그랬죠.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랬단 말이야. 선정을 통해서 열반을 얻는 그런 것이 공부가 아니다. 앉는다라는 건 뭐가 앉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잖아요. 어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멈춰 있는다는 거잖아요. 즉, 이건 모양으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즉, 생각이, 판단, 분별심이 끊임없이 취사간택하면서 바깥을 향해서 육근이, 육경을 여섯 가지 경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쫓아다니면서 시비 분별하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탁 멈추는 거. 분별 망상을 멈추는 거. 그게 진정한 좌선이지. 몸뚱아리만 앉아 있는다고 그게 좌선이겠습니까? 몸이 앉아 있다고 해서 좌선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여래는 경전의 비유를 말하던 것처럼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끊임없이 오고 가더라도 그게 좌선일 수 있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좌선이 아닐 수도 있다. 여래는 아무리 오고 가도 오고 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오고 갈 것이 없는 이 여래의 청정선을 깨달아야 한다. 여긴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 청정한 자리, 텅 비어 고요한, 가고 오고 늙고 병들고 뭐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청정한 이 자리 확인하는 거. 이게 법이고 이게 도다. 이렇게 이제 설한 거예요. 설간이 말했다. 제가 스님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물을 겁니다. 원하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심요, 이 마음의 근본,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황후와 임금께 전하여 올리고 서울의 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법을 전하되 마치 하나의 등불이 수천 수만의 등으로 나뉘어 불이부터 어두운 곳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없는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법을 전할 것이니 저에게 법의 요지를 일러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사께서 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0: 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856-9559.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3: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 표준화폐, 한국 웰리스 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 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5: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는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6: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5: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려.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0: 연불 제일 부산 연수암 영인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1: 우리 민족의 포국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0: 한 안내로 반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모댕 목하세요. 자,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리고 무색계가 비색계라고 했던 이유를 이야기 드려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쪽은 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색계고요. 이쪽에 비색계.

새끼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그 산스크리트로 루피노, 여기 아루피노, A자가 붙어요. 그 한자로는 아닐비자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 소리거든요. 이 아니다라는 A가 아닐 비로 쓰일 때도 있고 없을 무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색게 이렇게 쓰일 때도 있는 거죠. 다른 나라 언어들도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아니다가 훨씬 많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금강경을 하다 보면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때 자세히 얘기 드리고 지금은 그 비색계, 색계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또는 비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저번 시간에 있었죠.

이렇게가 있고요. 결코 상이 아니고 비상도 아닌 거로 이루어진 것들. 이건 좀 어렵죠. 1번입니다. Never 상, no 비상. 여기도 중생이라고 열반시켜라 부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게 흔히 우리가 한자로 비상, 비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상, 비비상이 삼매 중에 여덟 번째 삼매예요. 제일 높은 거고, 상수멸 전에 비상, 비비상 삼매라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바로 해탈 일보 직전의 중생들이에요. 제일 높은 신이죠. 이 3계에서.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서 좀 전에 상으로 이루어진 존재들, 비상으로 이루어진 존재들, 이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야겠네요. 여기서 그 상이란 단어가 앞으로 금강경에서 계속 나오죠. 자, 상. 그 구마라집 스님은 모냥상자도 쓰고 생각상자도 쓰고 이렇게 저기 현장 스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쓰셨죠. 산야의 뜻이 뭐냐?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함께 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여러 뜻이 나와요. 거기 중에 하나는 파랗다, 노랗다, 뭐 빨갛다. 이거를 아는 거다 라는 말씀도 계시고 훨씬 높은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아까 그 구마라집 스님, 현장 스님 등등에 의하면 형상이란 뜻도 있고 뭐 모냥상자 뭐 여러 뜻이 있겠지요. 혹은 알다 사전의 뜻은 그 다음에 인식한다. 아까 파랗다, 노랗다, 빨갛다를 인식한다 이런 뜻도 있고 실제로 오온 저번 시간에 그 다섯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존재들은 몸, 느낌, 인식 이렇게 나왔었지요. 이 인식이 바로 상자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perception 이렇게 씁니다. 인식이 거의 인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또는 산야의 상의 세상 전체란 뜻도 있습니다. 사전에는 이런 뜻들이 없어요, 지금. 사전의 뜻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경전의 문장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그런 뜻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뜻이 있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식이란 단어를 쓸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 파랗다, 노랗다, 빨갛다를 인식한다라는 거는 낮은 경지고 진짜 높은 경지는 저번 시간에

얘기한 해탈하기 일보 직전에 자신의 인식이 전체로 편재한다 얘기 드렸었죠. 그때 그 인식이 상자예요. 그게 구경까지 편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보면 그 자신의 인식이, 좀 전에 존재들은 내가 저 연두색 잔디를 인식한다지요. 내가 있고 너가 있어. 근데 거기에 자신의 인식은 너는 아예 없어요. 모든 세계가 자신 하나야. oneness. 유일자였어요. 그런데 유일자가 뭐로 이루어졌었어요? 인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깨어있음, 인식. 그 인식은 너가 없단 말이에요. 온 세계의 유일한 인식이야. 엄청 높죠? 높은 것 같습니까? 이거 관련된 말씀은 경 여기저기에 계셔요. 지금 얘기는 뽀따빠따 경 얘기를 드린 거지만, 그래서 그 인식이 뭐냐? 그냥 쉽게 얘기 드리죠. 대념처경에 보면 몸 관찰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에 봤다 뒤에 봤다 구부렸다 폈다 2차원 동작인가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2차원 동작으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라고 그래요. 관찰을 제일 낮은 국민학교 과정이 되지요. 그 다음에 3차원 동작 관찰이 나와요. 가사바루 우복을 지니는 거. 막 이렇게 막 지니고 막 이건 복잡한 동작이죠. 그거 관찰. 그 다음에 입안에 먹고 싶고 뭐 등등등 이 안쪽 관찰이 나오죠. 대소변 보는 거 나오죠. 관찰. 좀더 높은 단계예요. 그리고는 무슨 관찰이 나오던가요? 잠들 때 관찰하고 아침에 깰때 관찰해라가 나와요. 잠들 때에는 누가 잠들죠? 몸과 마음?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몸인가요? 누가 잠드나? 마음이 잠드나요? 마음이 잠드는 걸 관찰하려면 그 관찰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보다 높은 그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마음보다 높은 거여야 되겠죠. 이게 빠냐예요? 그리고 아침에 깰 때도 관찰해라. 아침에 깰때 몸이 먼저 깹니까? 마음이 먼저 깹니까? 마음이 먼저 깨요. 똑같아요. 이거 이치는 상수멸에서 빠져나올 때 담마딘나 존자님이 얘기하신 몸과 말과 마음 중에 제일 먼저 뭐가 생겨납니까? 마음의 형성이 상수멸에서 빠져나올 때 마음의 형성이 맨 처음에 조금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린 상수멸까지 안 되셨죠? 안 되셨어도 똑같은 게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근데 그 마음이 일라는 거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려면 마음이 일라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그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반야의 무덕이. 여기서 무덕이라는 건 아직 그 경지는 반야 100%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 대념초경 보시면 공부가 더 있죠. 그 다음에 말하면서 관찰하고 지켜보고 깨어있고 침묵하면서 깨어본다. 거기까지죠.
크게 봐야 100%겠죠.

그건 안 됐어, 아직은. 그러나 잠들어서 그 마음이 잠드는 것도 보고 아침에 마음이 다시 잠들었다 깨어나는 걸 보고 있다. 그것. 그 얘기는 마음이 잠들었을 때그 무엇? 뭐 무엇이라고 이름하던 그 친구는 깨어 있다 그 얘기입니까? 얘가 잘 때, 마음이 자고 있을 때, 깨어 있어. 깨어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반야 100% 아니죠, 아직? 이거에 대한 말씀이 여기저기 계셔요, 경에. 이게 아직 반야 100%가 안된 높은 인식이에요. 경에선 그렇게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아까 자신의 인식만 있다 했죠. 비상비비상처에서. 거기서 이제 해탈 향해 가지 않아요. 그 자신의 인식이 반야 100%는 아직 안 됐죠. 100% 되기 직전에 그런 인식인데, 인식이라고 하기엔 좀 모호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 깨어 있음입니다. 그걸 일단 인식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어요. 경 여기저기 계시는데 한번 시간 되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게 상자거든요, 산냐. 여러 뜻이 있지만 이제 금강경을 진행하면서 상자는 한글로 인식이라고 할 것이다. 영어권은 전부 그렇게 쓰고 있어요. Perception.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인식은 낮은 인식부터 아까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를 보는 인식부터 그 파랗고 노랗고 빨간 걸 보려면 눈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비색계의 신들은 몸뚱아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눈귀 코혀 몸 없어요. 그러면 장님인가? 봐요. 눈의 인식만이 인식이 아니다. 거기는 뽀따빠따경에 계시다시피 거기에 신들은 높은 분들은 미세하고 참된 인식이 있고 그런 세계가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미세하고 참된 인식으로 이루어진 자가 오직 있다. 그런 신들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이 광범위하다. 빠냐도 마찬가지다. 빠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게, 빠냐의 무더기 할 때에는, 그러니까 빠냐가 1%부터 100%까지 있는데, 99, 한 1%에서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의 그 반야는 우리가 말하는 지혜예요, 지혜. 마음과 결합된 지혜예요. 100% 반야에는 마음 없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닌 반야들에는 찍고 빻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높은 지혜가 있는 건데 100%의 반야에는 거기에는 지혜든 뭐든 그런 거 없다. 그거는 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소멸했는데 마음으로 그 찍고 빻고 하는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지혜는 아니다. 그런데 그 반야로 전지전능한 육신통을 할수 있다. 그건 초월지로 할수 있다. 그것도 뒤에 얘기가 나오면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돌아옵니다. 그 상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자, 인식으로 이루어진 것들, 비인식으로 이루어진 것들, 비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비인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되겠죠. 비인식이면 여러분, 여기서 비인식과 무인식

인식은 다른 거예요. 비상과 무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색과 비색할 때도 무색계라고 안 하고 비색계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무상이 되면은 상이 없다, 인식이 없다는 상수멸이란 얘기예요. 무상이니까 상이 없다, 상이 멸했다. 그러면 해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비상의 중생도 열반시켜라 했으니, 해탈시켜라 했으니, 해탈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 무상은 상수멸이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인식으로 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비상으로 이루어진 것들, 이렇게 얘기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상과 비상의 존재들이 있어요. 비인식의 존재들이. 이 비인식이 인식보다는 더 높은 존재들입니다. 아까 굳이 예를 들면 낮은 단계로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를 인식하면 우리 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인식은 인식은 인식이되 굉장히 높은 인식인 거예요. 그런 파랗고 노랗고 빨간 게 아니라 아까 예를 들면은 마음은 잠들었는데 깨어 있는 거. 거기서 깨어 있으면 어떤 생각은 없어요. 마음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말로는 참 모순인데 스스로 불멸이라고 여겨요. 인식이라고 생각 안 해, 스스로. 자기가 해탈 그 자체인 줄 알아요. 그런 착각을 할 정도의 비인식인 거예요. 그거이다. 그리고 비상, 비비상, 결코 상도 아니고, 인식도 아니고, 노후 비인식, 비인식도 아니다. 이걸 한번 보면은, 그 never, no, ever, never, 오직 아니다, 오직 아니다, 인식이. 뉘앙스가 어떤가요? 인식이 거의 아닌 것 같죠? 결코 아니다 하니까. 그런데 뒤에는 노후 비인식. 노후가 됐어요. 앞에 네버가 아니라.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뒤에 노후도 네버가 되면 됩니다, 일단. 1번에서 2번이 되면 돼요. 그게 공부 더된 거예요. 2번에서 3번으로 가서 니르바나 상, 니르바나 비상이 되면 공부가 그건 해탈인 거예요. 이게 뽀따빠따경에 계신 내용이에요. 경에 거기도 계시고 여기저기 다 계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지금 나온 건 1번만 나왔어요. Never 상, No 비상. 그리고 금강경에는 이 중생들도 해탈시켜라 나왔죠. 이 초기 경전으로 가면 여기저기 계신 말씀은 1번이 뭐가 되는 거죠? 2번이 돼야 돼요. 그리고 3번이 되면 해탈. 1번과 2번이 뭐가 다릅니까? 1번의 노후 비상이 2번에서는 노후가 네버로 변했죠. 그래서 네벌상, 네벌 비상이 됐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 니르바나 시켜버렸죠. 상과 비상을. 완전히 불어 껐다, 열반시켰다, 니르바나.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겨보세요. 아까 뽀따빠따 경에. 여기서 비상비비상처예요. 자신의 인식을 거기에 경전에 보면 비상비비상처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게 고전까지 무소유처는 경에 나와요. 무소유처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 있고 미묘하고 참된 상이에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있다. 둘이 무소유처까지 일곱 번째 삼매 여기서 자신의 인식을 가진 자만 있다. 좀 전에 무소유천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고 하나밖에 없죠. 인식이 있고 인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자기 자신의 인식만 있다. 딱한 개잖아요. 그러면 다른 경지인지 알겠죠. 이게 비상비비상처예요. 이게 결코 인식이 아닌 일본의 그렇다고 비인식도 아닌 이 경지예요. 비상비비상 여덟 번째 삼매잖아요. 거기서 경에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른다. 자신의 인식이 상이 이렇게 나오죠. 구경까지 편재에 가는 과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두 번째 노후 비상이 네버 비상이 되는 거예요. 2번이 편재에 가는 과정이에요. 네버상 네버 비상. 그래서 전체가 됐다. 스스로 구경에 닿았다. 거기서 이러한 것이 생겨난다. 내가 의도하고 형성할까 말까? 그래서 의도하지 않고 형성하지 않으면 소멸을 체험하고 지멸에 이르른다. 열반한다. 니르바나 상, 니르바나 비상. 경말씀이 축약이 이 문자예요. 2번이 편재에 가는 과정, 구경까지. 왜냐하면 왼쪽 1번 보시면 내 결코 상은 아닌 한데 오른쪽은 노후 하면 노후가 좀 약하잖아. 그것도 네버가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버 네버. 그런데 그것도 해탈이 아니었어요. 보따바따경 보시면 아셔요. 이게 구경에 이르는 거예요. 비상 비비상처 여덟 번째 삼매의 정점엔 이른 거야. 2번이. 해탈은 아닌 거고, 거기서 마지막 형성을 소멸하면, 이 마지막 형성은 12연기의 첫 번째 무명, 두 번째 형성인 그 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샹카라. 그걸 소멸하면은, 소멸하는 동시에 상과 수가 멸해서 상수 멸해버려서 해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얘기 드릴 게 있어요. 아, 오온이 다섯 가지의 집합체로 존재가 이루어졌는데, 다섯 가지의 존재가 뭐뭐뭐였죠? 다섯 개가 무더기가 몸, 느낌, 인식, 형성, 분별식. 자, 한자로 해볼게요. 색수, 상, 행, 식. 여기 상이, 여기 상이에요. 인식. 그런데, 자, 몸뚱아리는 이전에 비상비비상 말고 벌써 공무변처 다섯 번째 삼매부터 비색계부터 몸뚱아리는 없어졌어. 수상행식만 남았어. 여기에 네개 중에 분별식은 어디에서 소멸합니까? 마지막에 전에 깅숙과 나무 비유의 경에서 존재의 왕은 뭐라고 그랬죠? 식이다. 근데 그 식이 이넷 중에는 제일 먼저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죠? 무소유처까지가 식의 세계다.

어느 분이 정의하셨죠? 부처님. 부처님 정의는 건들면 네 개 중에 오히려 식이 먼저 없어져. 그 아이는 무소유처에서 소멸해버려요. 그럼 뭐만 남았죠? 다섯 가지 중에? 수상행만 남았어요. 그리고는 이 수상행만 남은 거는 어떤 경지죠? 이 모든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경지예요. 이 이하는 그래도 전부 다 세 개가 아니라 몇 개죠? 무소유처까지는 네 개. 식이 있어갖고 분별식이 마음의 왕. 근데 그 친구마저 무소유처까지로 이렇게 내버려. 비상비비상처에서는 아까 다섯 가지의 요소 중에 이렇게만 남았어요. 수상행. 그리고는 구경까지 편제를 했어. 거기서 내가 의도하고 형성할까 말까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의도하고 형성하면은 미세 상은 소멸 사라지고 거친 상이 생겨날 것이다. 뭐 그 내용들을 한번 보셔요. 여기선 길어서 설명량 생략. 거기 그 세 가지만 남은 그분도 의도할까 말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해탈할까 말까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해탈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아까 12연기 예를 들면 두 번째인 형성을 소멸해버리면 동시에 형성을 샹카라 소멸하면 동시에 상수 멸. 그러면 다섯 개가 전부 다 어떻게 됐죠? 오온이 멸.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라는 인식을 하고 그리고 열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열반의 일보 직전이 아직 열반 못했어. 해탈이 바로 일보 직전이 형성을 안 해야지 나 해탈해야지 할 때 열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열반이구나 존재의 소멸인 이라는 마지막 인식을 미세 인식을 갖게 되고 그 인식 소멸하면서 상수 멸이 된다가 경에 계신 거예요. 그건 다른 경에. 불멸에 완전한 깨어있음이 스스로 알아. 이제 이 모든 세계를 초월이구나. 끝. 이게 열반이구나. 이게 마지막 인식이고. 그리고 넘어간다라고 사리자 존자님이 안한 존자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경에 이 얘기가 계십니다. 안한 존자님이 사리자 존자님께 가서 질문 여쭙죠. 도반이요. 그 여기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아야타나 처 육내입, 육외입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장소로도 그 영역을 체험할 수 없고, 궁극을. 공무변처의 영역으로도, 아야타나 장소로도 그 영역을 체험할 수 없고, 더 진행하기 전에 이 단어는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아야타나. 우리가 흔히 한자로 처 이러는 건데요. 아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 얘가 보는 바깥에 그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색은 눈이 보는 형상, 귀가 듣는 소리, 향, 맛, 촉. 법은 마음의 대상인 요소들. 인데 한자가 이거는 간략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로 한자로 쓰겠습니다.
아니비솔 시니와 색성향 미촉

축복에 그 장소들, 안쪽에 6개 장소, 밖에 6개 장소 할때그 장소가 아야따나라는 빨리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야따나가 여러분 공무변 아야따나 아시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전부 다 아야따나예요. 그러면 아야따나가 그 세계처 이런 단어에는 제일 놀랍게도 초기 경전에는 모든 세계를 가름하는 유일한 단어가 공통 단어가 아야타나예요. 뭔 소리냐? 뭐 다투 이런 단어도 나오지요. 경지, 경계, 세계. 어떤 세계를 얘기할 땐 다투도 나오고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나 아야타나처럼 모든 세계에 일관되게 나오지 않아요. 보시라. 아까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은 욕계의 얘기가 아니에요. 색계까지 얘기라. 색계까지가 빛의 신들도 이렇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나오실 거 아니에요. 모임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저기 뭐야, 감각이 청정하다도 계시죠. 인간보다.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에 아야타나가 계셔 안 계셔요? 계시죠. 색계의 신들도. 그러면 아까 육뇌입, 육외입은 욕계, 색계 가름한 거죠. 전달됐습니까? 그럼 이제 비색계 남았어. 공무변처 아야타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아야타나 나왔잖아요. 전달됐죠. 놀랍게도 열반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열반에도 아야타나라고 나옵니다. 우다나 가서 열반이라는 그 장소에는 그 단어가 장소에는 아야타나입니다. 열반 관련된 경에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난존자님이 사리자 존자님한테 얘기하는 대목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에 이런 걸 온전한 인식을 갖춘 자도 그 영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공무변처의 산매가 된 존재도 그 영역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된 해탈일보 직전의 산매죠. 그 존재도 그 영역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아난존자님이. 그럼 남은 건뭐 있어요? 그 장소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비비상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과 저 세상도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식이 소멸했는데, 완전 소멸은 아니에요. 소멸은 아니지. 그도 그 영역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식이 아니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삼매가 있습니까? 문제는 상수멸이 아니에요. 삼매는 상수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수멸이 아닌데, 이런 것보다 더 높은 산매가 있습니까?를 돌려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하니까 사리자 존자님이 그런 인식이 있다. 내가 숲에서 공부 중에 그런 인식을 했다. 그리고는 이제 뭐 해탈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인식, 지금 그대가 말하는 해탈 일보 직전에 그 인식에서는 뭐가 있었냐, 나에게.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게 마지막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존재를 초월해서 열반하는구나. 스스로 불멸의 그것이 암과 몸이 있다. 거기서 마지막 인식이 존재의 소멸인 열반. 이게 열반했단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열반한 거지.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인식이 마지막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께도 가서 여쭤봅니다. 부처님 다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시에요. 있다. 사리자 존자님이 얘기한 존재의 소멸이라는 인식, 그 단어 대신 다른 단어들만 쓰세요.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등등등등. 뜻은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런 마지막 인식이. 그리고는 그 지금 아난다 존자님이 그 영역을 체험할 수 없, 이런 분들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아난 존자님은 거기까지 물어봤지만 그 인식이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라는 마지막 인식이 소멸하면 완전한 지멸에 이르러서 열반이다. 지금 금강경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코 상이 아닌 비상도 아닌 중생도 모두 무여, 나에 의해서 무여 열반계에 반열반에 들게 하리라. 여기서 무여 열반계라는 거는 남은 잔여물 없이 밑바탕 없이 완전히 불어 꺼진 여기 개는 뭐로 나왔냐면 다투로 나왔어요. 아까 세 개. 여기서는 아야타나로 안 나오고 또 세 개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경계. 무여열반계 반열반 완전히 불어 꺼지게 할 거다.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보살이 그럴 수 있어요? 보살은 아직 해탈도 못한 분인데. 그렇게 하리라라고 마음만 일으켜라. 모든 중생을 해탈시켜야지라고 마음 일으켜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대가 해탈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그 반열반 이런 거, 이 단어 좀 완전히 불어 꺼진다예요. 파리 니르바나? 아마 이 단어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완전히 불어 끈다. 요거는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왜 완전히 불어 끄냐면, 열반에 관련된 경우 우다나에 있지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불어 꺾기 때문에. 100% 빤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경우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것. 그 아무것도 없는 열반이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는 건데 단멸은 아니에요, 지금. 파라망수가 100% 행복. 100% 평화, 불멸. 그런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 불, 그 전에도, 아까 100% 불멸이기 전에도 잠에서 완전히 잠들었을 때 깨어있던 그것이 있었잖아요. 해탈도 아닌데도. 그래서 불멸이고 그 무엇인데, 그러나 이런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히 불어 꺼져야지 그것이다. 마음이 소멸했기 때문이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만 얘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한번 준비하신다면은 열반이란 그 장소의 그 얘기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형성되어지지도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불멸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태어나고 생겨나고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설해질 수가 있었다. 그것이 아닌 궁극의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00번입니다.

0: 1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비티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

0: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0: 아니야.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 너 때문에 망했어.
0: 뭐가?
2: 꿈속에서 부처님 만나서 소원 빌려고 했단 말이야.
0: 아, 미안 미안. 근데 소원이 뭐야?
2: 비밀이야.
0: 누가 대신 숙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냐?
2: 어떻게 알았어?
0: 부처님이 한가하시냐? 그런 소원을 들어주게?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여주 실륵사다!
2: 실륵사?
0: 실륵사는 용의 꼬리를 닮았다는 경기도 여주 복리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야. 그리고 고려 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리던 나옹 선사가 입적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실륵사로 고고! 신라의 원효대사는 속세와 멀리 떨어진 복리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3: 여기 복리산에는 상서로운 연못 하나가 있네. 그곳은 신성한 사찰이 들어설 곳이니 찾아내어 사찰을 짓게.
0: 꿈에서 깨어난 원효대사는 꿈속 노인이 말한 연못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헤맨 후 드디어 연못을 찾아냈죠.
4: 이런 곳에 연못이 있다니. 빨리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몇 날 며칠 흙을 부어도 연못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4: 아무래도 공덕이 부족한 게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메워야겠어.
0: 원효대사는 부처님께 7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다시 연못으로 가 흙을 붓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승천하기 시작했죠.
5: 스님께서 부처님께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가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십시오.
4: 고맙소.
0: 원효대사는 용이 사라진 자리에 사찰을 지었는데 그 사찰이 바로 여주 실륵사랍니다.

0: 그럼 원래 이 자리가 연못이었던 거네?
1: 그렇지.
0: 그런데 이건 뭐야?
1: 보면 몰라. 나홍선사의 부도탑이잖아.
0: 나홍선사가 누군데?
1: 나홍선사는 고려 때 스님인데 조선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지. 나홍선사가 쓴 시들은 지금도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고.
0: 우와, 대단한 스님이네.
1: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나홍선사 이야기로 고고! 세월이 흐른 후 나홍선사는 신륵사로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 종사는 나더러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1: 그 시간 마을에선 용의 머리를 한 말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용마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나홍 스님을 찾아오게 됐죠.
3: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놈의 용마가 걸핏하면 우리를 괴롭히니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2: 그 용마가 아직 마을에 있소?
3: 예.
2: 그럼 갑시다. 내가 용마를 만나야겠소.
1: 그렇게 나홍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마를 찾아 나섰고 신비한 굴레로 용마를 단순히 제압했죠.
2: 이제 더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거라.
3: 고맙습니다. 스님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습니다.
2: 다 실륵 덕분이지요.
3: 실륵이요? 실륵이 뭡니까?
2: 아까 제가 용마를 올가면 신비한 굴레가 실륵입니다.
1: 그 후로 사람들은 나홍 스님이 수행하던 사찰을 용마를 잡은 신비한 굴레, 실륵의 이름을 따 실륵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0: 저기가 속리산인 거지?
1: 맞아. 속세속 떠날 리. 속세를 떠난 사람들의 산이지.
0: 그럼 수행은 제대로 되겠다. 그런데 설마 저기까지 걸어가겠다는 건 아니지?
1: 걸어가야지, 당연히.
0: 진짜? 차 타고 가면 안 돼? 아니면 말이나 소라도?
1: 안 돼. 다리도 튼튼하면서 엄살은. 오늘은 속리산에 왔으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법주사로 가야겠다.
0: 법주사?
1: 법주사는 신라진흥왕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전통 목탑 팔상전 외에 대웅보전, 성년지, 철학 등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야. 경치도 좋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사찰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 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법주사로 고고! 신라 의신 스님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인도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어찌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방에는 불경이 가득했죠.
4: 이 경전들을 모두 신라로 날라야 할 텐데 무슨 수로 날라야 할지. 노새울음 같은데?
1: 의신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하얀 노새 한 마리가 다가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 스님, 저를 신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대신 경전은 제 등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4: 고맙다, 노새야. 네 덕분에 걱정 하나를 덜었구나.
1: 그렇게 공부를 마친

0: 의신스님은 하얀 노새에 불경을 가득 싣고 신라로 돌아왔죠.
1: 이제 신라로 돌아왔으니 노새야, 나와 함께 절을 지을 만한 곳을 알아보러 다니자꾸나.
0: 의신스님과 노새가 사찰을 세울 자리를 찾기 위해

0: 의신스님은 노새가 앉았던 자리에 절을 짓고 불법이 머문다 하여 이름을 법주사라고 지었는데, 법주사의 출애암 마의 열의 의좌상 옆엔 그때의 의신스님과 노새의 모습이 새겨져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1: 아, 근데 이건 뭐야?
0: 뭐가?
1: 바위에 새겨진 이 그림 말이야.
0: 아, 그건 진표율사와 소야.
1: 진표율사면 통일신라 때 스님 아니야?
0: 어, 맞아. 법주사를 중창하신 스님이기도 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진표율사와 소 이야기로 고고! 신라의 고승 진표율사가 수행을 마치고 속리산으로 향하자 들판의 소들이 모두 진표율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2: 소가 무릎을 꿇다니? 저게 어찌 된 일이래?
3: 아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거야.
2: 가서 물어보자고. 또 알아? 뭔 도술이라도 부렸는지.
3: 응, 좋아. 얼른 가보자고.
2: 스님.
4: 무슨 일이십니까?
2: 말 못하는 소들이 어째서 스님께 절을 하는 것입니까?
4: 이 소들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속은 참으로 현명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친 불법이 중한지 알고 예를 갖춘 거지요.
2: 아이고, 그걸 놓지 못했으니 제가 소보다 어리석었네요.
3: 내 말이. 스님, 저희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요?
4: 있고 말고요.
2: 그럼 우리를 제자로 맞아주십시오.
0: 농부들은 곧바로 가지고 있던 낫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진표율사의 제자가 되어 불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농부들이 속세를 떠나 불교에 귀의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동이야, 놀자.
5: 말 걸지 마. 부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니까. 치,
0: 아무리 기도해도 못 만날걸.
5: 흥? 왜? 왜 못 만나는데?
0: 부처님을 만나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의성대사나 범일국사처럼.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낙산사다. 의상대사와 범일국사가 낙산사에서 부처님을 만났거든.
5: 오, 진짜?
0: 응!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낙산사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칭견하고 세운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관음성지 중 하나이자 기도처로 사랑받고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낙산사 창건설화로 고고! 신라의 의상대사는 동해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동해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양양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파랑새 한 마리를 만나게 됐죠.
6: 계속 주변을 맴도는 걸 보니 나보고 따라오라는 게구만.
0: 그렇게 의상 스님은 파랑새를 따라 바닷가 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6: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터. 이곳에서 수행을 해야겠군.
0: 의상 스님이 굴에서 수행하던 7일째 날이었습니다. 용 한 마리가 굴 안으로 들어와 말했죠.
7: 스님, 저는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스님께 이 염주를 전하러 왔습니다.
8: 이건 수정염주 아닙니까?
7: 맞습니다. 그리고 이

0: 그것은 동해 용왕께서 스님께 바치는 여유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분명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1: 의상대사는 용의 말대로 수정 염주와 여의주를 갖고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2: 관세음 보살님,
3: 일어나 산 꼭대기로 가거라. 가면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거라.
2: 알겠습니다.
1: 그 즉시 의상대사는 산 꼭대기로 향했는데 그곳엔 관세음 보살님 말처럼 대나무 한 쌍이 높게 솟아 있었죠.
2: 관음 보살께서 말한 대로야. 이곳에 법당을 지어야겠어.
1: 의상대사는 그곳에 법당을 짓고 자신이 받은 수정 염주를 봉안하고 이름을 낙산사라 하였답니다.
4: 그런데 이름을 왜 낙산이라고 지은 거야?
1: 낙산은 보타 낙가산의 준말인데 관세음 보살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야.
4: 아, 그래서 관음도량이 된 거구나. 그런데 여기 또 특별한 보살님이 계시다며?
1: 맞아, 바로 정취 보살님이시지.
4: 정취 보살이면 해탈의 길로 빨리 들어서게 해준다는 보살님 아니야?
1: 오, 잘하는데.
4: 나도 공부 좀 했거든.
1: 정취보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범일국사에 얽힌 이야기다. 고고! 신라의 범일국사가 당나라에 유학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귀 한쪽이 없는 스님이 범일국사를 찾아왔죠.
5: 아, 신라에서 오셨다면서요?
6: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5: 아, 내가 신라에 근접한 덕기라는 곳에 살고 있어. 나중에 신라에 가면 나를 좀 찾아주시오.
6: 알겠습니다. 찾겠다 약속하지요.
1: 시간이 흘러 범일국사는 신라로 돌아와 불산사를 짓고 포교를 하며 바쁘게 보냈는데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범일국사의 꿈에 왼쪽 귀가 없는 스님이 나타나 말했죠.
5: 범일국사, 약속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덕기에 가서 저를 찾아주십시오.
1: 꿈에서 깬 범일국사는 귀 없는 스님을 찾기 위해 덕기로 향했습니다.
6: 하, 이쯤이 덕기인 듯한데. 저 이보시오.
7: 예, 스님.
6: 이곳에 덕기란 마을이 있다던데.
7: 에이,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6: 터키를 어디에서 찾는담?
7: 아, 저기, 스님, 마을은 아닙니다만 제 딸아이 이름이 터키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이상한 말을 해서요. 매일 황금동전을 만나 글을 배운다지 뭡니까?
6: 아, 그래요? 어디 한번 만나봅시다. 이름이 터키라고 했지?
7: 네. 덕기야, 스님께 황금동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려.
8: 따라오세요.
1: 범일국사는 아이를 따라 황금동자를 만나기 위해 강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6: 여기에서 황금동자를 봤단 말이냐?
8: 네. 저기 강물에서 매일 나오는걸요? 어? 저기 보세요. 황금동자가 나오려나 봐요.
6: 저건...
1: 바로 황금빛을 내며 강물에서 떠오른 돌부처였습니다.
6: 아, 잠깐. 저 돌부처는 그분이야.
1: 강물에서 꺼낸 돌부처는 계곡사에서 만난 스님처럼 왼쪽 귀가 없었죠. 그제야 범일국사는 계곡사에서 만난 그 스님이 관세음 보살의 현신인 줄 알게 됐습니다.
6: 이리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하다니. 아, 그런데 이 부처님을 어디에 모셔야 하나?
1: 그때였습니다. 강물 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3: 나는 정취보살이다. 낙산사로 가면 나를

0: 안치할 곳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1: 그렇게 범일국사는 황금불상을 들고 낙산사로 향했고 관세음보살님 옆에 봉안하게 되었답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2: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1: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2: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마크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0: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권력이 500나한 조선골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서울 강남 한복판, 1232년의 역사를 품은 천년고찰 봉은사가 바쁘게 쫓기는 현대인에게 잠시 멈춤의 지혜를 건넸습니다. 천년 전 스님들의 산중장터가 치유와 나눔의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고려시대 승시 문화를 재현하며 단기 출가와 청년 문화로 시대와 소통하고 있는 팔공산 승시 축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속리산 법주사가 개산 1474주기 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단풍과 가을 국화가 어우러진 천년 도량에서 100가지 맛과 100가지 즐거움을 나누는 음식 한마당도 펼쳐졌습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의 가을 음악회 진관미학이 치유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관사 태극기의 국보 승격 여번까지 담아내며 호국불교의 현대적을 비도 일깨웠습니다. 조선왕실 원찰 흥천사가 경내에 벼락 맞은 느티담으로 200존의 소원부를 조성하며 시련과 고난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불교의 참된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서울 강남 한복판. 1232년의 역사를 품은 천년고찰 봉은사가 바쁘게 쫓기는 현대인에게 잠시 멈춤의 지혜를 건넸습니다. 봉은사 개산대제를 맞아 법좌에 오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대안으로 5초 선명삭을 강조했는데요. 전통을 넘어 도심 마음 치유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봉은사의 현재를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신라 794년 연회국사가 견성사라는 이름으로 첫 산문을 연 봉은사. 조선시대 업불정책 속에서는 천흥 대선사가 상소를 올려 폐사 위기의 사찰을 지켜냈고 1925년 대홍수 때는 청호 스님이 백성 708명을 구제하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시대마다 사부대중과 호흡하며 1232년의 역사를 이어온 봉은사가 어제 역대조사 9명의 영단에 향과 차, 꽃을 올렸습니다. 선대조사들의 업적을 기리고 가르침을 계승하는 다례제로 1232주년 개산대제의 막을 올린 겁니다.
2: 역대조사님들께서는 불법의 가치를 높이 들고 시행과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봉은사를 이끌어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다례제와 함께 음력 초하루를 맞아 법좌에 오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즐거움과 괴로움의 과보를 질량 보존의 법칙에 비유하며 법문의 첫머리를 풀었습니다. 감정의 업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백만큼의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백만큼의 괴로움이 뒤따른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스님은 이러한 고락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에 달렸다며 세상에 대하는 태도에 따라 과보를 받아들이는 양상도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4: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결국은 내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성질 내지 말라, 참아라 이런 게 왜냐하면 너의 괴로움을 줄여라 이런 뜻이거든.
1: 진우 스님이 제시한 감정의 과보를 줄이는 해법은 마음을 내려놓는 방아착, 바로 선명상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되 결과에

0: 집착하거나 감정을 오래 붙들지 않고 일상에서 단 5초라도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으로 삼독심을 줄이고 개인의 평안을 사회 전체로 넓혀갈 때 불국토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1: 5초라도 좀 내려놔라, 마음을. 5초라도 내려놔야 업장이 소멸된다고요.
0: 봉은사는 계산대제를 맞아 도농상생 장터를 열고 사전 신청자 300여 명이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를 마련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펼쳤습니다. 오는 13일에는 봉은사 화엄경판 임경분 정대불사가 봉행되고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생전예수제 49일 회향식도 이어져 계산대제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계산대제 축제 기간 5만여 명의 대중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되는 봉은사는 전복과 포교는 물론 선명상 대중화와 불교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며 도심 속 대표 수행 도량으로서 맥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천년 전 스님들의 산중장터가 지친 현대인을 위한 치유와 나눔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려시대 승시 문화를 재현하며 단기 출가와 청년 문화로 시대와 소통하고 있는 팔공산 승시 축제 현장, 강상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물건을 사고파한 대신 서로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누고 장터 곳곳에서는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이 펼쳐집니다. 스님들의 산중장터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팔공초님 동화사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경내 일원에서 제16회 팔공산 산중 정통장터 승시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고려시대 스님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던 승시의 전통과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전통장터의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시민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4: 승시가 전하는 나눔의 지혜, 선명상이 건네는 비움의 평화가 우리 모두 마음에 밝은 연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 승시의 나눔은 물건을 뛰어넘어 마음을 돌아보는 수행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통일 약사대불전에서는 이색 단기 출가 프로그램 잠깐 다녀왔습니다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승복을 직접 입어보고 바로 공양과 행선, 무관 명상 등을 체험하며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겁니다. 동화사는 이런 수행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는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단기 출가 학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먹는 것은 간단하게 하고 먹는 것에 욕심을 줄이며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머물고 최소한의 것만을 사용하여 번거로움을 줄이는 수행자의 삶을 체험하시려고 왔습니다.
3: 경내 상생장터에서는 시민들이 생활용품과 책 등을 서로 교환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베트남과 몽골, 스리랑카 등 아시아 4개국 불교 문화 체험과 108배 챌린지, 사찰 음식 체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극락무도온 프로그램이 진행돼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미디어 파사들을 활용한 축제를 열어 야간 프로그램을 이어갔습니다. 전통 장터의 나눔에서 현대인의 마음을 돌아보는 수행까지 제16회 팔공산 승시는 불교의 전통적 가치를 오늘의 삶과 연결하며 포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송리산 법주사가 계산 1474주기 계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단풍과 가을 국화가 어우러진 천년도략에서 100가지 맛과 100가지 즐거움을 나누는 음식 한마당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도량 곳곳마다 피어난 5세 국화꽃이 천년 고찰의 고즈넉함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조교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지난 9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계산 1474주기 계산대제와 2026 송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대법주사 가을 국화향연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사부대중은 창건주 의신조사를 비롯해 진표율사, 벼감조사 진영에 향가차, 꽃을 올리며 역대 조사들의 창건정신과 원력을 기렸습니다.
7: 지금으로부터 1474년 전 의신조사께서

0: 천축에서 구한 불경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법이 머무는 절, 법을 모신 절, 법사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1: 기념법회식에서 주지 정덕 스님은 이번 축제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자비와 화합의 장이 되길 소원했습니다.
2: 이번 국화학년은 즐거움과 볼거리를 넘어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1: 이날 법회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이재한 충청북도 정무특보, 강찬식 보훈부군수 등이 참석해 계산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을 국화향연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3: 오늘 이곳을 찾은 모든 분이 속리산의 가을과 국화향기 속에서 소중한 인연을 돌아보시고 자비와 나눔의 마음을 일상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 2026년 법주사 가을 국화향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은은한 국화향기가 가득한 경내에서 보내는 오늘 하루가 모든 분께 두고두고 떠오를 정겨운 추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법회식에 이어 100가지 맛과 즐거움을 나누는 백미백락과 산사의 미락 음식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자연의 생명과 지혜가 깃든 정갈한 사찰 음식과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화합의 장을 이뤘습니다. 천년의 숨결과 오색 단풍, 은은한 국화향이 가득한 속리산 법주사는 올가을 내내 시민과 불자들의 안식처가 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5: 지리산 대화엄사가 어제까지 사흘 동안 바람 속에 등불을 밝혀라를 주제로 제22회 화엄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화엄문화제는 국보 영산회 괴보를 모시는 영산제 의식으로 시작해 제6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회, 화엄음악제, 구례군 라인댄스대회, 어머니의 길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화엄사 선다회의 육법공양과 어산 동환 스님의 집전으로 시작한 괴불제는 주지 우석 스님, 전 주지 종삼 스님, 덕문 스님, 김민석 민주당 대표, 장길선 구례군수 등 4부 대중이 동참해 가을 산사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바람처럼 흐르고 등불처럼 도량을 밝히는 화엄문화제는 신도회와 포교사회 주관으로 전통사경과 굿즈 만들기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천년고찰 진관사가 마련한 가을밤 음악회 진관미학이 산사 음악회를 넘어 전통과 현대, 동서양이 어우러진 치유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역사를 되살려 진관사 태극기, 국보 승격 염원까지 담아내며 호국불교의 현대적 의미도 일깨웠습니다. 처녀 4부대중과 세계인이 함께한 감동의 현장,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청명한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삼각산 진관사. 천년고찰의 밤하늘이 전통과 현대음악의 하모니로 물들었습니다. 가릉빈과 소년 소녀 합창단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적시며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고,
7: 이렇게 예쁘고 멋진 무대에 참가해서 영광이고 다음번에도 이런 멋진 음악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6: 가수 이선희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도량을 가득 메우며 사부대중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8: 오랫동안 진관사에 다니면서 신도로서 그 역할을 다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진관사가 빛이 난다고 생각해요.
6: 마음의 정원 진관사가 지난 토요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22번째 달오름 음악회 진관미학을 열었습니다.
9: 우리의 번뇌가 없어지면 지혜로운 마음, 늘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6: 모두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매년 이어오는 진관사 음악회는 불교 정신과 우리의 역사, 문화예술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

0: 증권사가 더욱더 시민들의,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고요.
1: 이날 처녀 사부대중은 진관사 태극기 국보 승격의 마음을 모으며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2: 진관사 태극기를
1: 국보! 조선시대에는 왕실 사찰로, 일제강점기에는 불교계 항일운동 거점으로 역할한 진관사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려는 세계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날 음악회 시작 전엔 진관사 태극기가 출토된 칠성각을 비롯한 전각을 둘러보며 선열들의 흔적을 느끼는 외국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3: It's really beautiful. It's today is especially well decorated.
4: More Korean culture and British culture.
1: 판소리와 정가의 선율에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하모니 공연에 이어 뮤지컬 배우 이충조의 공연이 펼쳐지며 음악회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선물했습니다. 진관사 음악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깊이를 더하며 세계인의 마음 치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가 머물던 원찰 흥천사가 이제는 시민의 안식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내에 벼락 맞은 느티나무로 200조대 소원부를 조성하며 시련과 고난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불교의 참된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도심 포교와 치유 도량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흥천사 관음불사 회향 현장, 양유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가을 기운이 청명하게 감도는 삼각산 자락.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 경매가 아침 일찍부터 경건한 목탁 소리와 불자들의 환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 성북구 흥천사가 어제 극락보전 관세음보살, 무량수전 소원불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불사는 기존 극락보전에 모셔져 있던 42수 금동 천수관음보살이 관음전으로 이안된 후 극락보전에 관세음보살을 새롭게 조성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직전 스님의 화취진홍과 항마진원 염송 속에 해주 정념 스님이 부정한 기운을 소멸하는 붉은 팥을 뿌리고 의식 백미인 전필과 개안 광명진원 염송이 시작되자 관세음보살상을 가리고 있던 가림막이 서서히 걷어집니다. 새로 조성된 관세음보살이 자비로운 용안을 드러내자 극락보전 안팎을 가득 메운 불자들이 일제히 합장하며 정근을 이어갔습니다.
7: 고시대를 연상해서 이렇게 조성한 부처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극락보전에 정말 비어있던 관세음보살을 모실 수 있어서 신도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어서 무량수전에 가서 우리가 소원부를
6: 이어진 무량수전 회향법회에서는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발언으로 조성된 소원불 200존이 밝게 빛나며 도량의 장엄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무량수전에 모신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사부대중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회향을 축하하며 불사를 이끈 이진형 불상조각장과 빈정경 작가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8: 앞으로 천년의 세월을 넘어서 미래 세대의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소중한 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9: 조선시대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상호를 따서 그 형태의 그 시대의 조각기법으로 조성한 부처입니다.
6: 조선 왕실 원찰로 깊은 역사를 간직한 흥천사는 이번 관세음보살 소원불 조성불사 회향을 통해 도심 속 대표 기도 포교 도량이자 시민들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견고히 다지게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조선 후기 쇠락해 가던 불교의 혁신을 일으키며 한국 선불교의 맥을 부활시킨 경허 스님. 그 혁신과 치열한 구도 정신은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의왕 청계사가 경허 스님을 비롯한 5대 선사의 달해제를 봉행하고 수행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임을 일깨웠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한국 선불교 중흥조의 가르침을 녹여낸 찬불가가 도량에 울려 퍼집니다. 의왕 청계사가 어제 올해로 23번째 청계사 5대 선사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근대 한국 불교 선중흥조 경허 스님의 선맥을 이은 만공, 보월, 금호, 월산 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기리는 자리. 청계사 회주 성행 스님은 경허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수행가풍의 역사와 가르침을 대중에게 설명했습니다.
11: 호련이

0: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삼촌 세계가 나의 집인 줄 깨달았다. 6월에 여남산 아랫길에 늘 사람이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1: 오도송을 마치고 주지 명원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오대선사 부도탑을 찾은 성행 스님. 석가모니불 정근을 독송하며 각 탑에 차공양을 올린 스님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 대선사들의 가르침을 되새겨 정진하는 불자들로 거듭나길 대중에게 당부했습니다.
0: 수행의 끈은 놓지 말아라. 내가 수행을 우선으로 삼아야 되지 다른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 다른 것은 전부 방편이다. 네, 그 첫째가 수행입니다.
1: 청계산은 전통 국악 공연과 대중공양도 마련해 선사들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달의 제를 회향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훈민정음 창제 이후 불교계가 한글 보급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냈다는 사실을 조명하는 학술대회와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모색하는 자리,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전합니다.
3: 훈민정음 창제 이후 불교계가 제작하고 유통했던 다양한 언해불서.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 보급에 기여한 불교계의 역할과 우리나라 한글불서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경북불교문화원은 훈민정음과 한글불서 학술대회와 언해불서 제작과 유통 특별전시를 개최했습니다.
4: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학술적,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3: 이번 행사는 1443년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이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되는 과정에서 불교계가 남긴 언해불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언해불서의 기록 유산적 가치를 정립하고 향후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5: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날 백낙천 배재대학교 교수는 불전 언해설을 통해 본 한글의 사용과 보급을 조명했고 전통 서지학과 첨단 AI 기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홍순천 청주 배첩정수교육관 박사는 한국 불서의 장정 형태를 중심으로 언해불서의 특징을 분석했으며 박영덕 충청북도 무형유산 각자장은 언해불서 제작과 목판 제작에 나타난 특징을 발표했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언해불서의 역사적 기록 유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6: 보리불소코를 비롯한 수많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한 대대적인 언해 사업을 펼쳤습니다. 한글 보급과 확산의 역사에서 불교계가 이바지한 공연을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3: 학술대회와 함께 동락관 로비에서는 언해불서 제작과 유통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전시는 모두 4개 부문으로 구성돼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의 관계부터 월인석보와 강정도감, 언해불서의 문헌적 가치까지 한글불서의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관련 자료와 언해불서 복원 목판, 월인석보 관련 이미지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2: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가 지나며 가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도 깊어지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 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 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명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우리 또 함께 명상하는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해주 스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하고 편안해지기 연습해 보셨는데요. 편안해지기 잘 되셨나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명상하다 이거를 바바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밭을 갈듯이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영어로도 이거를 프랙티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내가 이거 딱 하고서는 끝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사실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를 티벳에서는 명상 하는 게 고음이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게 익숙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매일같이 연습하는 것이 명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해지기도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시작하면서 편안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연습하고 할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편안해지는 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 몸에 자비심을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명상을 할때 우리는 두 가지를 증장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는 지혜이고요. 또 하나는 자비입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지혜와 자비를 증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이 명상을 통해서 연습하면서 키우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편안해지는 것들을 자꾸 주는 거는 우선은 내 몸에 자비를 보내서 이 자비로움으로 따뜻함이 내재되고 그 따뜻함 속에서 지혜가 싹틀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편안해지기 연습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편안하게 자리를 한번 잡아보고요. 이렇게 지금 우선은 이렇게 편안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련을 해봅니다. 꼬리뼈 살짝 힘주고 아랫배 살짝 힘주고 두 다리는 그대로 놓으면서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그리고 척추는 그대로 꼬리뼈 전골 위로 놓아두고 가슴은 살짝 펴고 어깨는 아래로 쭉 내립니다. 자연스럽게 깊은 숨이 들이쉬고 내쉬어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숨을 쉴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면 알아차려지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두 손은 아랫배 혹은 허벅지 위에 손바닥이 하늘을 두게 하고 그대로 편안하게 놓습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눈은 감거나 45도 아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이 몸으로 우리의 주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곳이 우리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땅이 우리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고 우리의 엉덩이와 우리의 다리가 이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 위에 온전하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 몸이 이완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줘봅니다.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부드럽게, 친절하게 지금 이곳에 몸 안의 감각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편안한 자세를, 편안한 몸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이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몸 안에서의 느낌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이곳에 잘 도착하신 겁니다. 지금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의 귀를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고 몸을 한번 살짝 풀어주면서 편안한 느낌 혹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이든 이 순간의 느낌을 한번 바라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처음 시작은 편안함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늘 우리가 좀 처음으로 돌아갈 때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편안함으로 돌아가시는 걸 우선은 추천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편안함만을 추구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 편안함이든 혹은 불편함이든 어떤 것이든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불편함이 오면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편안함이 오면 편안함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해 나갈 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굉장히 힘든 사회에서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상처가 많은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잘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명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편안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함으로 세팅을 딱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곳은 편안함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하시다가 아프신 부분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풀어주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하셔서 이렇게 좀 편안한 모드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 요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편안함이 좀더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함 쭉 하시고요. 아, 저는 이제 좀 됐습니다 하시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 균형 잡기로 한번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균형 잡기라는 이 주제를 제가 이번에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이제 편안함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나는 편안함만 좋아 라고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사실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이 왜 중요하다. 그래서 편안함은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사실 숨쉬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을 생각을 하겠어요? 숨이 잘 쉬어져야 그 다음에 균형 잡기 아니면 뭐 명상하는 거뭐 여러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편안하기는 우선 숨부터 시작할 때 이제 편안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이 잘 쉬어지고, 나 이제 괜찮아요. 나 이곳에 이제 잘 앉았어요. 이러고 나면 이제 균형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균형 잡기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선은 우리 명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비잉 모드, 두잉 모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잉 모드라는 게 사실은 이존 카바츠 선생님께서 MBSR, 이제 그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즉 마음 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비잉 모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두잉 모드로 살고 있다는 거죠. 뭘 해야 돼, 해야만 해 라고 하면서. 근데 정말로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 모습들 보면은 뭘안 하고 있는 나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걸 경험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그 과정을 하면서 유학생들이 갖는 고질병이 있어요. 그때 느낀 건데, 유학생들은 이제 논문 쓰고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논문 쓰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비난하고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정말 엄청난 크기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제가 경험했던 공간이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사회

사진에 나오면 안 그러냐. 아니요.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 제가 대학생들 만나고 있는데요. 취업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지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죄책감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부모님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죄책감 느끼고 있고요. 취업을 하면 또 취업해서도 내가 이것이 맞는 건가? 내가 이거 정말 잘하고 있나? 내가 이거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말엔 좀 쉬면서도 내가 이거 쉬는 거 괜찮은 건가? 라면서 또 죄책감을 느끼고요.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투잡, 쓰리잡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계속 하시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 이 현대 사람들은 자꾸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계속 이러면서 앞으로만 생각하면서 두잉 모드로 만들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움직여야만 하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 쳇바퀴 속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타버렸다, 소진됐다. 이렇게 소진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진되고 스트레스 받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존재 모드로 오자. 행위 모드, 두잉 모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존재하는 비잉 모드로 돌아오자라는 이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이 MBSR에서 나왔던 거죠. 사실은 명상은 사실 존재 모드로 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에서의 느낌, 마음에서의 느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지금 이곳에서 존재로서 온전하게 있는 이 온전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비잉 모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두잉 모드로 있을 때에는 비잉 모드의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잉 모드로만 온전하게 존재하기에는 또 현대 사회하고 살아갈 때 괴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거는 비잉 모드와 균형 모드, 두잉 모드의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비잉 모드로서 계속해서 지금 있는 이 순간의 느낌,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온전하게, 안전하게 매 순간 존재할 수 있도록 하되, 해야 될 때는 하셔야 돼요.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움직임 자체도 우리가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라보는 내가 있고 비잉 모드와 두잉 모드를 계속 살아가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시도록 하는 게 명상이다. 이걸 연습하는 게 명상이다라고 균형을 잡는 시각으로서 바라보시는 거. 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비잉 모드, 두잉 모드에 대해서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균형 잡는 거 매우 중요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몸과 마음이에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몸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저는 몸과 마음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요. 몸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만 수행하자.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바라보고 몸이 그걸 위해서 상하든지 말든지는 이건 상관하지 말자. 저 사실 그렇게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진짜 몸을 막 함부로 대했어요. 막 일도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 하고 수행하면 막 아프든지 말든지 막 이러면서 수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병을 얻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진짜 몸이 망가지는 수행자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저는 또 느낀 게,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이 마음만 보살핀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몸으로써 좀 체득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도 균형 잡기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경우에, 요새 지난번에 우리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연구에서 우리가 몸을 잘 다루고,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했을 때 마음이 좀더 편안해지고 몸에서의 안정감을 찾았을 때 마음의 안정감도 찾아지더라라는 연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몸에다가만 또 초점을 두고 싶지는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또 몸을 또잘 보살필 수도 있고 몸이 안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도 명상을 하셔야 되고 마음에 대해서도 명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의 자유로운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움직일 땐잘 움직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잘 알아차림하실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대한 균형도 찾아야 되고 마음에 대한 균형도 잘 찾아서 몸과 마음을 잘 보살피는 이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선 알려드린 게이 몸의 안정감 찾는 몸의 감각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곳에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을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해도 괜찮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당연히 자연스럽게 느끼실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 감정, 느낌들이 계속 올라왔다 사라질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날 거고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생각날 거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상상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네들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구나, 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얘만 봐서도 안 되고, 몸만 봐서도 안 되고요. 대신에 이두 가지가 항상 함께 존재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몸도 보살피고, 마음도 보살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균형을 잘 잡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잉 모드, 두잉 모드에서의 균형 잡기. 다음에 몸과 마음에서의 균형 잡기. 요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 명상을 할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균형 잡으면서 해야 될 게요. 흘려보내기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하는 거. 그래서 뭔가를 내가 알려고 바라보려고 하는 요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도 잘 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명상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주의를 하나의 대상으로 가지고 가서, 뭐, 이 대상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느낌, 감각 이런 것들 살펴보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가지고 가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바라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하려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두잉 모드로도 설명될 수 있죠. 근데 명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멍때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멍때리기를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명상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명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멍때리기가 그래서 나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전 멍때리기가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멍때리기만 하면 나빠요. 저는 멍때리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멍때리기가 일어나는 이 현상이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많이 뇌를 썼을 때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은 잠깐 휴식하려고 띵 하는 순간이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잠깐 쉬어야 되는구나라고 알려주는 순간이고 잠깐 쉬는 시간이라서 저는 그 시간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멍때리기가 이제 올 때면 알아차림 하시고 잠깐 머무르기가 필요하다면 머무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명상이라고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명상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요소들이 있어요. 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집중과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어느 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명료하고 선명하게 바라보는 이 집중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쭉 머무는 힘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주의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필요해요. 집중과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명상인데 멍때리기는 집중의 요소가 뿡 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선명한 게 없어요. 명료한 것도 없고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림도 사실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멍때리게 하면 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중도 없고 알아차림도 없는 멍때리기는 사실 명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때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멍때리게 가끔 하셔도 괜찮다라고는 설명을 드립니다. 대신에 어쨌든 명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명상은 집중과 알아차림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집중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려면 이 마음의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보려고 하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명상할 때는 살짝 들어오기는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도는 내야 되는데 대신에 이 의도를 너무 내가 집착하면서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균형 잡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뭔가를 보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되 그런 것들이 흘러갈 수 있게 그대로 놓아두기. 그래서 하려고 하는 마음 내면서 흘려보내기라는 두 가지의 균형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다 보면 마음에서도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우리가 아 이거 내가 잡고 싶은데 이 생각 내가 더 하고 싶은데 이 느낌 내가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데 라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얘네들도 사실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물론 내가 정말 화두처럼 내가 아, 이건 내가 잡아야 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볼 뿐 그래서 그냥 할 뿐 바라볼 뿐이라는 말을 명상할 때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바라보시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잡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래도 너 가! 떠나보내야 돼! 라고도 하지 마세요. 너 가! 라고 하면 또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아 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라는 걸 그냥 바라보고 그냥 알아차릴 뿐 이라고 하시는 이 균형 잡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함을 쫓지도 않으면서 너무 불편함을 미워하지도 않는 이 균형도 좀 찾으시면서 대신에 힘들 때는 편안함으로 돌아오기, 편안함에서 시작하기 요거 하시면서 비잉 모드, 두잉 모드의 균형 그리고 바디와 마인드, 몸과 마음의 균형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되 흘려보내는 것도 같이 내는 이 사이에서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나가시는 것 이것도 명상할 때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곳에 치우치지 마시고 온전하게 이 머무는 것들 연습하시면 좋은데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어려운 말로 불이중도라고 합니다. 어렵죠. 균형 잡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균형 잡으면서 잘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를 사실 불이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곳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다 어우르면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어떤 하나도 이게 맞아 이건 틀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우리 불이중도라고 하니까요. 중도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비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으려면 편안함, 너무 불편하지 않게, 너무 편안하지도 않게 이 균형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혹시 너무 편안하면 안 되는 이유 아세요? 명상할 때. 그러면 잠에 들거든요. 여러분 잠에 들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되면은 내가 잠에 빠질 수 있으니 살짝 불편한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너무 불편하면 또 이거는 나를 너무 괴로움에 빠지게 해요. 그러니 여기서도 균형을 잡는 이 과정으로 생각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자세만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 충분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자세 바라보고 몸의 균형 잡아보고 그러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알아차리고 필요하다면 이완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으면 얘도 알아차림하되 흘려보낼 수 있으면 흘려보내고 다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고 이런 것들 반복하시면서 명상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명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명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편안하기부터 시작해서 균형 잡기 명상으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세 한번 잘 잡아주시고요. 다리도 편안하게, 너무 긴장되지 않게.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한 자세로 앉아서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스트레칭 쭉 한번 해보세요. 다리도 쭉 한번 펴보시고. 네, 발도 한번 쭉쭉 풀어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완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처음으로 느꼈을 때 명상하면서 불편하다, 아프다라고 생각되면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편안한 자세로 돌아가 볼게요. 자, 두 손은 손바닥에 하늘을 보게 해서 배꼽 아래 혹은 허벅지 위에 둡니다. 꼬리뼈, 아랫배 살짝 힘주고, 그 위에 척추는 온전하게 내려두고, 가슴 살짝 열되, 어깨는 아래로 쭉 풀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45도 아래를 바라보고, 입술은 살짝 다물고, 두 다리는 편안하게 놓아두면서 엉덩이와 두 다리가 이 몸을 온전하게,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종소리가 나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소리에 집중해보고,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몸의 감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다면 지금 있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은 평화와 안전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평화와 안전은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도 인지합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몸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쉴수 있도록 그대로 이완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느낌들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중립적인 느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들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너무 애쓰지 않으면서, 붙잡지도 않으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변해가는 느낌, 감각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어떤 것이든 그대로 찾아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것을 흘려보내는 그 과정들을 알아차리고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머물러 봅니다.

마음이 혹시 다른 곳에 향해 있다면 부드럽게 지금 이곳으로 몸의 감각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몸의 느낌을 살펴봅니다. 몸에 긴장된 곳이 있다면 부드럽게 편안하게 다시 한번 이완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서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을 마주하고 떠나보내고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존재합니다.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

0: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편안하게 다리를 쭉 펴고 한번 스트레칭도 해주고요. 손도 한번 툭툭툭툭 털어주세요. 명상하고 나서 이게 긴장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굳어진 느낌이 났을 때잘 털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털어내는 거는 정말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shake it off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툭툭 털어내기를 하시는 게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툭툭툭툭 털어내시고 이렇게 잘 털어내시면서 이 몸에서의 편안함, 또 안정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돌아와 있다라는 현존감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 편안해지기에 이어서 두 번째 균형 잡기의 시간을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의 혼란한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만큼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만큼은, 지금만큼은 균형이 잘 잡힌 이 안전하고 안정된 시간이고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명천사", "여명808", 미어캔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니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례제와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다례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의 6

1611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령은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입니다. 제가 5강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처님 심리학, 그래서 온과 12이처, 육군, 육경이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작용을 하고 그 식과 의가 의식이라는 상태로 되고 수와 상과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내가 좋고 싫고 또한 나야 아니야 하면서 그 마음에 집착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기원하는 것,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전제 조건은 뭐라고 하셨죠? 보시의 마음, 공덕의 마음이 내 안에 쌓여 있을 때, 즉 보시와 공덕의 연기로서 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실 건데, 수와 상이 오온 중에 작용을 하면서 행과 식이 아르마리로서 저장이 되고, 저장된다 그러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연기로서 강해지고 하는 것이 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업이 곧 납니다. 나의 귀함과 천함을 만드는 것도 나예요. 또 우리는 오온에 붙잘려서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주인공이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수와 상이 행과 식을 통해서, 또 행과 식이 수와 상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하는 걸 바라보면서 벗어나게 되는 힘이 있는 거고, 그 힘이 처음에는 보시와 공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와 공덕을 강조하시는 거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절에 가서 보시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라고요? 공덕, 보시 공덕을 쌓는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보시할 때 소원에서 이루어주세요 하고 보시하는 돈, 이거보다 자그마한 돈이지만, 자그마한 행이지만, 주위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공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세요 하는 거고, 제가 BTN 불교 TV 방송할 때 ARS에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저도 제 방송 보면서 5천원 보시 하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그 공덕이 쌓였을 때, 쌓여 있어야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기원했을 때 이루어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대해서 보시가 어떻게 행업과 만나서 이 행업에 안 좋은 거를 탁 쳐버리고 좋은 기운으로 쫙 올라오게 하느냐, 그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보시경과 단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베풀면 훌륭한 과보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보시하면 훌륭한 복덕으로 내가 원하는 거 받겠지 이겁니다. 그리고 천상에 태어나겠지, 나는 마음으로 보시한다. 그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보시공덕을 쌓아 있으면 훌륭한 천상에 태어나지만, 그 천상에 태어난 수명이 다하면 다시 연기하고 윤회한다. 즉 중생계의 삶은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이런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보상이나 과보를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장엄하고 번뇌를 끊기 위한 토대를 닦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그는 번뇌를 끊고 돌아오지 않는 성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보시를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보실까요? 내가 누군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하나,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오온의 연기 자체가 누군가에게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더 큰 보시와 공덕으로서 과보가 있고 그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라는 마음까지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천상에 가도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세요. 제가 진도가 많은데 이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는 원수 지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원수 지는 분들은 다시 안 만나는 분들은 어떤 분하고 원수지죠?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지지 않아요. 친했던 사람, 알던 사람하고 원수져요. 왜 원수집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보시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줘?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계 중생 노름인 거예요. 보시에서 공덕이 있으나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왜 안 줘? 라는 집착과 가래가 작용하는 거예요. 보시하면서 수와 상과 행과 식에 보시하는 공덕의 기운이 쫙 쌓였는데 여기에 가래의 집착이 탁 작용해갖고 수와 상이 다시 작용하는 거예요. 보시한 것 같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것이 중생계 중생 노름인 거지.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줬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분을 위해서 해줬어 하고 끝내세요.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좋은 사람, 친한 사람하고 원수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해줬다고 해서 나도 그걸 알고서 그만큼 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의 소원과 나의 선업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쌓이고 내가 갖고 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존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한다요. 업이라는 것은 나의 행입니다. 행이라는 것은 들판이다. 들판 생각하세요. 들판이다. 식이라는 것은 업의 아르마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딱 도화지처럼 딱 넣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씨앗이다. 즉 행과 식은 들판과 씨앗이다. 여기에 가래가 물이다. 가래가 뭔지 아시죠? 욕망, 욕구, 그러면서 이루고 싶고 집착하고 싶은 이 마음이 움직일 때 이게 씨앗이다. 그래서 무명에 덮여 있어서 가래에 묶여 있는 중생들의

의식은 이렇게 씨앗을 주니까 우리는 그러한 가래 속에서 업과 행위가 들판과 씨앗으로 있는데 가래가 물을 주니까 하열한 중간에 수승한 들판에 자리 잡으면서 미래의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난다. 연기한다. 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오온이 있습니다. 나의 오온이. 오온의 행위는 수상이라는 좋고 싫고 하는 가래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과 식이라는 연기로서 그것이 들판 씨앗과 같이 설명하시면서 이게 작용하면서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수상이라는 좋고 싫고 만족되고 어떤 것이 딱 작용해서 물을 딱 줬듯이 주면 태어난다. 태어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으나 과보가 온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행위한 마음이 들판과 씨앗처럼 우리는 그 마음이 이렇게 나의 연기와 함께하면서 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래라는 수와 상이 작용이 딱 되면서 좋고 싫은 게 딱 작용하면 과보로서 나타나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쫙 오셨어요. 오셨는데 평소에 내가 행과 식으로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행과 식의 들판과 씨앗은 좋은 관계의 들판과 씨앗으로서 있는데 그분이 쫙 오면 좋은 느낌의 가래가 물을 딱 붓죠. 그러면 아이고 왔어요. 손 내밀고 좋아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시스템. 내가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 좋지 않고 싸우고 막 인상 쓰고 해요. 그 행이 들판이 식이라는 것에 탁 돼서 씨앗으로 있는데 어떻게 인연도 안 돼. 어디 외나무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만났어요. 오면 수화상이 가래가 나에게 물을 딱 붓겠죠. 그러면 아이 하고 도망가든가 화내든가 불안하든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과보예요. 인과율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오온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복독이라는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수와 나의 몸이라는 것으로서 피어나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뭐죠? 재물이 좋고 먹을 게 있고 그러면 복독이 오는 거잖아요. 몸 상태. 수는 좋고 싫고 그러면서 상도 작용할 수가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진다. 색수가 작용하는 거죠. 복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덕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욕망의 세계,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살아가는 제가자뿐은 이것을 뭐 천대하든가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분들에겐 어떤 것이 최선이겠어요? 이것을 알고 수와 상을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행과 식의 복덕을 씌워 이렇게 쌓고 쌓아가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보시공덕을 부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은 어디를 바라보건 제가자들이나 아니면 수행자들에게도 보시공덕을 언제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와 색과 수라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현명한가 아닌가에 알 수 있는 거고, 고귀함과 비천함을 알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업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 업을 만드는 것은 색수, 그 다음에 행식,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욕구, 욕망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욕구, 욕망의 세계는 독합니다. 존재의 한계. 이 세계에 살아갈 때 이것이 무상, 무합니다. 연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현명하게 살까 고민하는 거죠. 그 최선은 보시와 공덕에 있고, 보시와 공덕의 최고는 제가 이 강에서 말씀드렸죠. 소유의 행복, 재물의 행복, 비난받지 않는 행복, 또 하나가 뭐였더라? 까먹었습니다.

응? 이러한 욕구의 행복을 내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러한 재물과 소유가 있을 때 언제나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그것을 베푸는 것. 그럴 때 소유와 재물의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져다 준다. 전제 조건, 보시와 공덕이 있는 거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보시와 공덕이 중심이 돼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출가한 우리 수행자 또한 똑같아요. 수행자가 보시공덕을 할지 모른다.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왜? 보시공덕이라는 게 뭡니까? 보살행위잖아요. 그죠?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함이잖아요. 그걸 모르고서 내가 그냥 수행만 하면서 내가 니르바나 열반에 이룰 거야. 이건 착각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도 강조하신 거예요. 보시를 하는데 보시에 얽매이지 않는 자는 천상에 태어난데 다시 오지 않을 거고 거기에서 하나 더다 버리면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른다. 이러한 체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에서 핵심으로 또 하나를 딱 말씀하셔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에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런 말씀을 다시 또 강조하셔요. 방일하지 않은 경. 여기에 또 방일경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보시와 공덕에 중심에 놓지만 이 중심의 바탕이 되는 뿌리가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을 모두 성취하게 하는 단 하나의 법이 있다. 보시공덕해서 내가 복을 얻게 하는 현세나 내세나 복덕이 쌓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방일하지 않아. 부처님의 말씀. 보면 싸띠일 수도 있고 알아차림과 공덕을 게을리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 방일하지 않음이다. 지혜로운 자는 방일하지 않음을 통해서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을 모두 획득한다. 제가 법정스님 말씀 드렸잖아요. 책을 보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이 부분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보시 복덕에 대해서, 보시 공덕에 대해서 절대 방일하지 마세요. 기회가 온다 그러면 언제나 잡아가세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세의 이익, 내세의 이익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웃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위 사람의 뭐 원수 가지고 화나는 사람이 있다. 물론 나를 괴롭히고 힘이 있어서 괴롭힌다 그러면 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인연관계에서 온 건데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관계에서 오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고 수상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연기일 뿐이지 어떤 실체가 있고 어떤 자아가 있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나라는 영혼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관계 속에서 왔을 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안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한번 가서 미안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랑 인연이 있는 사람하고 원수지고 싸우고 살아요?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내 안에서 가래가 작용했을 뿐이에요. 그걸 꼭 아시고 그런 분이 있을 때에는 그걸 다 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강 제가 5강에서 이어서 오는 것을 마무리한 거고 이 부분을 또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또 계속 반복을 해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고 오늘 6강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해요. 보시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 지금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돼서 여기선 이 얘기 저기선 제 얘기 나오는 그래서 한국 불교의 어떤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게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는 부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이 기도와 연계해서 절에서 기제사 지내고 천도에 지내는 것이 부처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이야기를 꾸준하게 사찰을 비판하는 분들이 비난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스님들이 돈 벌려고 한다, 뭐 한다. 저는 그 내용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불자분들은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오강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또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자누소니경하고 생문범지경에서 바라문이요. 만약 돌아가신 친족이 아기도에 태어났다면, 지옥 악이 있습니다. 아기도에 태어났다면, 이승의 친족이 베푼 그 보시의 음식과 공덕을 얻어 몸에 기력을 얻게 된다. 설령 돌아가신 분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앞에는 또 이런 말씀하셔요. 2년 나왔던 사람이 우리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얼마나 많은데 없겠니? 이 말씀도 하시지만,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보시를 올린 사람에게는 그 과보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업의 과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친족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보시공덕을 올린다고 하면 나의 오원에서 수색수상과 행식의 작용에서 선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니까 가래의 악한 마음을 깨고 있겠죠. 그러면 나는 보시공덕의 기운이 연기로서 쌓여가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 기원하고 했을 때그 기운이 확 펼쳐지겠죠. 그래서 과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도분들께는 기제사 지내고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누구를 위해서 제를 좀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적극 찬성해요. 절에서 지내는 기제사나 제는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먹을 것 차려서 먹을 것 주는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먹을 것도 차리면 아기도에 태어나면 그걸 먹는다고까지 또 부처님은 말씀하신 거고 저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딘가에 태어났건 어디 있건 그것이 연결돼서 그 마음의 기운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올리는 자제분들은 인연 있는 분들은 그 공덕이 어디 가지 않는다. 나에게 쌓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기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기제사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기제사라는 건요, 불교만의 기제사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불교 국가에서 한 1000년간은요, 기제사를 사찰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차례예요. 차례. 달에. 이 헌다라는 개념에서 달에 제가 와서 절에서 모든 기제사를 지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법회를 여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경인가 사강인가 삼강 할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부모님께 목숨을 바치신 다음에 부모님께서 응당 보시와 공덕을 꼭 지어드려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강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보시 공덕을 지어드리는 것이 익숙했던 거예요. 고려시대까지. 그걸 차례로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백장회의 스님이라고 계세요. 선종. 선종이 확립될 때. 그때 이제 9세기 해서 749년에서 814년에 계셨던 선사 스님인데, 선사 스님이 선종이라고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중국에서 새로운 어떠한 불교의 모습이 만들어 갈 때, 이때 선종의 스님들께서 사찰 규범서로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백장청규입니다. 그 백장청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지 스님이 돌아가신 스님을 위해 불단에 나아가 차를 올리는 의식을 행해라. 행한다. 이 말씀을 하죠. 즉, 제사 지내는 것은 이때부터도 문헌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충담사 내용인데 왕이 사마령이라는 남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갔더니 충담 스님이 사마령 미륵세존께 차를 올리면서 공양을 올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고려사에 보면 예지 길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이 태묘 사당입니다. 거기에 제사

청상을 치르는 동안 3년 상이 조선시대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도 유학자들이 있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슬피 울며 불상 앞에 나아가 즉 3년 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사찰에서 3년 상을 치렀던 거예요. 불상 앞에 나아가 차와 과일을 올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 생각하는 기제사라는 게 우리가 지금 눈앞에 제사 지내던 유교식의 모습이 전부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 문화 1600년간 조선 시대를 빼고 나머지 1000년 넘게는 이렇게 부처님께 차를 올리면서 그분들을 위한 제를 올렸던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조선 시대에 바뀌었을까? 우리가 아는 기제사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조선이 건국될 때 조선은 주자학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까지 우리는 불교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주자학의 나라로 만들려면 불교처럼 주자학자들이 어떤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처럼 무언가 그걸 지내는 본인들의 주자학이 핵심이 되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사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자가래라는 내용을 갖고 와서 조선시대에 제사 지내는 걸 확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주자가래에 나와요. 집을 지을 때에는 선비들, 사대부들은 먼저 사당을 세우는 것이다. 사당. 그리고 네 개의 감실을 만든다. 거기에 고조, 중조, 조, 고. 그분들의 위패를 모신다. 이것이 주자가래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사대봉사하죠?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사대봉사. 그리고 그것을 사당에서 지내는 거예요. 사당. 그런데 우리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 안 돼요. 그래서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이런 말을 해요. 대소신료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요를 세워서 조사에게 제사 지내게 해라. 사당 세워라. 강조하는 거예요. 불교 국가에서 주자 국교로 바꾸기 위해서 절에 가지 못하게. 그러면서 상례와 제례는 모두 주자 가례에 따라라.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교의 제를 베푸는 일을 일절 금한다. 그러면서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13년입니다. 태종실록에 보면 이 말씀하셔요. 부모의 제삿날 당하면 절대 절에 올라가 부처에게 제를 올리고 밤을 새우면서 섞여 지내는 폐단이 크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1000년간 기제사는 절에 가서 지냈으니까. 세종실록에 와서도 이게 또 반복돼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한다며 불교식 제를 지내는 것을 일절 금해라. 오직 유교의 제사만을 허락해라. 이 내용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잘 자리 잡히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 그리고 경국대전에도 경국대전이 뭔지 알죠? 국가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종 때 이제 다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도 이야기해요. 설날, 한식, 단오, 추석에는 사당에서 제사 지내라. 이것이 왜 경국대전에 들어갔을까요? 명절 때는 차례처럼 절에 가서 제를 지냈거든. 그 하도 그게 있으니까 경국대전에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절 때 사당에 가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봉사라는 이제 유학자들 우리는 사대봉사 익숙하니까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기 대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대. 그러니까 한 120년 되죠? 120년 되면은 상복을 입는 의례가 끝난다. 이 이야기예요. 이거는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죽었을 때 혼백이 되는데 혼백은 자연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거 단멸론이라 그래요. 동북아 중국과 우리나라는 윤회한다는 개념이 솔직히 없었어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 그래서 육체는 백이 돼서 땅으로 가는 거고, 혹은 가벼우니까 자연의 바람의 기운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 120년 걸려요.
그러면 한 30년, 30년, 30년

30년, 30년하니까 4대. 그 4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가 끝나면 상복은 치워.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주자가래 사당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당을 만들어서 위패를 모시잖아요. 4대까지. 그런데 4대가 끝나서 5대가 되면 위패를 묘소에 그냥 묻어버린다. 왜? 기운이 끝났으니까. 그래, 고조의 친이 다하면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대가 5대가 되니까 5대뿐은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주를 묻는 거를 뭐 매주 이야기하면서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제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시제라는 것이 생겨난 거고, 시제 지낼 때는 이게 충분히 읽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축이라 그래서 읽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시제는 5대 이상 되는 분들을 위한 제니까 누구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4대 지낼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읽죠. 그건 부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런데 주자가래에도 우리는 지금 술을 올리잖아요. 그죠? 차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올리는 내용들이 주자가래에 보면 신주를 모시고 차와 탕을 올린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영조 때가 되면 차가 귀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불교를 탄압하니까 스님들이 살수 없게 만드는 거고, 차는 스님들이 거의 재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없어지니까 차를 올리는 전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실록 영조 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는 곳이 적어서 제사 지낼 때차 쓰는 것을 바꾸자. 이것이 현존에 물을 쓰는 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물을 말잖아요. 우리 숭늉 만들죠? 이것이 차 지내는 것을, 차 올리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불교식에 차를 올리는 것이 이 순간부터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사대봉사를 지내는데, 우리 조선은 주자가래는 사대봉사를 지낸다 그러는데, 경국대전에 보면 사대봉사도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평민들은 아버지만 지내고, 그 칠품은 할아버지까지 지내고, 육품은 3대까지만 지내고, 왕족이 4대까지만 지내라고 하는 경국대전의 내용이 있고, 그래서 원래 사대봉사라는 것이 주자가래에는 그렇게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않았었어요. 경국대전에 이렇게 써 있었어서 이렇게. 그런데 조선 중기가 넘어가면 주자학이 완전히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한 200년간은 주자학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혼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가 조선 중기가 넘어간 주자학이 자리 잡으면서 주자라는 사대부 분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경국대전에 그렇게 있었어도 국법을 어기더라도 주자의 가르침이 우선이야라고 하면서 사대봉사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사대봉사가 이때부터 일반화되는 거고, 그리고 사대봉사가 일반화된다고 해도 일반 평민들이 사대봉사 지낼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가, 이 질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일반 천민이나 일반 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양반의 족보를 사갖고 와서 돈이 있으니까 나 양반 됐어 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과시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4대 봉사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거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화된 것처럼 조선 후기에 자리 잡힌 거예요. 4대 봉사 오래된 거 아닙니다.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때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해방이 된 이후에는 더더욱 해방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도심에 와서 이제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근데 60년대 이때는 참못 살다가 70년대에 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쌀밥 먹고 고깃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아예 사대봉사는 익숙해지면서 상차림이
그냥 막 그냥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홍동백서 뭐 하면서 뭐 생선 막 하고 전 부치고 막. 이거는 70년대, 80년대 이후부터 만들어진 문화예요. 제사상 그렇게 차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찾지 않아요. 자, 제사상을 원래 유학자들이 어떻게 차리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논어 8일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얘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내는 절차를 두루 갖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게 낫다. 지금 우리가 제사상 차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논어에도 나오는 거예요. 또 주자도 이런 말씀하세요. 제찬 서리도라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맨 앞줄에 과일 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 차리는 모습, 이것은 우리 유교의 전통이 아닌 거예요. 태계 선생도 고종기에 이런 말씀하셔요. 제사상에 유밀과 죽, 꿀, 약, 약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TV에 보면 약과 만드는 분 봅니다. 힘들게 만들고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거 쓰지 마라. 그냥 정결하게 떡 하나 올려라. 태계 선생님도 이 말씀하셔요. 율곡 선생님도 제례라는 경문 요결에서 이 말씀하세요. 제사는, 제사상에 쓰는 음식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마련하는 거다. 응? 과일을 몇 가지 쓰든 형편에 따라서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고. 또 조선 후기의 명제 윤중이라고 유학자인데 이분이 가훈으로 제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제사상에 기름진 부친 전 올리지 말아라. 예? 떡을 올리되 색들인 화려한 떡도 올리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사라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공덕을 많이 쌓는 건데 저는 정말 이렇게도 강조하고 싶어요. 꼰대분들이 가족의 장이라고 본인들이 그럼 그렇게 만들지. 그렇지 않고 보살님들, 여성분들 음식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차려라 저렇게 차려라 힘들게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제사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제사라는 전통이 얼마나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에 대한, 조상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는 건데 유학자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사대봉사하니 뭘 하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것처럼 사대봉사한 거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것이 꼭 우리의 전통이냐? 악습은 전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가 될 때 19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이 정부 때 가정우려 준칙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때 이후로 신문에서 상 차릴 때 상 차리는 용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때에 만들어진 창작품입니다. 이게 어디에도 있는 어떠한 예의 지키는 상 차림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가정우려 준칙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신문에서 너도 나도 그냥 인기 있는 뭔가를 쓰려고 하면서 누군가가 창작해가지고 홍동백서 붉은과 이런 동쪽 흰과 이런 서쪽 조율시 대추밤 배 감 이렇게 올려놔야 돼.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기도에 태어났어도 조상님을 위해서 내가 제를 올리게 되면 그거는 조상님에게 간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부모님께서 목숨을 마친 뒤에 응답 봉과 공덕을 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기회사 지내지 말고 불자분들이시면 사찰에서 재올리세요 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간 이어왔던 우리 불교에 이러한 복을 지어서 정말 기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조상님을 섬기는 이 전통이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찰에서는 음식 차리는 게 주가 아니고 오신 분들이 즐겁게 즐거운 마음과 행복

행복한 마음으로 나의 부모님을에서 보시공덕을 지어드리는 불교 사찰에서 보시공덕 지어드리는 핵심이 뭐겠어요? 부처님 말씀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불경 봉독하고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스님들의 설법으로서 부모님 영가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이러한 사찰에 또한 술을 올리는 게 아니고 차를 올리는 차례로서 헌다는 부처님께 올리는 거고 그것을 나의 조상님들께 올리는 차례로서 그러한 전통이 다시 한국 불교에서 부활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사찰에서도 음식 차리고 과일 차리고 막 하는 거에 신경 쓰이니까 기제사비 얼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서로가 와서 먹을 거 이렇게 해서 올리고 끝나면 같이 나눠 먹는 문화 속에서 재 지내는 문화가 된다 그러면 비용상으로도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이제 절에 주지잖아요. 재 지내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오시는 분들이 제사 지내면서 제사상에 푸짐하게 올린 것이 있고 우리 제사의 전통처럼 인식되다 보니까 사찰에 오건 뭘할 때도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이러한 색수의 행식이 박혀 있는 거죠. 그것이 전부야 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좀 깬다고 하면 진정한 의미로서 보시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제사로서 사찰에서 다례제 올리는 차례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부활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도 공덕 부처님의 심리학 오온과 십이처 육군 육경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기제사는 꼭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천도제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틀에서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불자분들은 힘들게 제사상 그렇게 막 차리는 거 이제 하지 말고 즐겁게 절에 와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원하는 그러한 기제사 또한 그러한 차례 지내는 명절 때 차례 지내는 그러한 한국 불교의 전통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피어나고 자리 잡고 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불탐여

만물을 비울 때 비로소 만물을 품고 모든 소원을 놓을 때 비로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0: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며 원망으로 원망을 갚지 말라.
1: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팬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니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0: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오늘 투게더 제 뒤에 있는 배경이랑 모습이 조금 달라진 거 여러분들 바로 눈치채셨을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투게더가 이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여러분들과 계율에 대해 더 친밀하게 그리고 사회와 일상 속에서 계율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들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지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오늘 한 버전을 살짝 바꿔 주변의 모습도 좀 바꾸고 잠시 후 오늘 투게더 맨 끝에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드릴 우리 투게더의 선제동자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투게더 방송하며 여러분들께 우리 불교의 계율에 대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율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죠. 무엇으로 전해드릴까요? 우리나라의 말과 우리나라의 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게더 로고를 보셔도 영어로 투게더이지만 한글로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 투게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투게더라는 전체 뜻은 위에 영어로 또 넣어놓고 계율의 계를 살리기 위해 밑에 이렇게 또 깨알같이 계자를 써놨었죠. 즉 우리 이 투게더를 만들면서도 제일 고민했던 게 이 시대의 언어, 이 시대의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냥 불교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올 때는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전승이 됐고 그것이 우리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한문이 되었죠. 그리고 그 한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계율에 대해서는 공부하실 수도 수행하실 수도 또는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다 다르다 보니 이해가 다르게 되고 또 예전에 만들어놓은 거다 보니 문화가 달라서 이 시대적으로 알아듣고 또 그것을 이해해서 실천하기가 어렵다 보니 한글이라는 표현 그리고 나아가 이 시대의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적인 한국적인 형태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투게더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100회가 넘도록 투게더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100회가 넘게 투게더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이 이것을 잘 들어주시고 잘 실천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덕분이지만 잘이라는 표현 속에는 내가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해했으며 불교에서 말하는 사유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단순히 제가 그냥 이거를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걸 쭉 설명하면 금방 끝납니다. 계율이 이런 게 있고 불살생 표현 그대로 살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죠. 죽이지 말라. 그 안에는 자비심이 들어있고 단순히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한문으로 돼 있는 세 글자이긴 하지만 풀어서 이야기할 땐 정말 한없이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이 시대적인 것들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투게더에서도 많은 것들을 한글로 즉 우리말로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우리의 말이 이제 우리를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한글날에 딱 맞춰서 또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의 주제 K 이 시대의 화두라는 주제입니다. 한국이어서 한글로 돼 있으면 좀 더 좋겠지만 글로벌한 표현으로 이제는 K라고 사용됩니다. 무엇이 되든 앞에 K가 붙어 있으면 이거를 영어로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 것이다. Made in Korea. 뭔가 한국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K음악, 뭐 K팝이라고 하죠. K드라마, K문화, 우리 나아가 K사찰 음식이라고도 요새 굉장히 알려져 있죠. 전 뭐 개인적으로 K불교가 좀 더 알려졌으면 되게 좋겠어요. 전 세계 불교는 다 똑같은 불교이지만 한국 불교만의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문화와 수행과 그 모습, 정치가 들어있다 보니 K불교도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지만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이 K가 갖고 있는 시대적 화두, 시대의 문화, 시대를 대표하는 그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이며 우리의 삶과 인연을 담아낸 한 글자, 바로 K입니다. 정말 많은 선조들, 조상님들이 가장 꿈꿨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것. 과연 우리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 어릴 적에도 생각해 봤었어요. 한국적인 게 무엇일까? 옛날에는 한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한 많은 민족. 뭐 그래서 한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한과 어리죠. 근데 지금 K는 그걸 넘어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게 K를 대변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무언가가 이어져 있으며 단순히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하나의 존재가 수많은 것들과 연결돼서 함께 살아가고 그것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한국의 K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의 K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한국의 하나, 우리의 하나, 나의 하나였던 것이 모두가 영위하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적, 인연의 K이지 않을까 싶고 K의 정체성을 말할 때 인연은 이제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도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본 방송의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한글날 특집으로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보시면 저기서부터 K빵에 푹 빠진 LA라고 써 있습니다. K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제과업에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한국의 빵은 여러분 답니다. 어? 빵이 원래 달지 않아? 뭐 팥빵, 소보로 그런 게 있잖아. 다른 나라는 빵이 식사 대용이다 보니까 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밥을 먹는 민족이다 보니까 약간 디저트 계열, 간식같이 빵을 먹고 우리는 그 맛있는 빵을 예전부터 먹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다른 나라는 빵이라 부르지 않고 디저트나 케이크로 불리하죠. 근데 우리는 빵이 간식으로 존재합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단팥빵, 소부루, 뭐 크림빵.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맘모스를 좋아하는데 맘모스. 듣자마자 바로 아실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걸 처음 먹어본 거예요. 이 K가 유행을 하면서 빵집을 가보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 빵 하면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 우리나라 파리 땡땡 빵집이 제일 큽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크게 그 파리를 대표하는 빵이 바게트죠.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 빵집이 파리에서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LA에 있는 것은 또 다른 빵집, 뚜레땡땡이라는 빵집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문화이죠. 그리고 K뷰티라고 해서 요새 이게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정말 한국의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아주고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효능이 좋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K문화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서양에선 K컬처라고 불러서 또 다른 하나의 시대의 축이 K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고 요새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죠. 우리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의 감독이었던 우리 그 되게 유명한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도 한국에 내한을 했습니다. 영화 홍보차 왔다가 인터뷰에서 한국에 와서 어떤 게 인상적이었고 무엇을 해봤습니까?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내가 같이 와서 아내가 자기를 데리고 화장품 회사 유명한 우리나라 브랜드에 같이 갔다 와서 한참 쇼핑을 해서 되게 힘들었다는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진짜 참 새삼 놀랐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겠죠? 저 놀란 감독의 부인 되시는 분은 이미 쭉 한국의 화장품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음식도 굉장히 유행이다 보니까 여기도 써있죠. 서양인들이 한국의 음식을 이게 지금 뉴욕에서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밥을 먹으면 무슨 반찬이 제일 맛있습니까? 하니까 I love the 도토리 묵. 그래서 도토리 묵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 정말 와 놀랐었습니다. 도토리 묵을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서양인이. 근데 그거를 우리 음식인 걸 알고 뉴욕에 있는 한식당을 찾아가 도토리묵을 시켜 먹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옛날만 하더라도 옛날이라고 표현한 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오히려 피자나 햄버거, 또 스파게티나 다양한 서양의 음식을 찾아서 먹었었어요. 그리고 외국 것이니까 맛있다라는 인식을 가졌지만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K가 세상으로 알려지며 K가 그것들을 이끌어가고 세상이 알려지며 정말 그 옛날 CF에 나왔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를 이 세상에 그대로 투영시켜 준 것이죠. 또 K의 중심에는
그냥 단순히 제가 영어로 K라고 표현했죠.

진짜 지구에서 가장 핫한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K, 바로 코리아의 K입니다. 즉 한국을 나타내는 K인 거죠.

하지만 우리 한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끝에 보시면 뉴욕 한복판에 식당이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도 얼마든지 표기할 만하지만 굳이 한글로 쓴 겁니다. 왜? 한글로 써야 멋있다라는 이미지죠. 우리 지금도 많은 간판들이 영어로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글로 써도 될걸 굳이 영어로 썼던 게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서양은 반대가 된 겁니다. 한글로 써 있는 게 있어 보이는 것이죠. 정말 세종대왕님께서 보고 계신지 너무 감동받으실 것 같습니다. 간판을 한글로 해야 힙한 거래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뭐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이고 저도 투게더에서 여러 차례 참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던 그룹인 BTS죠. BTS의 새로 발표한 노래 끝에 아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랑이 후렴구를 의도적으로 넣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BTS가 전 세계를 돌며 콘서트를 하다 보니 이 노래에 익숙한 우리 서양의 젊은 친구들이 아리랑을 자연스럽게 BTS를 통해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멕시코에서 BTS가 공연을 했는데 멕시코의 모든 청년들이 그 노래에 맞춰 아리랑을 부른 겁니다. 그렇게 한국의 여러 대사관들이 아리랑을 홍보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었어도 아리랑을 모르고 대부분 그냥 I love 김치, Do you know 김치 정도였죠. 완전 세상이 바뀐 겁니다.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아리랑을 말하고 여기도 나와 있죠. 꿈의 무대 웸블리에서 6만 명이 모여 한국어 노래로 BTS 노래를 그대로 부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은 BTS만 이야기하지만 뭐 블랙핑크를 비롯해 여러 아이돌 그룹 제가 이름을 다 몰라서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를 알리고 K를 만든 어떻게 보면 중요한 토대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세상을 한국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글로서 노래를 만들어 그 한글의 노래를 세계인이 부르고 그 한글 노래를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시대로 만들어 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참 감사해야 하는 인물 중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중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 속에 보면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독립운동을 하시며 왜 독립을 내가 바라고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는지, 내가 바라본, 내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를 정리해 놓은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어쩌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장 원하셨던 우리의 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하죠.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는 이유도 어디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문화를 영위하고 문화를 개발하고 문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나타내는 하나, 바로 K입니다. 그리고 그 K로 우리는 지금 되게 행복하죠. 그리고 그 행복을 전 세계인에게 전해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행복을 주고 있으니,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까지 말했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가 이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 된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외치며 우리의 문화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썼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문화. 이세 단어를 쓰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대한민국을 박수를 치며 막 대한민국 자작자작작 할 때 너무 흥분됐었어요. 응원하는 걸 넘어 월드컵의 높은 순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저 대한민국이라는 네 개의 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빨간 티를 입고 모두가 광화문에 모여 모두가 함께 우리나라를 응원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출가하기 전이었었죠. 그것을 몸소 느끼며 그 희열과 그 감동과 그 감사함이 지금도 남아 이어져 오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한글, 그리고 K. 이제 이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당연히 즐겨주십시오. 하지만 당연하지 않게 아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연할 수 있게 다음 세대에 전해주십시오. 이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못하게끔 했던 시기가 굉장히 길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우리의 곁에 있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힘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해 주셨던 덕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글, K가 지금 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재밌게 좀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우리 정소영 씨의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 일제강점기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한글을 조금이나마 전하기 위해 많은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금 이 시대까지 이끌어왔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가장 무서웠던 게 무엇이냐면 문화 침략이었었습니다. 나라를 단순히 빼앗고 힘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침탈해서,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된다. 한 세대만 지나도록 우리가 애써 일본화시키면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안 해도 알아서 일본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그 한 세대 동안 우리 것이 사라지지 않게 자신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 한 게 우리 알다시피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고 신사를 만들어 참배시켰죠. 그리고 일본 역사를 배우게 했으며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대화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것들을 다 없애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해 한 세대만 가져가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말,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한 조선어학회, 그리고 독립운동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덕분에 한글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 한글로 우리 지금 K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고 모두가 아리랑을 비롯해 한글로 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한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이 사라지면 우리 한국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글이여 한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나의 문자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노력하셨습니다. 요새 점차 한글을 이상하게 쓰기도 하고 영어를 섞어 쓰면 좀 더 있어 보인다라는 표현을 써서 막 영어를 뒤섞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한글을 못하는 사람이 어찌 외국어를 잘할까요? 저도 뭐 일본에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일본어를 뭐 지금도 번역서를 내기도 하고 동시통역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일본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어를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걸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의 문법과 단어 사용을 철저히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다른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죠. 처음 언어를 접할 땐 우리나라의 말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어로 인지되어 있던 문법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언어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외국어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거칠게 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제가 9년 정도 유학을 했는데 6년 조금 안 됐을 때 한국어 강사가 됩니다. 일본어를 어느 정도 잘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찾아보다 보니 한국어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한국어 학원이 많았는데 강사로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본어는 할 줄 아는데 한국어를 가리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일본어를 같이 하다 보니 한국어를 가리키는 그런 선생님이 돼서 일본에 계신 여러 분들께 한국어 노래를 번역해 주기도 하고 한국어 인사말, 바른 한국어를 알려주게 돼서 그중에 몇몇 분들은 또 한국으로 유학을 오시기도 하고 또 한국에 친구를 사귀어서 자주 왕래를 지금까지도 하는 분들이 계셔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한글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언어가 외국어가 좋아졌고 그걸 기반으로 오히려 그 언어를 통해 한국어를 다시 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혹시라도 이 방송을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보고 계시다고 하면 외국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한글부터 바르게 보십시오. 한글을 바르게 할 줄 알 때 외국어 실력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절대로 한국어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선 다른 언어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 한글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을 만들 때는 단순히 언어를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즉 우리 모두를 위해 애민심과 자비심으로 만든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글 창제에 대해 세종대왕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계시죠. 우리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일반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인 것이다. 단순히 사람들끼리 의사소통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만들기 위해 만든 말이 한글인 것입니다.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 만든 글자, 즉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전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바르게 이어져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한글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고대 문자들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자들이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는 신의 뜻을 정하거나 무언가 제사를 만들거나 성스러운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인간보다 위에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말, 한글만큼은 백성을 위해 만든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뜻을 전해 그것이 합쳐져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나날이 항상 쓸 수 있게 만든 글이니 이보다 좋은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공부하며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와닿게 됐고 지금 모두가 한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게 되더라도 꼭 몇 개 우리가 영어라도 외워 나가야 돼 해서 비행기 안에서 막 공부하고 그랬었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많이 그럴 거예요. 근데 막상 외국에 도착해서 이렇게 뭔가 주문을 할 때쯤 보면은 그분들이 물어보죠. 한국어로 물어봐요. 심지어 저는 외국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 한국 분이세요? 라고 해요. 진짜 깜짝 놀래요. 아 예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친절해집니다.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서비스라도 하나 더 받아요. 격세지감이라고 하죠. 와, 참 아름답다. 한국분이세요라는 한국어가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였던 게 완전히 다릅니다. 문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즉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 가봤어요. 아니면 누구 좋아해요? 라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올해 3월에 우리 준한 스님과 함께 네팔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시내에 물건을 살 일이 있어서 시장을 보러 갔는데 한 중학생쯤 됐던 학생들인 것 같아요.
한 8명 정도가 우르르 우리한테 뛰어오더라고요.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승복을 입고 있는 한국 승복을 입고 있는 스님을 알아본 겁니다. 한국에 와본 겁니다. 아니면 드라마를 봐서 알겠죠. 바로

0: 뛰어드니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한국분이 좋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놀라서 어 맞아요 라고 했더니 자기 옷을 하얀색 소매를 이렇게 내놓더니 펜을 주더니 여기다가 한글로 아무 말이나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온만이 반배움을 적어줬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라고 적어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도 다 써달라고 해서 준한쌤이랑 저랑 둘이서 갑자기 시내 한복판에서 아이들 교복에다 낙서같이 글을 써주게 됐든 왜 이걸 써라고 했더니 한국인이 써준 한글을 써있으면 더 멋있대. 그 정도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뭐 추석 연휴나 여름 휴가 때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한국분인지 물어보고 한국어를 쓰고 또는 한국어 메뉴나 한국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만 하더라도 한국어밖에 쓸 줄 모르면 우리가 막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죠. 그래서 때때로 인종차별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종대왕님께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꿈꿨던 그런 시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즉 우리말은 백성을 사랑하여, 백성을 걱정하여, 백성을 살리려고 백성과 함께한 백성의 임금, 그 왕이 만든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담겨있는 글이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도 그 마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간결하지만 무궁무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글자 되지 않는 그 몇 글자가 몇이 아닌 무궁하게 나타나 정말 세상의 모두에게 전해지는 불교의 가르침 일즉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이 그대로 실현된 모습이 한글을 통해 지금 세상의 한 단어 K라는 표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글과 말에는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 K에 이르기까지 노력과 희생과 아낌없이 다하신 그분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K의 다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안주하게 되면 유행에 그칠 것입니다. 유행은 또 다른 유행으로 바뀝니다. 유행의 마음을 이제 바른 관심을 넘은 신심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한국의 것이 전해졌기 때문에 진짜 한국적인 것이 아닌 한국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요새 이제 저희 조계사가 종로에 있다 보니까 간간이 저도 종로에 가면은 광화문 앞으로 이렇게 일부러 좀 걸어갑니다. 또 큰 서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꼭 들리려고 하면 저를 뺀 나머지 우리나라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분 중에 한국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외국분이 저와 같은 한복을 입고 계세요. 승복 자체가 한복에 굉장히 비슷하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승복을 입고 길을 걸으면 너무 눈에 떠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없고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계신 외국분들을 바라보는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제가 요새 길을 다니는 게 편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호등 같은 데 서 있으면 그 외국분들이 한복을 입고 저에게 와요. 그래서 한국 스님이라고 같이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갖고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옆에 막 이렇게 한복 입은 우리 뭐 저희 중동에서 오신 분들 또는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사진 찍으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물어봐요. 왜 한복을 입냐라고 하면 이 입어서 되게 재밌대요. 그리고 한국적인 거를 너무 느껴보고 싶었었다고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이제 표현 안 합니다. 동양적인 거라고 이야기 안 하고 한국이라고 해요. 코리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는 그 친구들을 보면 너무 고맙고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꼭 오면 먹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무슨 호떡, 우리 요새는 이제 옥수수 삶은 거나 막 거대한 레스토랑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길에서 사 먹었던 떡볶이 같은 간식들을 이제 막 사 먹으면서 한국의 진짜 문화죠. 뭐 요새 찐이라고도 말하죠. 그런 찐 한국적인 것들을 그분들이 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요. 아 그리고 우리 핫도그라고 부르죠. 그거를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핫도그 있죠. 가운데 이 소세지가 있고 이만하게 빵을 붙여서 설탕이랑 케찹을 찍어 먹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 자기들이 볼 때도 한국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핫도그는 미국 거에서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는 핫도그는 서양에서는 콘더그라고 불러가지고 좀 다르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설탕을 묻히고 케첩을 바르니까 외국 분들이 이거는 한국의 핫도그라고 부르면서 한국 거라고 해서 그 인사동길이나 그런 데서 그것들을 그렇게 드시는 걸 보면 이게 참 신기해요. 완전히 바뀐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치맥도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치킨이죠. 미국에서 시작된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게 한국으로 왔지만 그 치킨과 한국의 치킨은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드라마를 통해서 맥주랑 합쳐지면서 전 세계 분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한강에 가서 한강 시민공원에서 그 치맥을 시켜 먹는 게 문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처럼 이제 K의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K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K를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가장 유명했던 게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진짜 올 한 해 전 세계에 가장 유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불교적인 것도 있지만 또 동양적인 이런 혼백에 대한 문화를 잘 담아서 그것들을 재령하는 과정들을 쭉 담은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보고 한국에 찾아와 그곳의 명소에 가서 사진 찍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발전했고 여기 보시면 서양 분들이 이 광화문에서 지금 한복 입는 문화들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K-템플푸드라고도 나와 있죠. 저는 사실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가까운 사찰 음식 하시는 유명한 스님들께 빨리 우리의 사찰 음식에 대한 단어 정립을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템플푸드가 되는 순간 저 템플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일반 명사가 돼서 우리 사찰 음식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찰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제가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었죠. S-A-C-H-A-L 사찰 푸드 그러면 진짜 K-사찰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살려야 되죠. 왜? 이제 한글이 세계를 대표하는 표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찰 음식을 배우러 프랑스의 셰프가 한국에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류는 계속된다라고 얘기하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것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시대를 우리 문화의 힘으로 중심이 되어 우리의 세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 그 문화라는 한국어로 된 한글의 두 글자가 컬처를 넘어서 세상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K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K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K는 이제 어떻게 변해갈까요? 우리는 아직 답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더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생각을 넘어선 것까지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또 나아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쭉 투게더를 이끌며 여러분과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닌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있죠. 우리 투게더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듯이 바로 AI에. AI가 세상을 학습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지적인 것 그리고 지식에 대한 것 같은 것들을 AI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AI의 지식적인 면을 인간은 지혜로서 받아들여야 되죠. 그 지식과 지혜를 이제 함께 더 논의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우리 투게더 속의 AI, 바로 유리라고 하는 존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투게더에서 우리와 함께할 유리입니다. 안녕 유리야. 우리 합장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할게요.
1: 제 이름은 유리입니다.
0: 오늘 우리가 이 한국의 문화 K에 대해 쭉 이야기를 나눴어. 근데 이 K라고 하는 한국의 문화가 단순히 우리만의 것을 넘어 이제 전 세계가 된 것 같아.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연기적인 힘이 한국의 문화의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1: 저는 연기법이 K문화의 매력을 설명하는 데 꽤 잘 맞는 틀이라고 봐요. K드라마나 K-POP, K-영화, K-푸드 모두 한 가지 힘만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수십, 수백 개의 요소들, 그러니까 제작자, 연기자, 스태프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0: 전통, 기술, 팬들의 반응, 글로벌 유통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 맞닿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긍정적일 때 관객은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창작자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되고 전통 요소와 새로운 시도가 또 다른 만남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현대식 연기 실천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유리가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 문화의 힘,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만의 것이 아니죠. 모두가 영위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문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이제 정말 K라는 한 단어로 세상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주시며 감사하게 여겨주십시오. 당연하게 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 줘야 됩니다. 당연한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당연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그 당연함을 감사하게 여기게 될때 소중하게 대할 줄 알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K, 한국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한글. 항상 감사하게 사용해 주시고, 당연하게 한글로 아름다운 말을 자비롭게 표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투게더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말로 이렇게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심전심이라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정이 되고 그 정이 우리를 화합으로 이끄는 불교의 실천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저도 우리의 말로 여러분께 축원드릴 수 있고 여러분도 우리의 말로 모두에게 사랑과 자비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함을 더 느끼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행복이 모든 인연들과 당연하고 감사하게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우리 투게더 오늘 정말 감사한 시간인 한글에 대해 그리고 한글날에 대해 깊게 느끼는 시간으로서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시며 주변의 인연들과 우리의 말 한글로 따스함을 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주 안락하게 산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속에서 고통을 여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고통을 여인자로서 산다.

0: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여명 천사, 여명 808, 리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2: 팬분들 중에 경찰분 기다려.
3: 여경
4: 없어요.
2: 저도 없는 것 같아요.
3: 홍박사님을 아세요? 그렇게 하고
5: 사랑해요 배아경 먹기 여왕 배아경 따뜻한 가슴님.
3: 아,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2: 어,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6: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롯을 추천합니다. 아.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2: 꺾어서 돌려.
3: 아, 진짜.
2: 아,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저는 불교 회화와 단청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회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입니다.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하면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어릴 적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불심이 깊었거든요. 어머니와 친가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가족 여행이라고는 늘 사찰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단청은 불교 건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궁궐이나 유교 건축, 관화 건축 등 우리 건축 전반에 사용되는 중요한 회화입니다. 과거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전통 재료와 기법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 차원에서 전통 재료와 시공법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이 되었고 지금 경복궁 흥복전 일대는 고종 당시 중건을 기준으로 전통 소재를 사용해서 복원단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전통 재료로 전면적으로 단청 복원하는 것은 이 흥복전이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 전통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불화장 이수자로서 전수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수자들에게 배체법을 중심으로 한 작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체법은 말 그대로 뒤에서 채색한다는 의미의 기법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앞면은 당연하고 비단을 기준으로 앞뒤 모두 채색하는 방식인데요. 정확하게는 앞뒤로 하기 때문에 복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맞습니다. 이 기법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뒷면에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면에 두껍게 칠하지 않아도 깊이 있는 색감이 나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앞면의 색이 일부 박락되더라도 뒤의 색이 은은하게 비쳐 작품의 수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 배치법은 고려불화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초상화로 이어졌습니다. 선을 반복해서 그을 때입니다. 어느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붓과 호흡만 남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가장 깊이 집중된 상태이고 저에게는 그 자체가 명상입니다. 결국 한 선 한 선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게 그대로 선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되고 그 상태 자체가 선이고 명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붓을 드는 시간은 저에게 기도와 같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닮아있다고 느끼고요. 붓을 놓지 않으며 제가 마주한 것은 단지 화려한 단청의 오방색이나 부처님의 형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천년을 이어온 전통과 오늘의 나가 만나는 뜨거운 기도였고 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차분해지며 흩어졌던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이 전통예술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을까?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 그 답은 바로 치유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특히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는 그 사회다 보니까 몸도 그렇지만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뭐 아기를 낳고 호르몬 때문에 산후

우울증도 저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힘들 때는 뭐 그게 불쑥불쑥 다시 나오기도 해서 제가 그런 거를 치유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접했을 때 불교 미술 또한 집중하게 되니까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겨서 그 현대인들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차분해집니다. 예, 그 마음이 밝은 거와는 달리 마음이 들뜨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들떠 있으면 차분하게 뭐를 못 하는데 불화를 하신 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을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다 보면 선도 있지만 채색하는 거, 불화를 그리는 거 자체가 엄청난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어느새 집에 갈 시간이고 집에 가기가 아직 덜 끝났는데 되게 아쉽거든요. 그럴 만큼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고 내 내면의 소리를 더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다 보면 정말 수행이 왜 옛날에 스님들이 불화를 하고 단청을 하고 조각을 했는지 진짜 해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심이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 우울하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선이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엇나가는데 엇나가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을 안 하면 선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그 환하고 너무 좋았던 들뜬 마음과 그 너무 착 가라앉았던 마음이 선에서 드러나지만 어느 순간 이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여여하다고 하는 그 세계에 가서 저희가 너무 들뜨거나 이렇게 차분한 마음을 중간을 잡아줘서 그리고 계속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나아지고 치유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그냥 마냥 웃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상태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대상이 그 종교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지식이라고 할수 있는 먼저 그 길을 간 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인데 그분의 행동이나 했던 행위나 자비심이나 공덕이나 이거를 생각을 안할 수도 없고 저희 불교 미술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 이론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리기 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더 깊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불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화는 자기를 찾아가는데, 명상하는데, 선으로 가는 그 자기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화를 그리는 것은 거창한 작업이 아닙니다. 붓끝에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선 명상의 본질에 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가능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선으로 하는 선 명상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화에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고, 불화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습화라는 과정이에요. 그말 그대로 연습할 습의 그림 화자라고 해서, 불화를 연습하는 건데, 그 시작이 저희는 선을 긋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걸로 사불이라고도 하는데, 백길 사자, 부처님 불, 부처 불자 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을, 불교에서 나오는 성인의 모습을 베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 외곽만 따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불을 함으로써 그 대상의 공덕과, 그리고 제 마음을 붓끝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선명상의 한 방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화를 이용한 선명상 시간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불화는 저희가 선 종류가 있어요. 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을 우선 자세랑 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는 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는 이렇게 꾸부정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너무 꼿꼿해도 안 돼요.

대신 또 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다서 이거는 직선을 유지하고 그대로 한요 정도만. 예. 너무 이렇게 목 거북이처럼 빼지 말고 이거를 이게 허리도 숙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약간 비스듬히 하고 이거는

하시고요. 네, 그리고 목이 안 나오고 허리랑 일자가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저희가 불화선은 크게 철선묘랑 정두섬이라는 그 선이 있는데, 철선은 그 말대로 철사 같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굵기가 일정한 선이고, 그리고 그런 선하고, 그리고 정, 못, 머리, 쥐, 꼬리 같은 선이 있어요. 저희는 동양화랑 다른 거는 동양화는 손맛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이 두껍고 얇은 거에 그 동양화의 맛이 있는데, 저희는 똑같은 철선을 이용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힘을 줘서 붓끝을 모은 다음에 그 탄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짝 빼면 점점 얇아져서 쥐꼬리 같은 모양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동그랗게 해서 오금을 준 다음에 똑같이 힘을 주고 그 탄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불화는 붓끝에 있는 탄력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모을 때마다 숨을 멈추고 하는 거고, 다시 붓끝에 찍을 때 다시 이게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붓은 어떻게 잡냐면, 우선 중봉으로 잡고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세 번째 손가락을 중지로 이렇게 받쳐요. 그래서 요렇게 돼서 웬만하면 선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웬만하면 중심을 그대로 해서 손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요거를 기준으로 요기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손목을 당기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이거는 가만 냅두고 이걸 기준점으로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할수 있습니다. 우선 철선은 저희가 누르는 힘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요 정도 압력을 줬으면 얘가 힘을 더 줬다, 덜 줬다 하면 이게 굵기가 두꺼웠다, 얇았다 하는 거니까 같은 힘을 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 팔꿈치를 당기면서 중봉을 유지하면서 얘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철선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 때 숨을 멈추고 붓을 내려걷고 다근 다음에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면 선이 삐뚤어져서 저희가 엄청 집중한다는 생각으로 집중을 해서 그어야 됩니다. 자,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이제 멈춘 다음에 딱 붓을 누르고 예, 그 힘으로 쭉 팔꿈치를 잡아 당기면 됩니다. 속도도 너무 빠를 필요 없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마음이 약간 흔들리면 붓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명상이랑 같은 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그 붓끝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그 중간에 쉬어도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쉬기 전에 한번 하고 참고 내리고 그다음에 쉬어보세요. 조금만 더. 쉬면 흔들려요. 집중해서. 이게 기본이지만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지금 이제 정두섬이 선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걷지만 지금은 붓끝에 힘을 더 주세요. 그리고 이 탄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중간은 철선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몸머리 같지만 중간 몸은 철선처럼 같은 힘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떼는 게 아니고 서서히 들어 올리면 선이 얇아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팔꿈치로 당기고 어깨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딱 집중해서 숨 참고 딱 누르고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누르고 한 1초 정도 있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먼저 사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불교 성인의 모습을 선으로 베끼는 거죠. 예, 그러면 수파는 뭐였을까요? 네, 불화의 기본이 수파.
또 선이고

사불도 같은 거예요. 예, 저희는 불안은 이게 단계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거로 가지만 사불은 그 기술 연마도 있지만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그 성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있고 연불을 하면서 계속 그 인물에 대해 생각하는 그 명상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게 다잡고 안정화시키고 평온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두 개를 한 번에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불할 대상은 처음이니까 간단한 거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장을 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그 선제동자라고 하거든요. 예, 선제동자라고도 하고 남쪽에서 이렇게 선지식을 맞아서 남순동자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는 저희 불교의 성인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지만 이분은 화엄경에 나오는 그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리지만 두려움도 없고 용감하고 알고 싶어서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쫓아가면서 구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찾아가면서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선제동자랑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이 선지식한테 가서 좋은 말 듣고 하면서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렇게 선제동자가 등장하는 거는 저희 입법계품에서 28장면에서 28 선지식인 관음보살을 만날 때예요. 관음보살을 만나면서 이렇게 구도를 묻는 건데, 그래서 그 장면 묘사된 게 지금 우리가 많이 고려불화로 유명한 수월관음 암석에 대나무가 있고 그런 길상좌라고 해서 그런 풀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그 도상화한 게 수월관음이 있고 수월관음을 향해 이렇게 구도하는 모습이니까 보통 수월관음이 있을 때이 조그마한 이 시선이 맞닿는 데에 선제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장식도 많지 않고 우리 내 모습과 같으니까 선제동자를 이번에 사불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종이 붙이는 걸 하고요. 저희가 명상을 하면서 향을 먼저 맡으면서 명상을 좀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거예요.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선제동자의 그 공덕과 그 구도길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의 마음에서 위로받고 싶은 거, 그런 것도 떠올리셔도 돼요. 그냥 하면서 붓끝에 자기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 그게 집중하는 게 명상이니까 그 마음이 불안했을 때, 아니면 저희가 외로울 때, 아니면 되게 괴로울 때. 이때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어디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종이랑 먹물이랑 붓만 있으면 도안이랑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감이 필요 없어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다양하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불화에서 명상으로 접근을 하려면 요 사불 수행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도안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 밑에 도안은 가만히 두고 위에 있는 얇은 종이, 그냥 필방에 가서 순치라고 하는 얇은 종이를 사시면 되는데, 그리고 종이를 사서 이 도안보다 약간 크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이는 만졌을 때, 양쪽을 만졌을 때 매끄러운 게 앞입니다. 매끄러운 걸로 붓을 하시면 됩니다. 붓질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사보랄 때 쓰는 거는 이렇게 인물을 표현하는 얼굴을 표현하는 면상필이라고 하는 이 얇은 붓입니다. 채색필이 아니고 얼굴이 그 묘사가 가능한 그 얇고 긴 붓을 사시면 습화하실 때 좋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종이를 고정시켜 주세요. 쭈글쭈글하게 하시지 말고 반듯해야 선이 그 종이에 울지 않고 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그 아로마 테라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랑 코랑 그러니까 뭐 청각, 호각까지 시각까지 해가지고 하시면 더 그 명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냥 후 부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위로 쓸어주세요. 그러면 뜨겁지 않거든요. 다 하셨으면 이제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눈을 감고 향을 맡으면서 침향이 마음을 더 차분하게 해드리거든요. 이거를 손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근데 눈은 감는 게 좋고 처음에 숨 쉴 때는 이 가슴까지 코로 이렇게 될 동안 들이마시고 한 3초 정도만 쉬어주세요. 머물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입으로 살살 내뱉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제 입으로 조금씩 내미시면 됩니다. 소리 안 나게. 본인만 소리가 나게. 이제 눈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게요.

호흡에만 집중을 하시고 이제 그림 그리면서 이 호흡을 같이 할게요. 저희가 생각이라는 게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선의 한 방편은 이 잡념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시지 말고 생각이 떠오르면 아 떠오른다 생각하고 이걸 내가 왜 자꾸 이 생각을 하지 하지 말고 이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내 자신을 알아차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생각이 떠오르네 그러면서 아 다시 붓꽃에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계속 다잡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마음이 힘들었거나 위로받고 싶은 생각이 이 붓꽃에 집중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선제동자의 이 구도하는 이 마음과 내가 불도를 알고 싶고 선을 알고 싶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싶은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염불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선제동자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한 선 한 선 마음속에 떠오르시면 되고 그리고 선은 아까처럼 힘을 주고 경두서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얇은 선으로 얼굴을 뜨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반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동안에는 말도 하시지 말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고 붙잡지 마세요.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내가 붓끝에 다시 마음을 돌리려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불화를 잘 그리기 위한 연습화이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아주 간단한 재료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돌릴 때도 요거를 기준으로 요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돌리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작은 거는 해도 되지만 보통은 요거를 이 팔의 회전근개는 고정돼 있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옆으로 갈 때도 이렇게 가고 위로 갈 때도 이렇게 내리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정해두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그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붓을 했을 때는 숨을 멈추고 붓을 뗐을 때 쉬시고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선의 모양이나 두께는 웬만하면 그 이 밑본, 초본이라고 하는 이 밑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을 할 때는 보통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 왼손잡이는 반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먹물이 마르기 전이기 때문에 손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오른손, 위에서부터 아래. 그럼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본인의 마음을 위안할 수 있고 차분하게 평온하게 만드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0: 그리면서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흘려보냅니다. 다시 북구트로 돌아오면 돼요. 이 선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게 선명상입니다. 염불을 하셔도 좋습니다. 선제 동자의 원력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불러도 좋고요. 형식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끝에 있으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사라집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지 세 시간이 지났는지 그 순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그리는 동안 내 마음도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하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선으로 하는 선명상은 사불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명상인데 명상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아보기 때문에 뭐 사경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경을 베끼면서 경 내용을 익히듯이 그리고 저희는 불교 대상을 그리면서 그 인물에 대한 공덕도 생각하고 특히 얼굴을 그릴 때는 부처님 얼굴을 그릴 때는 내가 부처님이 된 것 같이 자비심도 느껴지거든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집중을 하면 시간이 좀 빨리 가지 않았어요? 네. 집중을 하면 뭐 어느 순간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이렇게 눈 깜짝할 때 할 동안 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선제 동자 한 분이면 한 30분 정도면 되니까 본인하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명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명상하면 화두를 드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종이랑 도안이랑 붓이랑 먹물만 있으면 되는 이거를 선으로 하는 선명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1: 마음이 약간 평온해지고 잠잠해지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0: 그래서 붓하고 호흡하고 같이 가는 그 느낌이 있으셨어요?
1: 네.
2: 깊어진 마음이 깊어서 집중되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0: 그러면 호흡도 같이 하셨어요?
2: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0: 처음이라 그러신 것 같고요. 그 잡념이 떠오를 때도 있었죠?
2: 네. 계속. 네,
0: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구나 하고 보내시고 다시 집중을 하신 거예요?
2: 네, 그렇죠.
0: 아, 잘하셨네요. 네.
1: 특히 음악과 함께 들으면서 하니까 더 잡생각도 많이 안 나고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 제가 잡념이 많은 편인데 선을 일정하게 그런 걸 집중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에 비울 수 있는 시간이

0: 안될 때는 손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예,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선이라는 게 이게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마음을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 선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게 이 사볼 수행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1: 요즘 일 때문에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림 그리면서 요즘 최근 중에서 가장 생각 없이 선을 그렸던 것 같고 처음에는 저도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좀 흐트러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좀 호흡하면서 집중을 해서 갔다 왔어요.
0: 뭐 회사 일도 하면서 떠오르셨나요?
1: 처음에 좀 생각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 집중하니까
0: 선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마음을 자꾸 다잡게 되죠. 그러면 호흡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는 눈을 뜨고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향도 피고 음악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선제 동자 한 이렇게 저희 완성한 이 대상에 대한 그 집중만 하겠습니다. 우선 눈을 크게 뜨지 마시고 선제 동자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2: 이 대상이 했던 구도 그리고 그때 내 마음에서 내가 그렸을 때 일어났던 마음들 그리고 내가 위안을 얻었던 그 모습, 치유를 받았던 그때 그 그렸을 때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의 자부심의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또 들숨과 날숨을 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들이마시고 한 3초 정도 바로 내뱉지 말고 머물렀다가 이제 뱉을 때는 정말 살살 예, 조금씩 내뱉으면서 속에 있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0: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 나쁜 기운들을 다 뺀다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뱉어내세요. 예. 그리고 선제 동자를 생각하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그리고 평안했던 그 마음, 집중했던 그 모습, 자기 그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구도자였던 선제 동자를 한번 떠올리시고 나도 이거 구도의 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화를 그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붓끝에 맺힌 흔들림을 지켜보고 그 흔들림마저 평온으로 바꾸어가는 인내의 과정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손이 삐져나가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붓끝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고요한 순간을 잊지 마세요. 오늘 붓을 쥐고 머물렀던 그 정직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꽃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선명상의 길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비는 불자의 근본이며 일체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성품이 이미 존재하니 자비로서 이를 깨우쳐야 하느니라.

0: 일념으로 정근하면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 세계의 연꽃 속에 화생하리라.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

0: 201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 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 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차는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차는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차는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차는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차는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12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꼬지졌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12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우아지도.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물 건너서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 편지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신기해요. 재미난 내용이 있고 굉장히 신비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소나무를 아내와 함께 매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재미도 있지만 보찢는 공덕에 대해 새로 알게 되어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와 온마니 밤매운 기도를 조금씩 했었습니다. 6년 전에 아내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부터는 신묘장구 대달한 일을 태교 겸 열심히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많은 분들이 겪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경험을 저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던 환자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 편지 보내주신 분이 한의사라고 말씀드렸죠? 예. 50대 중반의 백인 미국 아주머니였습니다. 편두통을 30년 이상 아주 심하게 앓아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응급실에 다녀야 했던 분이었는데 한의학 치료를 받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통이 얼마나 심하길래 일주일에 응급실을 몇번 간다고 했죠? 두 번. 야. 이분을 일주일에 세 번씩 침 치료를 4년 정도 했었는데요. 많이 좋아지지는 않고 겨우 응급실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유지만 되었습니다. 사실 응급실에 안 가기만 해도 그래도 효과는 본 거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머니에게 불교 수행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하였더니 흔쾌히 해보고 싶다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비주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대비주는 우리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달란이 있죠? 예, 신묘장구 대달란이의 다른 이름이 대비주예요. 그 당시 저는 대비주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불교를 모르는 아주머니한테 대비주를 권하기는 무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온만이 밤매운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잘 때까지 온만이 밤매움을 찾으면 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1년 정도 열심히 하셨는데 편두통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다만 좋아진 건 아주머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남편과 자식들과의 사이도 많이 좋아졌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남동생이 마약 문제로 많이 고생하고 있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는 절이 최고다 말해드렸고 해보기를 권하였습니다. 여러분 절 아시죠? 오체투지. 아주머니는 해보겠다 하셨는데 처음에는 108배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4배로 시작하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하루에 나누어서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열심히 하셨고 한달 뒤에는 108배를 충분히 할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늘려가 석달 뒤쯤에는 300배 정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머니 남동생이 마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미국은 마약 문제가 심하죠. 총기 사건이랑 마약 문제가 참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아주머니는 무척 고통스러워하셨고 저는 절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거라 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00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절을 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고통스럽지 않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후 얼마 안 되어 100일 동안 1000배 기도를 권해드렸습니다. 그가 하루에 1000배씩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지만 절의 효과를 경험한 상태여서 해보겠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내용 보면 처음에 108배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해서 54배씩 나눠서 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예, 100일 동안 1000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면 돼요. 그리고 1000배를 70일 정도 하셨을 때 마음이 편해진 것은 물론이요, 편두통도 싹 나았습니다. 그땐 저도 꿈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해 무슨 꿈을 꾸셨는지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는 한의원에는 다시 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손님 떨어졌네.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두통을 응급실 일주일에 두번 응급실 갈 정도로 편두통이 심했고 한의원에서 4년 정도 침치료 받았을 때에도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의 효과는 없었다 됐잖아요. 근데 무엇을 해서 완전히 나았다? 예, 절을 해가지고 완전히 낫게 되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첫 번째 이야기의 미국 아주머니께서 분명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하지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어 말해드리려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신비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저의 아버님이 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어머님이 아버지 가는 길을 준비하셔야겠다면서 지장경 한글본을 인터넷에서 인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장경은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해서 지장보살의 가피, 그리고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주된 내용이 영가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좋은 곳으로 천도되는 그런 내용에 담긴 경전인데, 이제 아버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 가는 길을 미리 그 선업을 닦고 준비하려는 마음으로 지장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지장경 한글본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머님도 독실한 불자이시고 매일 사경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지장경을 인쇄하고 나서 저도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았던지라 밤이 늦었지만 호기심에 읽어보았습니다. 지장경을 읽다 보니 신기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모르던 여러 가지 공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어 너무 재미있게 쉬지 않고 읽어나갔습니다. 중간에 망자를 위해 지장경을 읽어주고 보시공덕을 지으면 7분의 1이 망자의 공덕으로 된다는 부분에서 문득 며칠 전에 사망한 사촌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지장경을 다 읽은 후에 혹시나 하여 3개의 단체를 인터넷에 찾아서 기부를 했습니다. 밤 11시 34분에 한 곳, 11시 35분에 한 곳, 그리고 11시 38분에 한 곳, 총 3곳에 보시를 하고 아내와 함께 발언을 했습니다. 지장경을 읽은 공덕과 3곳에 보시한 공덕으로 사촌동생을 좋은 곳에 보내달라 발언을 하고 삼배를 마치자마자 11시 40분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장경을 읽은 공덕과 3곳에 보시한 공덕으로 누가 좋은 곳에 보내달라? 사촌동생이 좋은 곳에 보내달라 했는데 딱 삼배를 하고 나니까 11시 40분에 그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 감시 카메라에 무언가 잡히면 핸드폰 앱에서 경보가 울리게 해놨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깜짝 놀라 설마 이 시간에 도둑이 들었나 하고 감시 카메라에 저장된 동영상을 틀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테니스공 크기만한 빛이 벽에서 나와 천장으로 올라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찍힌 사진들과 동영상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찍힌 그 사진하고 그 동영상하고 다 보내주셨어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보여줬지만 아무도 시원히 답을 못 내었습니다. 평생 가도 한 번 울리지 않던 감시카메라가 하필 11시 40분에 이상한 물체를 잡았다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감시 카메라가 밤에는 불빛이 없어도 사물을 포착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로 작동합니다. 밤에는 한의원 안에 불빛이 없어 깜깜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열 감지를 할 수 있는데 감시 카메라에 찍힌 물체도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가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영가가 천도된 것이 아닌가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짐작이에요. 혹은 신심을 내어 열심히 기도하라고 지장보살님께서 영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매일 지장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기도를 하지 않던 아내는 매일 층부다란이도 216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부다란이라고 지장경에 나온 다란이가 있는데 그 양이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에요. 그걸 216번씩 독송을 한답니다.
예전에는 천배씩 백일기도도 곧잘하다.

0: 아내는 요즘 들어 신심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 기회에 지장보살님의 힘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왕 지장기도 하는 김에 주위에 돌아가신 가족 친지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지장보살님께 발언을 하려 했는데요. 어머니께서 그런 기도는 잘못하면 제가 다칠 수 있다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중생을 도와달라 발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님의 말씀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신 게 지장경을 읽으면 영가가 천도되어진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장경 읽으면서 자기와 인연 있던 사람 이름, 돌아가신 분 이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발언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중생 도와달라 이렇게 발언해라 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실제로 두 가지 다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은 특별히 인연 있는 분 있죠. 네. 뭐 아까 말한 사촌동생이나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나랑 가까이 있었던 분, 이렇게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예. 마음에 특별히 걸리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름을 내서 예, 뭐 예를 홍길동, 갑자기 세상을 떠난 홍길동의 마음에 걸리면 우리 홍길동 영가가 이 지장경을 읽은 공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극락왕생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름을 딱 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퉁친다고 하죠. 통으로 해가지고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가 천도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요건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대비주를 대비주 신묘장구 다란이죠. 대비주를 540번 108배와 예불문 금강경 한독 반야심경 두독 법성계 두독을 한지 2000일 이상 되었습니다. 아니 하루 한의사신데 하루에 대비주를 540번 하면 이거 하루 일과가 되시나? 대단하시죠? 얼마 전부터는 매일 지장경 한독을 추가하게 되어 하루가 벅차 힘에 부침을 느낍니다. 저번에 광운스님께서 소나무에서 말씀하시길 여러 기도를 하면 안 좋다 하셨는데요. 제가 대비주를 뺀 모든 기도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이것저것 하면 안 좋다는 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의 효험을 제대로 보려면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삼매가 일종의 정신이 통일된 상태예요. 정신 집중의 상태가 삼매인데 우리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하면 집중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하나 선택해서 쭉 가는 게 더 집중이 잘 될까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기도할 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금강경 하면 금강경,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면 지장보살 하나로 쭉 밀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거사님한테 답장을 보내기를 이것저것 하면 삼매에 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얘기지 기도한 공덕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거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2000일 이상 해왔다니까 하시던 대로 편하게 하시고 시간이 힘에 부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알아서 조절해라 이렇게 이제 답장을 보내드렸죠. 두 번째 이야기는 소나무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금방 그 동영상에 찍힌 이야기 있죠. 그 동영상에 찍힌 두 번째 이야기는 소나무에서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도 이제 너무 신비하니까 이 부분은 광우스님께서 판단하셔서 많은 불자님께 도움이 되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소나무에서 해주신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예, 그 미국에서 좋은 내용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도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불빛이 보이세요?
1: 예,
0: 예 그래요? 자, 너무 신기하죠? 예, 왠지 어색하다. 예.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영상 본데 화질이 깨끗한 화질에 처음에 이 탁구공만한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나오더니 이제 허공으로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0: 근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걸 피디님한테 보냈어요. 이걸 공개를 할까 말까. 편지에도 나오죠. 광우쌤이 알아서 판단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솔직히 자기가 경험한 거 그대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디님도 신기하다고 보신 분들마다 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불자님이 직접 자기가 겪은 내용이니까 소나무의 애청자께서 실제로 당신이 경험하고 당신의 사무실에서 찍힌 내용이니까 일단 공개를 하자. 네, 일단 공개라고 판단은 누구의 몫? 자기의 몫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보살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큰 스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카메라에 이런 게 찍혔답니다 했더니 원래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혀 신비해하지도 않으시고 옛날부터 그런 일도 간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결코 없는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뭐 우리가 개뿔 이러죠. 개뿔. 개뿔이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없어요. 개는 뿔이 없어요. 쥐뿔 이러잖아요. 이 쥐뿔도 없는 게. 쥐뿔도 없는 게 무슨 얘기예요? 쥐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게. 근데 이런 어떤 좀 신비 체험 같은 거는 실제로 불교에서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스님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제법 돼요. 근데 불교의 매력이 뭐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무집착. 그게 중요합니다.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라는 금강경에 보면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실제로 현상이 아님을 실제로 우리가 고집하거나 집착할 게 없음을 똑바로 꿰뚫어보라 라는 내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빛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실제로 나타나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제 아시는 스님은 참 한창 이게 기도 이렇게 참선을 하시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허공에서 실제로 저 친한 스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허공에서 자기 몸을 보고 있더래요. 유체이탈이죠. 유체이탈. 자기가 허공에서 자기가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더래요. 하나하나 그게 다 보이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신비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동영상을 보시고 아이고 신기하다 딱 그걸로 끝내야지 거기에 막 집착해서 뭐 미쉽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우와 막 이래버리면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예,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기도에는 이런 신비한 불보살의 가피와 체험이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수행자는 이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자리를 믿고 오로지 바른 마음으로 수행할 뿐입니다. 알겠죠?
2: 네.
0: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 소나무를 보시는 애청자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신비한 가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꿈을 꿨다거나. 근데 제가 꿈도 항상 뭐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죠? 집착하지 말아라. 신비한 가피나 영험을 받은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일에도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내 주변에서 신비한 어떤 체험들이 펼쳐져도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 무집착의 세계를 완벽하게 설해놓고 있는 게 바로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에 펼쳐진 내용 색즉시공 공즉시세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의 미초법 무자 없을 무자가만 나오죠. 빌공자랑 없을 무자가 반야심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부처님의 가피 듬뿍듬뿍 받되 뭐 하지는 말자? 집착하지는 말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재미난, 또 집착하면 안 되지만 또 신비한 이야기를, 또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지방에서 그 문경에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20년을 하셨대요.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20년을 하시고 삶에 대한 회의

당신한테 이제 막내 남동생이 있었는데 막내 남동생이 어마어마한 집안의 골칫덩어리였대요. 평생을 술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 또 그렇게 집안에서 폐악질을 한대요. 아주 그냥 술주정이 아주 못되고 주폭이라고 하죠. 주폭. 술 먹고 막 폭력하는 거. 주폭. 얼마나 심각한지 남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술만 먹으면 폐악질을 하는 아주 못된 막내 남동생이 있었대요. 집안의 큰 골칫덩어리였는데 어느 날 이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셔서 산에서 이렇게 지도에 몰입을 하는데 어느 날 나를 잡고 능엄주 기도를 했었대요. 스타다가 파스니사 스타다 파타랑 막 이렇게 능엄주를 하는데 능엄주가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 스님이 잠도 안 자고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오로지 능엄주만 하면서 머리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능엄주로 다 눌러버렸대요. 일체 잡념이 안 생기게 온몸에 힘을 다해서 능엄주를 외우고 그 밥 먹을 때나 딱 화장실 갈 때는 그 몇 분이 기도가 끊기는 것도 아까워서 능엄주가 너무 길거든요. 능엄주를 못 외워가지고 능엄주 외우다가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는 신묘장구 달아내 외웠대요. 그 최대한 24시간 기도가 안 끊기게 했답니다. 그거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정신력도 강해야 되지만 체력이 약하면 또 탈진해요 그게. 그렇게 한 이틀이 넘어가는데 이틀 동안 거의 잡념이 없이 오로지 그냥 기도에만 몰입을 하는데 갑자기 자꾸 막내 동생이 자꾸 걸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막내 동생이 자꾸 이렇게 걸리지 하다가 막내 동생 기도하면서 다 막내 동생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순식간에 눈앞에서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환상 특급. 네? 환상이 샤 하고 펼쳐지는데 막내 동생을 임신한 엄마가 옛날 소시적에 막내 동생을 임신한 엄마가 가족들하고 노루고기를 먹고 있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고기? 노루고기. 노루고기. 노루고기 먹어봤어요? 아, 못 먹었어요? 그렇구나. 나도 안 못 먹어봤어요. 노루고기를 이렇게 먹는 거. 그리고 환상이 딱 깨진 건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게 뭘까? 뭔데 이게 내 눈앞에 펼쳐진 걸까? 그래서 고민하다 위에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머, 너 출가고 스님 된다고 해서 너 한 번도 집에 전화 안 하더니 너 웬일이야? 스님 웬일이야? 이래서 물어봤대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막내 동생 임신했을 때 우리 가족이 노루고기 먹은 적 있어? 나 얼핏 기억나는데 아마 우리 옛날에 제주도에서 그 노루 잡아가지고 노루고기 먹었었어.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그때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라서 자세히 얘기해봐.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빠한테 물어볼게. 그 위에 오빠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대요. 초등학생이니까 기억이 더 뚜렷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오빠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빠 가족 위에 오빠가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오빠가 그 제주도에서 고향이 제주도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 어린 노루를 우연히 어린 노루를 잡아다가 그걸로 우리 가족들끼리 그때 고기 그거 먹었지 기억난다. 그때 엄마가 막내 동생 임신했을 때에서 아마 딱 그 시기였을 거야. 계산해 보면 무릎을 딱 치면서 어린 노루가 잡혀가지고 그걸 우리가 잡아먹어서 그 원한이 맺힌 노루가 태어나지 않은 막내 동생한테 막내 동생한테 그 악한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막내 동생을 통해서 우리 집에 복수를 한 거였구나. 그 딱 와뒀더래요. 이게 재밌어요. 남의 집에 지금. 예, 신기해서. 예. 그 딱 느껴지니까 근데 이거 어린 노릇 때문에 우리 막내 동생이 저렇게 미쳐버린 건가 보구나.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잖아요. 지나가는 구렁이 잘못 죽였더니 막 이상해졌다거나 뭐 제가 존경하는 옛날 해인사의 일타스님 법문에 보면 염소를 끔찍하게 잡아 죽여 먹었더니 애를 낳았는데 염소하고 똑같이 생긴 애를 낳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많아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뭐 저게 허구헌나 산에 돌아다니면서 뱀을 잡아먹었던 사람의 애를 낳았더니 애가 혀를 낼름거리면서 기어다닌다거나 옛날에 이런 얘기 큰 스님들 법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먹어도 그런 거 모르겠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다리 잘못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휙 씌이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 어른 스님들이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3일 동안 지리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서 3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 어린 노루를 위해서. 노루야 노루야, 너와 우리 집안에 악한 원한이 있다면 제발 이 모든 걸 놓아버리고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라 하면서 어린 노루를 위해서 노루야 노루야 흥념없이 그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3일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3일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대요. 깜짝 놀랐대요. 평생 남동생이 자기한테 전화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남동생이 희한하게 노루를 위해서 노루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3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는데 남동생이 딱 전화를 해서 누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러더래요. 아 이게 웬일이냐 이때다 싶어서 남동생과 딱 만나가지고 남동생을 지긋정성으로 설득을 했대요. 너 천도제 한번 지내자. 이 누나 스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줄 테니 천도제 한번 지내자.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나 그런 미신 안 믿는다고 어디서 약을 팔어? 막 이러면서 내가 만만해 보이지? 뭐 이랬던 남동생이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병 때문에 더 고생해야 될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주고 줘도 먹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줘도 치료를 안 받아요. 나을 때가 되면 꼭 그때 인연에 맞춰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다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천도제를 남동생의 그 노루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3일 동안 기도를 지극정성 올린 뒤에 남동생하고 만나서 천도제를 지극정성 올렸는데 천도제를 딱 올리고 나서 남동생의 성격이 싹 바뀌었대요. 점점 온화해져더니 옛날에는 툭하면 술 먹고 온갖 폐악질을 하던 남동생이 기도하고 천도제 올린 뒤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고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고 3개월에 한 번으로 바뀌고 6개월에 한 번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술도 안 마시고 술주정도 안 부리고 마을에서 건전한 청년이라고 아주 단정하고 건전한 청년이라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인정까지 받았대요. 그러면서 스님 이거 저 거짓말 아닙니다. 내 가족이 겪은 일이라고 내 동생이 겪은 일이라고 제가 들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또 이 이야기 듣고 우리 집에도 진상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도 진상이 하나 있는데 이 진상 우리도 천도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없다? 뭐 없다? 나가. 천도제 공덕이 없다. 천도제가 공덕. 찍으려면 잘 찍어요. 좀. 자,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어요.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는데 내가 그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달랑 절에 가서 천도제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느끼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지극정성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불자님들은 자기 기도는 안 하고 에휴 스님들한테 천도제 맡기면 절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 옳은 생각,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은 어떤 생각?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 숙제를 푸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시간이 갈수록 우리 소나무가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한테 영향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조심스러워져요. 제가 이렇게 천도제 얘기만 딱 끝내버리면 또 사람들이 그 뭐 천도제 지내면 우리 집 진상도 진상도 좋아지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천도제 지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해야 된다. 내 기도를 풀어야 된다. 그 비구니 스님도 미친 듯이 기도해가지고 그 환상도 보신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생 불러서 천도제 올 기도도 3일 동안 노루의 원한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남동생 만나서 천도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염불과 기도가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천도제도 지내는 거고 49제도 지내는 거고
그리고 죄도 올리는 거고 불공을 올리는 거다라는 걸 우리 불자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0: 됩니다. 알겠죠?
1: 네. 네.
0: 절대 나의 숙제를 안일하게 떠넘기지 말아라. 또 어느 부처님은 젊은 보살님이었는데 보살님이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자기가 아, 내가 업장이 두꺼운가 보다 하고 내 업장 소멸해야지 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니까 기도하기가 막 귀찮고 막 지루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해줘.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엄마 나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하지? 그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 금강경 열도시 읽어줘. 막 이러버리면 엄마가 금강경 열도시 읽으면 얼마나 죽어나겠어요. 힘들지. 이런 아니란 생각 된다 안 된다? 자기 기도는 누가 풀어야 된다? 자기가 풀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낳고 출가를 하셨는데 그가 참 부모님을 잘 만났죠.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기도는 네가 혀. 네 거는 네가 혀. 와, 그러세요 진짜. 근데 예전에 그 말이 어우 좀 왜냐면 우리 신도들 사이에서 예전에 저의 아버지 스님이 천수경 신묘장국 기도를 열심히 하실 때 기도빨 잘 된다는 소문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아, 내 기도도 좀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데 네 기도는 네가 해 뭐요 이러면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나중에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내 숙제는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 기도는 내가 하고 내 숙제는 내가 풀고 내 비준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 하세요. 스님, 가족들이 아무도 기도를 안 해서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노루고기를 먹었고 그 원이 쉬어가지고 원안이 쉬어서 말썽을 부른 것도 막내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스님으로 출가한 누나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걸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FM에 가까운 정답은 결국 내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명확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이 방생에 대한 아주 또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방생 아시죠?
1: 네.
0: 죽어가는 걸 풀어주고 살려주는 걸 방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가장 나쁜 업보가 살생업보라고 했어요. 가장 나쁜 업보가 무슨 업보다? 살생의 업보. 살아있는 걸 죽이는 업보가 가장 무섭대요. 그리고 복짓는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복짓는 방법이 방생공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죽어가는 걸 이렇게 풀어주고 살려주는 방생공덕이 가장 크다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근데 방생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소나무터에서 저도 방생 이야기 많이 했었죠. 예, 기억나요?
1: 네.
0: 딴 데서 오신 분도 계시네. 예. 그래서 이 방생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소나무에서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 스님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셔가지고 산에 가서 산에서 이렇게 오두막 초가상과 오두막 같은 데에서 힘들게 기도정진을 하시다가 한 5년 정도 5-6년 정도 지난 뒤에 그 문경에 있는 어디 산에 이렇게 집을 조그만 집을 하나 짓게 되었대요. 집을 하나 빚을 안 지고 집을 짓게 되었는데 물 수도가 없어가지고 안반을 깨가지고 수도를 뚫었는데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이나 했대요. 마이너스 통장 그 뚫고 이런 게 돈이 많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빚진 거잖아요. 1,000만 원을 빚진데 자기하고 같이 살려고 옆에다 같이 집 지어서 같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보살님이 있었대요. 근데 보살님이 스님 저도 이제 스님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수행할 건데 저 도시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요 아파트만 팔리면 제가 스님 요거 수도비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금을 써야 되는데 제가 공짜로 마실 수는 없잖아요. 쌤, 요 아파트만 팔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데 팔려 안 팔려?
1: 안 팔려요.
0: 안 팔려요. 여기 보살님이 아파트만 팔리면 그 마이너스 1,000만 원 그걸 이제 갚아주겠다 하니까 요 보살님이 그 얘기를 듣고 스님께서 새벽 예불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 올리면서 항상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 암흑의 보살님 아파트 좀 팔리게 해주세요. 아파트 좀 팔리게 해주세요. 아파트 이렇게 항상 이제 기도를 올렸답니다.
2: 그래서

0: 이제 아파트 좀 팔리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팔리더래요. 어느 날요 스님께서 여기 장을 보러, 지장재일 때문에 과일 사러 장을 보러 갔는데, 장을 갔는데 오일장 있잖아요, 오일장. 오일장에 쳐서 윙윙윙윙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고 갔더니 말 벌집통 있죠, 벌통. 배추망에 있는 벌집통에 뭐 수천 마리의 그 벌들이 작은 거 통에 하나, 큰 통에 하나 있더래요. 이거 뭐 어디에 쓰려고 파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벌통을 파는 분이 이거 술 담가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살아있는 채술 담가 먹어요? 예, 살아있는 채술 담가 먹어요. 그말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대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우리 같으면, 아, 그래요? 아, 저걸 어떻게 술 담가 먹나? 이럴 텐데, 그분은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래. 이거 큰 통에 이거 얼마예요? 예, 35만 원이에요. 이러더래요. 주머니에서 딱 꺼내봤더니, 30만 4천 원이 있는 거예요. 30만 4천 원.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스님 뭐 하시게, 이거 뭐 하시게, 드시게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요, 방생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착해. 벌통 파는 보살님이, 에휴, 좋은 데 쓰신데 그러면 35만 원인데 30만 원 해드릴게요 이러더래요. 사실 시골 양반들은 오일장에서 5만 원이면 엄청 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35만 원을 전재산 30만 4천 원에서 30만 원 주고 큰 벌통을 사왔대요. 큰 벌통을 사오면서 그 아파트만 팔렸으면 작은 통도 샀을 텐데 아파트만 팔렸으면 작은 통도 살렸을 텐데 하면서 막 어떡하냐, 신장님 저 작은 벌통에 있는 말벌은 못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더래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전재산 30만 4천 원인데 30만 원 주고 벌통 사요 못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네? 복을 안 지어, 복을. 그래서 이제 사야죠. 예, 그래서 이제 큰 벌통을 가서 그걸 풀어줬답니다. 싹 풀어줬대요. 방생을 했대요. 벌통을 다 뜯어가지고 다그 수백 마리를 이제 다 풀어줬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대요. 스님, 아파트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놀래서, 그리고, 그래서 아파트 팔렸대요.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스님도 놀라고, 저게 말벌에 윙윙윙 거려서 놀라고. 예? 그러다가 한달 후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길을 가다가 자기가 벌통을 툭 건드렸는데 벌통에서 말벌 수백 마리가 나와서 자기 몸을 막 쏘는 꿈을 꿨대요. 자기 몸을 막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는데, 그 말벌에 수백 마리 쏘이는 꿈을 꿨는데, 내가 이 꿈을 왜 꿨을까 하고 마음에 짚이는 데가 있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받아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이 스님이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심장 질환이 있었어요. 의사가 심장병이 나았다고. 예. 그래서 지금 가슴 편안하대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차 마시면서.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가피를 통해서 요 스님께서, 광우 스님, 방생 공덕이 정말 있습니다. 자비심이 이렇게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가피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또 지금 이거 소나무 수많은 애청자분들이 요 방생 얘기 들으면, 자, 오늘 내일 방생 가러 가자 이럴 수 있는데, 방생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1: 지혜롭게.
0: 내가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미꾸라지를 사서 바다에 방생한 사람 있대. 이건 미친 거야.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이거 무슨 생각이에요? 에? 그 주원 죽이는 거야. 세상에 미꾸라지를 바다에다 방생을 왜 해?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 민물장어를 바다에다가 왜 방생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한강에다 제발 배스 풀지 마세요. 토종으로 다 죽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방생은 공덕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단,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방생해야 공덕을 받습니다. 만약에 방생 열심히 했는데도 저는 아무런 효과 없었어요 하는 분들은, 내가 지혜롭게 방생했는지, 올바르게 방생했는지 한번 스스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1: 네.
0: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와 선업 공덕에, 이 방생의 공덕은 엄연히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 항상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갚이 받아도 절대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생을 하더라도, 선업 공덕을 짓더라도 지혜롭게 지어야 된다는 걸 제발 꼭

0: 머릿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님의 출현도 행복이고 올바른 가르침의 베품도 행복이고 참 모임의 화합도 행복이고 화합한 님들의 수행도 행복이다.

0: 한마디 온화한 말은 백냥 보시보다 더 깊은 인연을 맺는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0: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팬분들 되게 경찰분.
2: 여경
3: 뭐, 없어요.
1: 저도 없는 것 같아요.
2: 박사님을 하세요? 아세요? 그렇게 하고
4: 사랑해요 배아경 꺾이니 여왕 배아경 따뜻한 가슴이
2: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1: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5: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로트를 추천합니다.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1: 꺾어서 돌려.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6: 저 바다 멀리.
7: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8: 정말요?
7: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9: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8: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10: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8: 설치했어요.
11: 당했다!
2: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2: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8: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3: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의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불교 의례 중에서 금강상 법기보살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기보살 같은 경우에는 법을 일으키는 보살이거든요. 법법자 이제 일으킬 기자를 씁니다. 반야와 공의 사상이 있어야 대승불교가 성립이 되잖아요. 반야를 설법하는 보살이 바로 법기보살입니다.

나라 그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상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밝혀놓은 것은 사실 우리 문적에게 큰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그 대표적인 불교 성지라 할 수 있는

0: 금강산을 중심으로 법기보살 신앙이 전개되게 됩니다.
1: 저희 이제 안정사에서 이제 그 하는 그러니까 법기보살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하는 부류는 좀 긴 부류고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류가 돼 있었냐면은 그냥 그 거부라고 보소청 진원 유치청사하고 향화청 가영만 하고 추건만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고구려 스님이 보덕구를 지을 때 원래는 뭡니까 단무갈보살 복기보살님을 이제 칭견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그 복기보살님이 설법하신 반야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종 반야 있고 이제 삼반야가 있는데 두 가지 반야가 되면 공반야가 있고 뭐 불공 반야가 있습니다. 공은 뭐냐 공통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공반야 같으면은 보살 성문 영가 이분들 모든 분들이 뭡니까 이분들이 모두 이제 성도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 공반야고 그러는데 성문 영각을 뺀 보살만이 위한 어떤 그 반야 자체가 불공반야입니다.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반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반야경입니다. 이것은 보살이든 성문이든 영각이든 모두가 이 경을 통해서 깨침을 입고 성도할 수 있죠. 그리고 화엄경은 뭐냐 바로 불공반야입니다. 이것은 보살들만 위한 설법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반야와 불공반야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 뭡니까 법기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공반야죠. 이분이 설법하는 반야에 의하면은 모든 중생이 타성불할 수 있는 거죠. 보살이든 성문이든 영각이든 그리고 또 삼반야는 문자반야가 있고 관조반야가 있고 실상반야가 있습니다. 문자반야는 여러분들이 금강경 같은 것들 매 글자로 읽는 것들을 그러면서 공부하는 게 문자 반야입니다. 이게 문자로 배우는 거죠. 경률론 같은 것들을. 그 관조 반야는 뭐냐면은 문자로 알게 된 것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을 뭡니까 관조 반야라 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나서는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서 반야를 깨쳤을 때를 뭡니까 실상 반야. 그건 부처님의 반야죠. 설법하신 반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법기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상 반야를 항상 설법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기보살님은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법기보살의 영험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보살이 어디에 머무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부처님 당시에는 보살이 어디에 머무는가에 대한 이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살 사상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보살, 부처님 당시는 뭡니까? 부처님이 탄생한 곳, 뭡니까? 그 다음에 성도하신 곳, 설법하신 곳, 열반하신 곳.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뭡니까? 네 군데 성지죠. 성지 순례하자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바로 공양할 때 애우는 개성이 뭡니까?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타 설법바라나 인멸구시라 이 네 가지를 개성을 하거든요. 바로 불생갑이라 갑이라 탄생하시고 성도 마갈타 마갈타에서 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나서 설법 뭡니까? 바라나시에서 설법을 하시고 구시라성에서 열반하셨다 이래서 이제 그 네 가지 성제를 읽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냐면은 보살 성지가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보살 사상이 생겼으니까. 그러니 관세음보살 자비의 또 화현이죠. 뭡니까? 인도의 이제 그 바닷가에 남동에 보면 그 굴이 있는데 포탈라라는 굴이 있대요. 거기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 이래서 포탈라궁이죠. 티베트에 있는 포탈라궁. 그다음에 문수 성지 자체는 뭡니까? 오대산이죠. 중국에. 근데 요즘 중국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에 다 있다고 말하면서 이성지성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최고의 성지가 바로 우리나라 금강산의 복기보살 성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화엄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은 화엄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화엄경에 보살 주처품, 재보살 주처품이

하거든요. 재는 이제 모두란 뜻이고 보살 여러 보살들이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이제 그 품인데 제가 오늘은 뭡니까? 저기 대방광굴 화엄경이기 때문에 화엄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화엄경을 해도 했습니다. 뭐 박수치다 손바닥이 아프시면 좀덜 쳐도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제보살 주처분 같은 경우는 시망보살님께서 설법을 하시거든요. 그 시망보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설법을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때의 시망보살 마사리 대중 가운데 여러 보살에게 설법하시더라.

적보던 보살들이 계셨으며 지금은 법회 보살이 계시면서 그의 근사 500명과 더 설법을 하시고 계시느니라. 에이.

하면서 일만 건석과 더불어 설법을 하고 계시느니라.

자국에 한쳐서 있으니 이름은 무예인데 용왕들이가 건립을 하여 옛적부터 보살들이 상주하고 계시

속에 한처소 이선이 출생자인데 예적부터 보살들이 계셨음. 진당국에 들어가니 나라엔 구리가 있어서 예적부터 보살들이 계셨음.

여기에는 우도산이 있으며 가선이라고래는 차제이가 있고 중장환 위에 존차굴이 있으며 안부림이 국에는 억창광명에 다 장소가 있어서 제보

이마구옥의 한 장소에 있어 어창 광명을 본다는 장소가 있어. 예적부터 보살들이 그곳에 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뭐이나 제보살 주처품이라는 화엄경의 품 속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뭐 전바라국이나 이런 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고 권속수는 발표하지 않았고 여기는 이제 바다 가운데에 복귀보살님이 최고 가운데 계시면서 금강산에 복귀보살님이 계신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는 강원도 금강산에 복귀보살님이 계신다고 중국에까지 이게 전해져가지고 원날에 어떤 기황후 아시죠? 기황후, 기철의 어떤 뭐 동생인가요? 누나인가요? 그분이 뭡니까? 장안사에다 어마어마한 시주를 하셔가지고 장안사가 그렇게 큰 절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중국 사람들도 한국의 금강산에 가서 복귀보살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이 소원이어가지고 원나라 사신들이며 공양 올리는 사람들이 길을 이었다는 것이죠. 저기에서 그래서 금강산에 우리가 보기 좋고 이렇다 해서 이제 성지가 아니고 정말로 화엄경의 경전에도 나와 있고 뿌리 깊은 어떤 뭡니까? 수행처죠 이게. 그리고 성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금강산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불교의 성지이고 지금 비록 북한에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들도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강산에 안 가더라도 관세음보살님 뭡니까? 보타나 아까전에 계신다 하지만 우리나라 곳곳 안에 오시는 곳이 없잖아요.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복귀보살님이 금강산에 머무신다고 경전에 나와 있지만 꼭 금강산에 가야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에 공부를 하실 때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하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경을 공부하실 때 꼭 복귀보살님의 정근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은 큰 가피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저기 안정사에 전승되는 법기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기청에 대한 그 유치와 청사에 대한 해석은 제가 시간이 다음에 시간 되면 다음 시간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앞에 이제 도강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여기에 보살 주처품에 나온 장소 외에 나머지 장소 중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간다라 아시죠? 들어보시죠. 간다라 미술 아시잖아요. 그렇죠? 간다라 미술 나오고 그다음 우두산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두산 신앙은 뭐냐면은 타클라마칸 사막 그 가운데 우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 거기에는 대승불교의 뭡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그 부흥지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전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그 향 자체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자체가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면 예를 들어서 인도의 상두산 그죠? 거기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시기 뿐만 아니고 자기 나라에 우정국의 우두산에도 와서 설법을 하셨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정국, 거기에는 불교 문화의 이제 대승불교의 큰 기착점이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화 같은 거 특히 그렇습니다. 우정국의 벽화나 지화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적어도 땅설법에 나온 지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앙아시아 우정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나온 게 우정국도 그것이고 그렇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관세음보살님은 보탄 아까산, 문수보살님은 중국 오대산, 법기보살님은 강원도 금강산. 그런데 이제 또 영험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 해야 되는 게 고려시대에 민지라는 이제 평장사라는 분이 계셨대요. 고려시대에. 그러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 평장사가 뭐냐면 요즘 치면은 문화시중을 겸하기도 하고 그 밑에 보좌하는 분인지라 국무총리 내지는 뭐 바로 밑에 차관쯤 되겠죠. 이분이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기술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의상대사께서 금강산에 오셨다는 거죠. 그랬더니까 뭡니까? 복귀보살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셨는가 하니까 오대사는 수행이 있는 사람들만 좀 근기가 있고 이런 분들만
세간의 티끌을 벗어날 수 있다. 성도 할 수 있는 곳이지만은 이 법기보살에 있는 금강산에는 수행이 없는 사람들도 성도 할 수 있다. 법기보살님이 주시는 가피가 크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산에 갈 수 있으면 많이 가셔서 뭡니까? 법기보살님 찾아서 꼭 여러분들이 성도를 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고려 태조 왕건이 뭡니까? 단무갈 예배도라는 이제 그 목판에다가 나무 쪼가리에다가 금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앞에는 지장보살을 크게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법기보살님을 그렸어요. 단무갈 예배도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죠. 아 나는 어젯밤에 어디 갔다니까 뭐 신령을 봤어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뭘 합니까? 아 부실해가지고 그렇지 무슨 뭐 신령이 당신 눈에 보이겠어요? 이런 말 아주 잘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 나 부처님이 뭐 보살을 챙겨냈어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근데 평상시 하는 거 봐서는 그 사람한테 보살님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아 아무리 봐도 그런 챙겨냈던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 왕조에 보면은 실록에 실린 경우가 있어요. 실록은 사관들이 적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조 임금께서 법기보살을 칭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금강산에다 많은 시주를 했다 해가지고 세조 실록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세조 실록을 볼 기회가 없거나 저는 뭐 권한이 없어 못 보는데 대다수 전언에 의하면 세조실록 권 38에 1466년 윤 3월 28일 날 법기보살님을 세조임금께서 칭견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록에 실릴 만큼 현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 평장사라는 건 엄청난 그 위치에 있고 삿대지 않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 역시 그 금강산에는 근기가 부족한 분들도 다 성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기보살이 꼭 강원도 금강산이 아니더라도 계신 곳을 꼭 참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까 이제 그 강강을 해주신 교수님 말씀대로 법기문중도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기문중 자체가 상당히 어떤 그 규모가 크다고 그래요. 그게 그런데 이제 안정사의 이제 안정암일 때, 쪼만할 때, 그때는 강원도나 이런 데 큰 절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좋고 수입 나무가 많으니까 막 건물을 크게 짓죠. 그런데 예전에는 일반 가정집에 이게 저 뭐냐, 기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5치, 15cm 한 면이, 3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큰 기둥 하나를 켜면은 그냥 집을 뭐 한 칸 지을 정도로 많이 나오죠. 그런 와중인데 조그만 어떤 암자의 임법당인데 이제 유교 사변에 남아있는 스님들이 거처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때는 살기 다 어려웠잖아요, 그죠? 스님들도 뭐냐면 주숙할 곳이 많지 않았고 또 유교 사변에 전쟁터에 가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몸을 상하신 분들도 생활이 어려웠잖아요, 그때 상용사분들. 지금은 이제 그분들을 엄청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많이 좀 대우를 받지만 그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고아들부터. 그런 와중에 이제 스님께서 금강산에는 유점사에도 법기보살님을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최고 많이 이제 기록에 남은 건 표운사입니다. 금강산 표운사의 반야보전. 반야보전에는 뭡니까? 동쪽을 향해서 법기보살을 모셨는데 장육존상이라 해가지고 여섯 자. 요즘 자로 치면 1m80인데 옛날 자는 24cm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큰 보살들을 모셔놨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또 그 다음에 신계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계사 뒤편에 바로 뭡니까? 법계암이 있었다는 거죠. 조만한 암자가. 그러다 보니까 금강산에 계시는 비구니 스님들은 사찰에 의뢰가 있을 때마다 같이 다니면서 공양도 고이시고 지화도 만드시고 이런 설단들 다 서로 왕래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문중이 있고 이런 건 잘 알지 못하는데 아마 뭐 거기에 속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기에 대해 보살에 대해서는 엄청난 어떤 그 신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제가 오늘이 그 법기 보살님께서 반야경을 이제 강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금강 반야 바라밀경을 한 가지

사진만 좀 들고 나와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은 아, 저 스님이 뭐 요즘 하지 않던 갑자기 나와 스님이 막 민요를 하고 노래를 하고 뭐 그림책 들고 나와서 절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강경 자체를 변상도를 해가지고 1570년대 무렵에 1570년 그 안동의 광흥사란 절에서 이걸 찍었다 그래요. 이게 뒤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강설하는 그 모습들을 위에는 변상도를 그리고 밑에는 금강경을 적은 변상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금강경조차도 뭡니까?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는 경인데도 변상도로 다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 땅설법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최고 앞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변상입니다. 변상. 경을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뜻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기원해상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원해상에서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아난가 사리불이 계시고, 옆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법을 듣고 계시죠. 여기에. 그 다음에 뒤에 뭡니까? 여기에 사천왕과 팔분신중이 계시고, 여기에는 설법도는 청중들이 있는 상황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고,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는 이제 그림들이 쭉 있는데 뭐냐면은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옹호해 주십사 하는 팔금강 사보살에 대한 변상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금강경을 뭡니까?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경을 독송하라는 게 바로 금강경 개청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약인 뭡니까? 수지 금강경자는 선수 지심 염 정구 없지는 하고 금강경을 하는 읽을 사람들은 그다음 뭡니까? 정구 없지는 연후에 개청 팔금강 사보살의 명호를 뭡니까? 소재지처에서 그러면은 상 항상 뭐니까 당 옹호해 주신다 그죠? 그럼 책 앞에 보면 정구 없지는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정구 없지는 수리 수리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안토지 진언이 있습니다. 이겁니까?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을 안토지 진언이라 옛날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 역시도 뭡니까? 삼부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양을 올립니다. 보공양 진언입니다. 그죠? 자, 우리 오늘 울산 벽선암 주지 스님과 사중 스님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해 주실까요? 요거 하고 나서 금강경 제 일품 좀 읽어 주십니까?

0: 사랑.
1: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강경 개청, 그 다음에 나서 정구업지는, 안토지지는, 보궁양지는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여덟 분의, 여기는 옹호라 써놨죠. 그 여기에서 법사가 계시고, 여기서 이제 듣고 있죠, 설법을. 그래서 신중들이 옹호한다. 그죠? 그리고 여덟 분의 금강 신이 뭡니까? 우리를 옹호하게 되겠죠. 이 진을 외웠더니. 자, 봉청 청재제 금강.
2: 봉청 청재제 금강.
1: 봉청 벽도 금강.
2: 봉청 벽도 금강.
1: 봉청 백정수 금강.
2: 봉청 백정수 금강.
1: 봉청 황수구 금강.
2: 봉청 황수구 금강.
1: 봉청 적성 금강.
2: 봉청 적성 금강.
1: 봉청 쟁제제 금강.
2: 봉청 쟁제제 금강.
1: 봉청 자현 금강.
2: 봉청 자현 금강.
1: 봉청 대신 금강.
2: 봉청 대신 금강.
1: 그래 놓고 났더니 또 4대 보살님 그죠? 청해 보겠습니다. 봉청 금강권 보살.
2: 봉청 금강권 보살.
1: 봉청 금강색 보살.
2: 봉청 금강색 보살.
1: 봉청 금강의 보살.
2: 봉청 금강의 보살.
1: 봉청 금강어 보살.
2: 봉청 금강어 보살.
1: 자, 이래 놓고 놨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 차례가 뭡니까? 발언문을 여긴 하죠. 여기에다. 그 다음에 발언문을 먼저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개수 삼계존 김영시방불이요. 아 뭡니까? 아금 발 홍원 지차 금강경. 이 금강경을 갖고 있거든. 상보 사중원이요. 하제 삼도고라. 야규 견 문자는 시발 보리심 진차 일보신 동생 극락구. 이래도 발음을 썼습니다. 이게. 그리고 운하범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어디 나오는 그 문구냐면 열방 대만 열방경에 나오는 이 문구입니다. 운하범 자체가 일어나서 발언물과 운하범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읽는 게 바로 뭡니까? 요진의 삼장인 구마라섭의 봉조역이랍니다. 이게 조자는 뭡니까? 조서 이런 말 있죠. 명을 받아서 내가 번역했노라 이런 뜻입니다. 있습니다. 그랬더니까 첫 번째 악계 법회 인유분을 읽는 것이죠. 그 법회 인유분 할 때 요 모습입니다. 그죠? 성에 가서 공양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가사를 긁고 의발을 다 정지한 다음에 발을 씻으시고 앉아있는 모습이고 수보리가 뭡니까? 질문하는 모습이죠. 금강반야바라 밀경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의 어떤 이야기들이죠. 이게 그 대반야경에 이것을 변상들을 통해서도 금강경을 이렇게 강설을 했다. 근데 금강 자체를 앞에 떼고는 반야경이라고 하죠. 그죠? 이 반야경 자체가 우리 선조 어른들 중에 번역한 경 중에 가장 많은 경 중에 하나입니다. 하원경, 그 다음에 반야경 종류죠. 600반야니까 최고 범위도 큽니다. 이러한 반야를 항상 설법하고 계시는 법기보살님전에 여러분들이 예경을 올리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법기보살청을 다음 시간에는 상세하게 제가 또 설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금강경 변상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벽에 뭐냐면은 이 법회에 동참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가피를 입어야 된다. 그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면 당연히 또 가피가 있지만은 39번의 하음성중님들이 우리 이 법회를 옹호해 주시고 또 오늘 동참한 불자님도 옹호해 주시고 BTN을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불자님들 가정마다 다 옹호해 주십사 바래서 39번의 하음의 성중님들 하음경 강설할 때 동참했던 성중님들의

그러니까 명호를 다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금 불단지설 설법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죠. 그리고 최고 앞에는 뭡니까? 봉창 39위 하암성중에서 39위 하암성중께서 여기에 강림하소서 이렇게 청한다는 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거는 뭐냐? 그분의 위덕을 설명한 것이고 최고 밑에 대자재 천왕, 그죠? 그다음에 광가 천왕, 변전 천왕, 광엄 천왕, 대범 천왕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음성중 이렇게 이제 명호를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각각의 성중님들의 명호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수지독송하시고 또 그분은 어떠한 가르침을 펴기 때문에 하음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 자체가. 39의 성중이 나타나서 세주묘음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그 과정을 드러내는 분들이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법회를 또 옹호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방에 제가 전승되고 퍼져나가지 않겠나 하는 발언 속에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반야 자체가 현실로선 자비로 드러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이제 수월 관음도인데 아마 그 가장 큰 관음도 중에 한 분,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소장을 하고 있고, 그걸 제가 이제 영인본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기보살님의 어떤 그 존상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야가 현실로 드러날 때는 자비로 드러난다, 그죠? 그래서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법공덕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제가 기원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야경에 있어가지고 설법하는 법주와 뭡니까? 청자가 항상 이래 있거든요. 그럼 대반야경에 의해서 그런 거, 마하반야에는 어떤 거, 금강반야에 의해서는 또 누가 묻고 답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반야경 같은 경우에는 살타파륜보살이 법기보살님한테 이제 설법을 청하는 구조죠. 그럼 마하반야 같은 경우에는 사리자를 앉혀놓고 관세음보살님이 또 설법하시는 구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금강반야 발야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과 수보리야의 어떤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반야의 어떤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시간에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도 직경이라고 있습니다. 육도 직경 중에 81번째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살타파륜 보살의 어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육도 직경 속에서 나오는 살타파륜 보살의 일대기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법기보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됐을 때 제가 법기보살 청을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설법공덕으로 여러분들 법기보살님의 가피 충만히 받으시고 가택 내에 안녕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물하십시오.

개는 청량한 목과 같아서 능히 모든 좋은 꽃을 길러내며 또한 맹렬한 불과 같아서 능히 모든 악초를 불살라버린다.

말해주소서 세존이시여. 파멸의 둘째 문은 무엇인가요? 거짓된 것 좋아하고 진실한 것 싫어하고 못된 행실 용납하면 이것이 파멸로 가는 문이다.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팬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

0: 컵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2: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존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존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존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십일면관음상입니다. 십일면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를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존불을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 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뭐해?
1: 외국어 공부.
0: 오, 동이 네가 웬일이냐?
1: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0: 오, 그래서?
1: 도망갔지 뭐. 말 시킬까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0: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1: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0: 진짜?
1: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0: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한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2: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3: 아버지, 용서하세요.
2: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0: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3: 그만 하늘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0: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 갔습니다.
2: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 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0: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0: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이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습니다.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2: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3: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4: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3: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4: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5: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4: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5: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 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4: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1: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 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3: 이 금은 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4: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3: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4: 저야 영광이지요.
1: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빨리 와!
2: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1: 그래? 그럼 호랑이를 불어야겠네.
2: 호랑이?
1: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2: 정말?
1: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2: 삼화사?
1: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2: 수륙제가 뭐야?
1: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규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2: 아, 나도 10월엔 꼭 삼화사에 가봐야겠다.
1: 그 전에 삼화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삼화사로 고고!

0: 옛날 삼화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1: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0: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2: 삼화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1: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2: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1: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2: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3: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2: 예.
3: 아이고.
1: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3: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0: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1: 어서 피하거라!
0: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1: 아니, 뭐 하는 게냐? 그대로 죽을 테냐?
3: 어리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0: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4: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5: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4: 뭐가? 저 강 속의 검은 길이 뭔지 알아?
5: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4: 삼불이면 세 명?
5: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0: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1: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6: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7: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1: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0: 그렇게 큰형은 흑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1: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0: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0: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0: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0: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0: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1: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0: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0: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1: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0: 진짜? 아,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1: 좋아.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탑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2: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1: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4: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3: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4: 당장 그를 만나겠소.
5: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4: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5: 헤헤,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1: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4: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5: 응? 방법이라뇨?
4: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1: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6: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1: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0: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1: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0: 아...
1: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준다는 여기.
0: 유리광전?
1: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0: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5: 아니, 저건!
1: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5: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1: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7: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1: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0: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1: 여명천사, 여명808, 2억행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달색에 이룬 것은 오랜 거볼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정죄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도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 도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금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고에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주인이 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즐거움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괴로움이 따른다.

마땅히 세계 머무르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성향 미촉법에 머무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8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것은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렸다.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가 같지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곡상 소심 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이다. 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일체 버불러서 속히 어라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죄여 물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네.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계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큰원 세우고 선정치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스승 안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심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삼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픈지 뭘 원하는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좋고 나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불필요한 욕심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반야지혜입니다.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저 파란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0: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의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0: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

0: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0: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2: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1: 한중 양식이 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0: 되게 경찰풍.
1: 여경이요? 뭐?
2: 없어요.
0: 저도 없는 것 같아요.
1: 홍박사님을 아세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고
3: 사랑해요 배아경 꺾인 여왕 배아경 따뜻한 가슴이
1: 아,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0: 어,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4: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롯을 추천합니다. 아.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5: 꺾어서 돌려서?
1: 어? 아, 진짜?
0: 어, 좋은 거. 꺾어 돌리고 사랑하고.
1: 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정회 직능대표와 비군이 종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각 전문 분야를 대표할 20명의 직능대표와 10명의 비군이 의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새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수행이 월정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금강경 독속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와 정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사명대사의 업적과 가르침을 기리는 문화대제전이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송창식 등이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수행 정진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 대법회와 함께 전통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축제도 함께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자주독립과 국태 민안을 발언했던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넋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신원사가 추모 문화제를 열고 역사를 되새기며 화합과 미래를 발언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직능대표와 비군이 종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각 전문 분야를 대표할 20명의 직능대표와 10명의 비군이 의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선출된 직능대표 20명은 율헌의 효명 경암스님, 선원의 진각 법주스님, 강원의 무경 진어스님, 교육의 서봉 법성스님, 포교의 성행 영일스님, 사회의 도림 선지스님, 복지의 성화 법륜스님, 문화의 원충 향성스님, 법제의 정범 현무스님, 행정의 진화 각진스님입니다. 이와 함께 종단 안팎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비군이 종회 의원회는 전국 비군이회가 추천한 정관, 진상, 수경, 법회, 설회, 은광, 주석, 금회, 혜능, 서원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서울 구룡사와 고향 열애사회주 정우 대종사가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돕기 위해 1억 원의 성금을 희사했습니다. 정우 대종사 상좌 성화스님을 비롯해 구룡사 주지 성륜스님과 열애사 주지 각심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대신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내 네팔 이주민 법당 후원과 지진으로 인한 현지 사원 복구 동참 등 네팔과 인연이 깊은 정우 대종사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진우 스님은 네팔 돕기에 많은 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셔서 필요한 시설이나 물품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우 큰 스님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 스님이 대홍수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과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에 피해 복구 성금을 쾌척했습니다. 주지 은광 스님을 비롯한 운문사 소임자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과 고운사 복구 기금 각각 5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세수 97세가 된 명성 스님의 건강 상태를 물은 진우 스님은 운문사의 아름다운 가을이 생각난다며 회주 스님의 존재가 운문사 대중에겐 긍지가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광 스님은 회주 스님께서 만기된 운문사 적금을 좋은 일로 회양하고 싶어 하셨다며 오래전 명성 스님이 직접 쓴 반야심경 푸구를 선물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새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삼보 일배 수행이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 펼쳐졌습니다. 불자들은 몸을 낮추는 수행과 금강경 독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와 정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 부처님 진신사리를 머리에 이고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월정사 일주문에서 봉행된 정대의식을 시작으로 사부대중의 삼보일배 수행이 시작됩니다. 세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씩 몸을 낮추는 불자들의 행렬이 전나무 숲길을 따라 길게 이어집니다. 낮게 흘러 바다가 된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삼보일배는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돌아보는 하심과 참회의 수행입니다. 이윤된 진신사리는 적광전에 모셔졌고 사부대중

0: 은 금강경을 함께 독송하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1: 우리의 원력을 다짐해서 무생명들이 태어나하니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명 평화 원력을 세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0: 월정사 금강경 봉시한 기도는 경전 독성과 사경, 절수행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는 신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부 1배는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을 직접 움직이며 자신을 낮추고 신심을 다지는 실천 수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강경 봉치한 기도회 회장 자연 스님은 몸으로 하는 수행이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고 일상에서 좋은 수행 습관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살아서도 그것이 복돼야 되고 죽은 뒤에도 나를 따라가서 좋은 일들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중요로운 가치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몸소 체험으로 그렇게 이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0: 삼보 일배에 동참한 불자들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몸을 낮추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하며 각자의 원력과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3: 여기서 금강경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이 기도 참여에 대한 신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여한 게 참 뜻깊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평상시에 뭐 108배 같은 걸 해서 뭐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기쁜 마음으로 했고 오늘 같이 이렇게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참가하게 돼서 날씨도 좋고 여러 동참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금강경 봉창기도 화이팅!
0: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자신을 낮춰 걸었던 전나무숲 삼보 일배. 금강경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새기며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의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5: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삼명대사의 업적과 가르침을 기리는 문화대제전이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가수 송창식과 조영남, 한영애 등이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삼명대사가 출가해 수행의 길을 걷고 포교의 원력을 세웠던 천룡고찰 김천 직지사. 삼명대사의 애국 애민 정신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대제전이 지난 10일 직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7: 사명대사야말로 부처님의 하신이요 중생을 사랑한 대보살이라 할 것입니다. 황악산 직조의 문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성을 다해 한 가닥의 향을 사르고 위대한 공적과 은혜에 감사드리니
6: 스님과 불자, 지역민이 함께한 가운데 사명대사의 삶과 수행,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행적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린 것은 헌양의식. 대웅전에서 모셔온 향불이 스님과 불자들의 손에 들려 직지사 경례를 지나 사명각으로 이어지며 사명대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8: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9: 불교계와 함께 지역 사회의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사명대사가 남긴 호국의 정신과 백성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되새기는 헌양제에서는 오늘날에도 이어가야 할 사명대사의 가르침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사명대사의 상소문이 사명각 앞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면서 당시 나라의 현실을 걱정했던 사명대사의 절절한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10: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백성이 다시 제 삶을 되찾는 그날까지 신은 끝까지
6: 헌양제에 이어 마련된 문화 공연은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직지사는 앞으로도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와 불교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사명대사의 가르침을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5: 부산 지역 불자 1,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지난 10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3기의계 5개 수계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전개 대화상 지현 대종

0: 공사, 갈마아사리 심산스님, 교수아사리 원어스님 등 3사, 7증사의 증명 아래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지역 사찰 신도들과 군부대 장병들도 대거 동참했으며 관정을식에는 여수 흥극사에서 채소한 감로수가 사용됐습니다. 전계대화상 지연대종사는 여러분 모두가 미래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며 모든 중생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율을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정법을 넓히는 수행 정진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 대법회와 함께 전통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축제도 함께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화가 흐드러지게 핀 천태종 분당 대광사. 가을 기운이 물씬 풍기는 대광사 경내가 불자들의 환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광사가 지난 11일 창립 25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주지 월도 스님, 천태종 감사원장 경혜 스님, 규정부장 거홍 스님,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광사의 지난 25년 역사를 회고하고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경혜 스님은 대광사 창립 25주년을 축하하며 그동안 다양한 불사를 통해 외연을 갖춘 만큼 앞으로는 내면에 집중해 기도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지 월도 스님은 천태종 2대 종정인 대충대종사를 7년간 시봉했던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대충대종사는 당시 부지를 둘러보던 중 대광사 터를 보고 수도권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량이 될 거라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월도 스님은 그때부터 문화 도량을 꿈꾸며 카페, 템플스테이, 음악회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2: 큰 스님께서 꿈꿨던 대광사는 천태의 몇몇 불자들의 공간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 국민과 함께하는 공간, 글로벌 시대의 생명을 가진 모든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 맞는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담고 했습니다.
1: 이날 대광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민기홍 신도회장이 종정예하 표창패를, 공헌도가 높은 불자들에게 총무원장 표창패와 주지 스님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 법회에 앞서 대광사는 경내 극락전 여시관에서 전통 사찰 음식 축제, 사계절 즐기는 사찰 음식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녹차 양갱과 오미자 찹쌀 화채, 삼색 연근전 등 총 36가지 전통 사찰 음식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월도 스님은 사찰 음식은 수행의 일환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전통 사찰 음식이 대중과 가정 속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 이제 앞으로는 사찰 음식만 체험할 것이 아니고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음식은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1: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분당 대광사는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대표 문화도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제15회 고종황제 명성황후 추모 문화제를 열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화합과 미래를 발언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가을 정치가 깊어가는 공주 계룡산 신원사. 엄숙한 범패작법과 발아춤이 나라의 안녕을 염원했던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넋을길입니다. 신원사가 지난 11일 경내 중학단합 특설무대에서 마옥사 주지 원경 스님,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천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고종황제 명성황후 추모 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신원사 주지 성간 스님은 역사의 교훈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기존의 추모 대제를 문화제로 확대 개편했다며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4: 오늘 추모 문화제가 단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소중한 문화로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3: 마옥사 주지 원경 스님은 추모 문화제가 과거의 슬픔과 원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역사의 상처와 맺힌 원결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풀어내어 화해의 상생의 길로 돌리는 해원 상생의 법석입니다.
3: 추모 법회식에는 박수현 충청남도 도지사, 최원철 공주시장, 이범수 공주시의회 의장,

0: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추모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1: 명성 황후의 서원으로 1879년에 다시 이 신원사가 이렇게 재건되어서 오늘에 이르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사점이 매우 많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2: 격변의 시기를 살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의 삶을 되새기며 지나온 역사 속에 담긴 아픔과 교훈을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이어 지역 인재들을 위한 공주시 한마음 장학회 장학금과 벼감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돼 자비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추모 음악회 그날의 기도 오늘의 노래에서는 가수 박시안의 나레이션을 시작으로 앙상블 아리엘과 엘볼란테, 윤성 등이 출연해 비극의 역사를 위로하고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신원사는 중학당 궁중 산신제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하며 역사의 혼을 미래 세대로 온전히 계승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새 속에 살면서도 깊은 지혜와 방편으로 대중을 교화한 유머거사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위앙종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영화선사가 BTN 무상사를 찾아 유마경을 강설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국에서 서구 대승불교의 초석을 다져온 위앙종 영화선사. 영화선사가 지난 11일 BTN 불교TV 무상사 1호 초청 법회에서 유마경을 강설했습니다. 방송국 법당에서 영화스님의 경전 강설이 전파를 타는 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대승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불교 핵심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법석입니다. 스님이 2024년부터 이어온 유마경 강설은 경전 지식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행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행복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화 스님은 불교 수행의 두 가지 축으로 법에 대한 지식과 일상에서의 실천을 꼽았습니다.
5: For what purpose do you want to apply what you learn into your daily life? Is in order to become a better person, a better contributor to society.
4: 특히 스님은 우리가 평소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존재가 겹겹이 쌓인 껍질에 불과하다며 오온을 통해 발생하는 집착을 경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 기분 좋은 느낌을 돋는 본능 등 자아를 이루는 다섯 가지 층위를 이해하고 집착들을 하나씩 알아차리며 돌파해야 지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5: What is wisdom? Foundation of wisdom is to there is an absence of the ego. Young people and middle-aged people are chasing after the ego, nurturing the ego, not realizing that as long there is an ego, you are suffering.
4: 또한 수행 과정에서 겪는 번뇌와 집착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과 부자를 통해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좋은 느낌조차도 그 자체에 매몰되면 더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에 대해 수행을 돕는 도구로 쓰되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로 풀이됩니다.
5: But in order to continue to improve, feel even better, drop that attachment, that good feeling right there.
4: 세속과 출가의 경계를 넘어 일상에서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을 전하는 유마경 강설은 사부대중에게 실천적 지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당진 영탑사가 자연을 담은 제2회 영탑사 산사 음악회를 열고 깊어가는 가을밤 시민들에게 치유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사 음악회는 주지 원정 스님, 김기재 당진시장, 이철수 충남도 의원 등 사부대중이 함께한 가운데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원정 스님은 가을밤 산사의 평온함을 음악과 함께 느끼면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아름다운 공간에서 펼쳐지는 산사 음악회가 시민과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따뜻한 쉼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영탑사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당진시와 면천면, 면천농협에 성금과 쌀을 전달하며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실천에도 앞장섰습니다. 양주 회암

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 평가에서 두 가지 등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회암 사지의 예비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코모스는 회암 사지가 문화 교류와 문화 전통의 독보적 증거에 해당하는 등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변 경관까지 유산의 경계를 넓히고 등재 기준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산청은 경기도 양주시와 함께 권고 사항을 반영해 2028년 2월까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등재 여부는 2029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 진관사, 동해 삼화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수륙제 사찰인 강진 무의사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무차평등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10일 봉행된 법요식에는 대응사 조실 보선 대종사, 주지 법상 스님, 무의사 주지 법오 스님, 이현교 강진불교 총신도회장, 윤영남 강진군 의장 등 4부대중이 동참해 유주무주 고온에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전날에는 무의사 수륙대제를 시작한 세종대왕의 고뇌와 애민정신을 그린 국악 역사 마당극 천강이 비친 달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주지 법오 스님은 수륙제는 자비와 나눔으로 상생과 화합을 기원하는 장엄한 불교 의식이라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어온 무의사 수륙대제가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길 발언했습니다. 관음종 창원 용수사 주지 혜정 스님이 80여 년의 삶을 담은 자서전 '괴로움은 해탈의 씨앗입니다' 봉정법회를 지난 9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도각 스님, 중앙종회의장 해산 스님 등 4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자서전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혜정 스님은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자 펴낸 이 책이 불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홍파 스님은 혜정 스님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일평생 부처님과 용수사 도량 성취에 헌신해 오셨다며 구도 행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혜정 스님은 1985년부터 창원 천주산 기슭에 용수사를 일구며 평생 수행 정진해 왔으며 관음종 중앙종회 의원을 거쳐 현재 비구니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에서 신미대사의 역할을 조명한 영화 나란 말싸미의 조철현 감독이 향년 67세로 별세했습니다. 조철현 감독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오랜 기간 한글 창제와 신미대사에 관한 자료를 연구해 2019년 영화 나란 말싸미를 연출했으며 불교 문화의 가치를 알린 공로로 묘엄 불교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오며 2021년 BTN 불교TV의 강연 프로그램 고인사이드에 출연해 한글 창제와 작품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 영화계에 입문한 고인은 40년 가까이 영화 기획과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에 참여하며 황산벌, 사도 등 다양한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0: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도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

0: 하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오늘은 불교TV BTN 붓다의 소중한 회원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과 가르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소중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부처님 반갑습니다.

0: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예. 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24년 동안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했고요. 그다음 9년 동안 학교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사, 지금은 미술치료사, 마음힐링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와, 중학교에서 24년 동안 영어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1: 네, 예.
0: 어, 저거 인연이 깊으네요. 중학교에 계셨잖아요?
1: 네.
0: 제가 중2잖아요. 아, 이거 재밌어라. 좀 괜찮았나요?
1: 네.
0: 아,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불자님 모시고 하나하나 소중한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김지현 불자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또 직접 뽑아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처에서 피어난 연꽃. 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과 상처들 때문에 오늘의 저가 있기도 하고요.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듯 저도 그 상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첫 번째 주제를 상처에서 피어난 연꽃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0: 아니, 어떤 점이 그렇게

0: 힘들고 상처가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아, 네. 1999년 IMF 때, 저희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살던 집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0: 힘들죠.
1: 예. 그래서 지하철을 이렇게 보면 거기 뛰어내려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0: 아이고.
1: 근데 그때 저희 딸이 고1, 아들이 중2. 그런데 그런 애들을 두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제 자신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내가 저 애들이 나를 믿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딱 드는 생각이, 아, 이 세상에 나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어찌 나 하나뿐이겠느냐. 내가 공부를 했어. 나 자신도 구하고 나와 같이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담 대학원에 들어가서 상담 심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0: 야, 정말 상처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네요. 너무 힘들었던 시절에, 정말 지하철에다 몸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에 아이들을 보면서 또 마음을 추스리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어떻게 나 하나뿐이겠느냐. 내가 공부해서 나 자신도 구제하고, 다른 힘든 사람도 구제해줘야겠다. 그게 보살심이잖아요. 그게 보리심이잖아요. 아, 진짜 훌륭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게또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1: 상담 공부를 해서 상담교사 자격증을 따니까 영어교사를 명퇴를 했거든요. 그 24년 동안 영어교사로 지내다가 명퇴를 하고 그다음 학교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사로 역할을 하면서 애들을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꿈은 뭐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도 있고 전공이 상담심리다 보니까 아 내가 정년 후에는 쪽반의 상담실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애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저는 중학교에 있었으니까 애들이 저보다 머리가 더 좋잖아요. 제가 맨날 어떨 땐 당할 때도 있고 아
0: 한참
1: 이래가지고
0: 머리 팍팍 돌아갈 때죠, 애들이.
1: 아 이래가 이래서 내가 상담 못하겠다 이러면서 제가 딜레마에 앉아 빠진 적이 있었어요. 아 상담 못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미술 치료를 만나게 됐어요.
0: 미술 치료.
1: 그래서 저희 상담에다가 미술을 딱 합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0: 심리 상담과 미술 치료.
1: 그게 상담 심리에다가 미술 치료를 합치니까 너무 막 멋있어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0: 힘 받으신 거네요.
1: 그러면서 접었던 희망이 다시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미술 치료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차의과학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미술치료 박사 과정에 제가 이제 들어갔고 2018년도에 수료를 했습니다. 논문을 못 써가지고 졸업은 못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상담은 항상 상담에다가 미술치료가 들어있으니까 훨씬 이게 효과가 많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더 옛날보다 나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쁘고 그랬습니다.
0: 심리 상담과 미술 치료의 콜라보. 야, 그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1: 상담 심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0: 그렇죠.
1: 지지를 해주고 공감을 하고 이런 거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무의식 속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려 하면

0: 상담 심리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1: 아, 말로 하는 거는.
0: 예. 아. 근데 그림은 그냥 그리면
1: 예.
0: 내 마음이 그림 속에 나와요.
1: 아, 훨씬 자연스럽게 예. 나온다.
0: 그래서 그림이 마음이에요.
1: 야.
0: 그림.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의 형태와 색깔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1: 이야,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을 그림을 통해서 보는 거군요. 예. 멋있다. 예.
0: 그러면서 예. 이 내담자가 좋아지면 예. 그림이 변합니다.
1: 더 좋게 변하겠네요.
0: 예.
1: 이야, 김지연 불자님
0: 네.
1: 직접 그 그림을 준비해 네. 오셨다고 하는데
0: 네.
1: 한번 화면을 보면서
0: 네.
1: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1: 너무 재밌네요. 네. 볼까요?
0: 네. 아, 제가 저도 이제 68세, 저도 노인이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청소년보다는 이제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복지관에서 어르신 미술 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아, 어르신들,
0: 예,
1: 노인분들.
0: 노인.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게 이제 미술 치료의 목적은 이제 미술이 시각 그또 이 가면 만들기 하고 뭐 이런 가면 청각도 있거든요.
1: 오.
0: 그리고 운동 신경도 자극해서
1: 예.
0: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뇌 건강에 좋네요.
0: 예.
1: 치매도 좋겠네요.
0: 예.
1: 예.
0: 그래서 저기 보면은 테이프를 잘라가 물레방아처럼 된 거 있잖아요.
1: 아, 예.
0: 저거는 이제 테이프를 잘라서 붙이고 어르신들이 선으로 연결하는데 저걸 또 연상 작용을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옛날에 물레 집에서 물레 돌리는 거라고 막
1: 예.
0: 자기의 이야기를 하세요.
1: 진짜 그렇게도 보이네요.
0: 예. 그래서 이게 이 연상 작용을 하니까 뇌가 활성화되고요.
1: 좋다.
0: 예.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프리다 칼로의 사진인데 어르신들은 몸은 늙었지만은 마음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저걸 주면서 한번 젊은 시절의 나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막 화장도 하고 막 색종이도 찢어가지고 붙이고 하는데 얼마나 다들 자신만만하고 화려해요.
1: 좋다.
0: 그러면서 저런 걸 너무 좋아하시고 집에 갈 땐 다 가져가세요. 내가 너무 이뻐.
1: 예.
0: 이러면서.
1: 예.
0: 그리고 저 맨 끝에는 또 어르신들도 잘 안 들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젊은 시절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기 면봉에다가 물감을 찍어가지고 저렇게 나뭇잎처럼 이렇게 찍거든요. 나뭇잎을
1: 면봉에다 물감을
0: 찍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찍는 행위가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1: 아,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찍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근데 그림으로 찍으니까 훨씬 마음이 정화가 되겠네요.
0: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1: 작품이 되네요.
0: 예.
1: 스트레스를 받아서 찍었는데 하나의 예쁜 작품이
0: 됐어요.
1: 상처 속에서
0: 변한
1: 피어난
0: 거예요.
1: 아, 좋다. 멋있다.
0: 그래서 이런 미술 치료에 제가 너무 흥미를 느끼고 최고다 싶어서 미술 치료 박사 과정에 들어갔던 거예요.
1: 이야, 정말 탁월한 선택이네요.
0: 네.
1: 그러면 미술 치료 심리 상담사로서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제가 교직이 있었으니까 연금도 나오잖아요.
1: 야, 적겠다.
0: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뭘 많이 하느냐면 복지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봉사활동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1: 불교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봉사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보시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공덕을 짓게 된다.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나오는데
0: 감사합니다.
1: 우리 김지연 불자님께서 복을 많이 지으시네요. 아유, 참으로 찬탄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좋은 활동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드리고 싶고 그 힘든 시기에 정말 그 힘든

0: 힘들었던 시기에 지하철에
1: 예.
0: 몸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에
1: 예.
0: 정말 그 고비를 잘 넘기시고
1: 예.
0: 지금 보면 얼굴이 너무 환해 보이세요. 너무 얼굴이 즐거워 보이세요. 그래서
1: 네.
0: 아, 상처 속에서 핀
1: 네.
0: 연꽃이 바로 이런 거구나.
1: 네.
0: 정말 연

0: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 예. 한번 볼까요? 일체 유심조, 마음에서 키를 찾다. 아, 이게 또 어떤 뜻인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제가 68년을 살아오면서 예.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던 것도 지옥 같은 고통도 제 마음이었고 아.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저를 이렇게 세운 것도 마음이었어요.
0: 마음.
1: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아, 내가 이 한 마음.
0: 한 마음.
1: 이 한 생각을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일체 유심조, 마음에서 길을 찾다.
0: 이야, 불교의 핵심을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네요. 지옥도 마음이요, 극락도 마음이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마음이 만든다.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우리 김지연 불자님은 마음을 잘 다스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또 듣고 싶습니다.
1: 저는 고향이 경상도예요.
0: 경상도요.
1: 네. 예.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통도사에.
0: 통도사.
1: 예예. 예. 많이 다니셨고.
0: 통도사 어린... 불자님이셨네요.
1: 예예. 예. 어릴 때는 할머니를 따라서 절에 가면 아 부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예.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4월 초파일만 부처님 뵈러 가고.
0: 예.
1: 근데 제가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또 불교를 공부하니까 아 부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기는 보다는 물론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예. 인생이라는 고해의 바다에서
0: 맞습니다.
1: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님이 있구나.
0: 아, 맞습니다.
1: 그걸 제가 이제 예. 나이가 들면서 예. 알게 되고
0: 위대한 스승님.
1: 부처님 진짜 대단하시다.
0: 대단하시다.
1: 예, 예, 그런 더욱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0: 아, 예.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예. 본격적으로 깊이 공부하게 된 또 그 아, 인연이 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1: 아, 저는 2000년도에 예. 그때 가정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는데 또 저희 아들이 그때 사춘기였어요.
0: 오.
1: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힘든데 아들까지 힘드니까 제가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저희 어떤 친구, 제 친구가 조계사에서 이제 불교 그 공부를 시작하니까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0: 아, 뭐 불교대학 같은.
1: 아, 불교대학 말고 신입 처음으로.
0: 불교 입문?
1: 예, 예, 예. 예
0: 불교 입문.
1: 예, 예. 맨 처음에 시작하는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갔죠.
0: 예.
1: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 첫 번째는 불교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처님 절에 가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가고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0: 오.
1: 서서히
0: 예. 부처님 가르침에 물들었네요. 예. 와,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1: 예. 부처님이
0: 예.
1: 제 삶의
0: 예.
1: 나침판이 되셨어요.
0: 아, 나침판.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 이야기하면 우리 불자님 울컥 하셨는데 제 지금 하는 이야기에 분명히 동감하실 텐데 내가 부처님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1: 예.
0: 그렇죠?
1: 예, 예.
0: 부처님 못 만났으면 우리 어쩔 뻔했을까? 부처님 덕분에 정말 큰 의지가 되고 마음에 큰 평안을 얻으셨군요.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해서 지금 예. 울컥하신 거죠?
1: 예,
0: 예. 예. 울지 마! 울지 마! 예. 저도 마음이 찡하다.
1: 예.
0: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래서 좋았다. 부처님 가르침 참 이래서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는 욕심이 참 많잖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0: 다 욕심 많죠.
1: 막 예. 그 탐진치 그 너무 많

0: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니까 뭐든 어떤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막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그런데 이제 며칠 좀 자고 나면 그리고 가만히 자 저를 돌아보죠. 아,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욕심 때문에 힘들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을 제 속에서 이렇게 되물어 봐요.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1: 무상.
0: 다 변한다. 그리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한 나를 힘들게 하는 너, 나, 너,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이 세상을 떠난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1: 나를 힘들게 했던 게 사소하게 느껴진
0: 예,
1: 거네. 뭐네 나는 어차피 죽을
0: 다
1: 건데 뭐.
0: 죽는데? 다 죽는데? 별로 안 중요한데? 이러면서 마음이 넓어지면서 놓아지고 쉬어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1: 놓아지고
0: 예,
1: 쉬어지고
0: 펴지고 편안해지고
1: 편안해지더라.
0: 예.
1: 이야, 최고의 말씀입니다.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셨네요. 진심으로
0: 감사합니다.
1: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0: 고통 속에서
1: 고통 속에서 상처 속에서 피어난 영꺼. 그러면서 일체 유심조. 다 마음이 맞는 거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도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0: 제가 그 앞에는 초파일 신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아, 내가 삶에서 부처님이 저희 삶의 나침반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공경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공경심이 생겨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26년 됐거든요. 26년? 26년째 아침에 뭐 거의 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다음 향, 초, 다기를 부처님께 올리고
1: 그러면 집에
0: 집에
1: 불단을
0: 예예
1: 모셨군요.
0: 조그만 예
1: 잘하셨네요.
0: 올리고 그다음 보시금 그 저금통 있거든요. 저금통에 이제 보시금을 좀 넣고 앉아 절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제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그게 1번이에요. 이제 첫 번째 절할 때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가족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원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이세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1: 제대로 하시네요.
0: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보시금이 이제 모이잖아요. 저는 항상 1,000원씩 이렇게 이제 넣는데 그게 하다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1: 그럼요.
0: 어느 날 우리가 절에서 많은 이렇게 뭐 기도도 붙이고 이러는데 저는 만 원이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1,000원을 모은 거를 항상 가지고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사에 계시는 보살님이 저를 좀 유심히 보셨나 봐요. 다른 분들 그냥 이렇게 내는데 이분 맨날 1,000원짜리를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부피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아마 저를 유심하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하고 있고 거의 한 26년 되죠.
1: 26년을.
0: 예, 그냥 루틴이죠, 루틴.
1: 첫 번째 절을 올릴 때 모든 존재가
0: 예,
1: 행복하기를,
0: 행복하기를.
1: 두 번째 절을 올릴 때 우리 가족들
0: 가족, 엄마, 아버지,
1: 편안하기를,
0: 예, 뭐, 가족 다.
1: 세 번째
0: 세
1: 절을
0: 번째는
1: 할
0: 낼
1: 때
0: 때는
1: 내가
0: 내가
1: 바라노,
0: 바라는 걸. 예,
1: 그리고
0: 그렇게
1: 항상 모아둔 보시금을
0: 보시금으로.
1: 이렇게 좋은 곳에 보시하시고.
0: 예.
1: 야, 찐불자. 야, 우리 김지연 불자님 찐불자임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0: 아니에요.
1: 정말 이번 생에 이 수승한 훌륭한 공덕을 짓고 계시고, 첫 번째 키워드였던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 불자님을 보면서 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0: 끝에 만난 땡땡. 저게 초성 퀴즈. 네. 저 이제 제가 맞춰야 되는데.
1: 네.
0: 예. 아, 기도 끝에 만난 땡땡.
1: 네.
0: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제 초성이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아, 땡땡이 아무리 봐도 이형 이형이 아, 도대체 뭐지? 그래서 네. 어, 기도 끝에 만난 우리가 네. 이제 상처에 받았을 때 부처님께 의지하고 위안을 받으니까 상처 기도 끝에 만난 위안? 뭐 이렇게 아, 해봤는데 아니, 아닌가 저도 알아요.
1: 예, 예.
0: 그럼 우리 불자님이 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1: 아, 의도한 것은 네. 아닌데 네. 꼭 필요한 순간에 오는 만남이라든지 사건.
0: 어?
1: 뭘까요?
0: 기도 끝에 만난 인연?
1: 네.
0: 와. 힌트가 너무 너무 아주 적절해서 인연이구나.
1: 네.
0: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인연 하면요. 저희 딸이 2003년도 고3 때
0: 예.
1: 이제 수능 시험을 봤어요.
0: 오.
1: 저는 그때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이 저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았어요.
0: 아,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1: 예. 하, 저는 부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0: 아, 열심히 절에 했는데. 가기 싫었겠다.
1: 네, 열심히 했는데
0: 예.
1: 하, 뭐가 문제였을까?
0: 예.
1: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0: 아.
1: 우리 딸만 시험 잘 보게 해달라 했다. 아.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수능생과 그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0: 이야.
1: 그리고 그 맨 끝에 저희 딸도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0: 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
1: 그렇게 오.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보시금도 좀 모으고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논술고사가 있잖아요.
0: 논술고사.
1: 예. 논술고사가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작년에 우리 애를 가르쳤던 논술 선생님이에요. 갑자기 시간이 비었어.
0: 오.
1: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에게 무료로
0: 이야.
1: 3시간을 논술 지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0: 이야,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요.
1: 예, 예.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오셔서 3시간을 해주셨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0: 이야.
1: 기적 아니에요?
0: 정말 신기하다.
1: 예.
0: 그때 논술 선생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무료
1: 3시간 내주고 예. 가셨는데
0: 그날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1: 그대로 나온 거예요.
0: 야.
1: 그래서 저희 딸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0: 야, 불자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예. 남을 위해서 봉사했더니 나에게 더 큰 예. 행복이 찾아오더라. 예. 우리 불자님이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왜 떨어졌을까? 예. 왜 잘 안 됐을까? 예, 예. 내가 너무 이기적인 예. 마음으로 기도했구나.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수험생들을 예. 위해서 먼저 기도해주고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줬더니
1: 예.
0: 더 큰 공덕을 얻었네요.
1: 그 논술 선생님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0: 아, 불자님 너무 멋있네요.
1: 그래서 저는 그 논술 선생님이 관세음 보살이 보낸
0: 야.
1: 귀한 인연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0: 진짜 귀한 인연이네요.
1: 네. 오, 인연.
0: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관세음 보살 바쁘실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보내느라고 네. 어디로 보낼까. 아, 진짜 신기하고.
1: 진짜 기적이었어요.
0: 예.
1: 기대도 안 했는데 그날 오셔가지고 3시간 해주셨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
0: 기적이라는 말씀을 지금 쓰셨는데
1: 네.
0: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놀라운 네. 가피도 여러 번 체험했다는
1: 네.
0: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네.
0: 아, 오늘 또 썰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네. 저는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했어요.
0: 아.
1: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지?
0: 그렇죠.
1: 그리고 사람들이 뭐 신기한 이야기 해도 아니야, 저거 뻥이야. 이랬거든요.
0: 예.
1: 근데 제가 언젠가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0: 예.
1: 코끝으로 향을 피우지도 않는데
0: 오.
1: 미묘한 향 냄새가 이렇게 점주를 돌리거나 예. 싹 지나가는 거예요.
0: 저 그 느낌 알아요. 오.
1: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0: 예.
1: 아, 잘못 맡았나 보다. 그걸 또 잤는데 세
0: 향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1: 피우지도 않았는데
0: 예.
1: 세 번을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0: 예.
1: 이상하다 이러는데 그다음에 제가

0: 교통사고를 당해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 병실을 쓰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제 방에 딱 오면서 향 피우셨어요?
1: 피우지도 않았는데.
0: 네. 아니요, 안 피웠어요. 이렇게 향냄새. 그리고 어떤 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우리 동료 교사가 자기 향수 발랐어? 이러고 나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올케가 울산에 있는데 서울에 왔어요. 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형님 잠깐만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 너 왜 그래? 이러는데 지금 향냄새가 난다면서 내가 이걸 찾아야 된다면서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온 우리 집 베란다고 뭐 앞창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미묘한 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어디 가서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잘 안 믿는 거예요. 피식 설마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제가 분명히 맡았으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했어? 없는 게 아니다.
1: 근데 본인만 맡은 게 아니라 전혀 사람,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도
0: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1: 그 향기를 맡는 거잖아요. 참 신기하다.
0: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맡을 때 저는 못 맡아요.
1: 그 팔만대장경이나 그런 불교설화에 이렇게 염불하거나 기도하거나 공덕을 지을 때 향 냄새가 자욱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또 제가 우리 BTN에서 소나무 방송 진행하면서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 많이 만나 뵀잖아요. 기도하면서 향을 피우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향 냄새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믿습니다, 저는.
0: 감사합니다.
1: 물론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행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맑은 향냄새가 피지우지도 않은 맑은 향냄새가 주변에 아주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냈나 봅니다. 또 가족하고 관련된 놀라운 또 가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2000년도에 아주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시골에 있던 제 동생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로 큰 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착하고 뭐 효자인 동생이라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고 했더면 절에 가서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꿈도 꾸지도 않았는데 제 귀에 수가 일어나야지.
1: 수가
0: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니까 새벽 2시에.
1: 숙이 누굴 뜻하는 거예요?
0: 어렸을 때 제 이름.
1: 어렸을 때 우리 김지영 부장님이 숙이라고.
0: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1: 수가
0: 일어나야지. 이렇게 귀에서 딱 들려놓고 딱 일어나니까 새벽 2시였어요. 정각 2시. 불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바로 샤워하고 막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거든요.
1: 간절하게.
0: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동생이 회복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말이 어야면 누나, 나 그때 진짜 위중했어. 진짜
1: 정말 위독했을 때 그 시기에 귀에서 누가
0: 할머니가
1: 수가 할머니 목소리가 수가 일어나야지 해서 딱 깬 뒤에 느낌 이상해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동생분이 그렇게 회복을 하셨나 보다.
0: 그래서 동생이 이러더라. 누나 내 생명은 누나가 살렸어.
1: 아우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또 관련된 묘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저희 할머니가 1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딸이랑 같이 이제 마지막 49대 회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기차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새벽에 꿈꿨어. 그렇게 뭐 이러니까 내가 엄청 큰 강에 어떤 할머니랑 배를 타고 있었어. 근데 그 할머니가 나보고 너 애기 갖고 싶어? 이러고서 우리 딸이 예, 갖고 싶

0: 보여. 그러니까 그러면 저 하늘을 봐요.
1: 예.
0: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엄청 크고 밝은 달이 떠 있더래요.
1: 아, 큰 달이.
0: 예예. 그러면서 네가 아기를 가지려면 저 달을 네 뱃속에 넣어야 돼.
1: 달을 뱃속에
0: 예.
1: 넣어라.
0: 그러면서 배를 까.
1: 배를 까? 너무 적나라한데요?
0: 그래서 얘가 그 배를
1: 이렇게 우통을 깎겠죠,
0: 예.
1: 배를.
0: 까니까 까는데 하늘에 있던 그 슈퍼문이
1: 예, 큰 달이.
0: 예. 자기 뱃속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1: 오, 배를 깠더니
0: 쑥
1: 쑥
0: 들어.
1: 들어온 거예요.
0: 깜짝 놀래가지고
1: 예.
0: 일어났대요.
1: 오.
0: 그때가 우리 할머니 49세 마지막 해양날이었어요.
1: 막제 때,
0: 예.
1: 막제 때 태몽을 꿨네요?
0: 예.
1: 이야.
0: 그리고 나서 우리 딸이 임신해서 딸을 낳았어요. 외손녀.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1: 예.
0: 저희 할머니가 다리를 약간 저셨어요.
1: 돌아가신 할머니가.
0: 예. 왼쪽 다리였거든요.
1: 예.
0: 조금. 그리고 깨금발을 조금 하셨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런데 아기 놓으면 이제 그 신생아가 아주 어리잖아요.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우리 외손이 어렸을 때 오른발로 왼발을 계속 마사지하는 거예요.
1: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아팠던
0: 할머니.
1: 그 발을
0: 그 다리를
1: 똑같이 아기가.
0: 똑같이.
1: 이야.
0: 뭐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는 그
1: 예.
0: 아기가 보통 아기 그렇게 안 하거든요.
1: 안 하죠.
0: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조금 그럴 때가 되니까 할머니가 약간 어릴 때는 깨금발을 했거든요.
1: 예,
0: 깨금발,
1: 깨금발.
0: 이렇게 하는 거. 깨금발을 하고 걷기도 했고요.
1: 그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0: 똑같죠.
1: 똑같은 걸음으로. 야.
0: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 할머니는 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1: 예.
0: 귤과 문어를 좋아했거든요. 우리 외손녀가 다른 과일을 안 먹어요. 귤만 먹어요.
1: 돌아가신 할머니처럼.
0: 예. 다른 과일을 먹으면 알러지가 일어나요. 귤, 문어. 어떻게 식성도 그렇게 똑같은지.
1: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식성도 똑같고
0: 그래서,
1: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0: 어렸을 때, 지금은
1: 어렸을
0: 아니시네.
1: 때.
0: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때로, 어머, 우리 할머니가
1: 다시 오셨나?
0: 내 외손녀로 오셨나?
1: 오셨나? 한번 물어보지. 너 전생에 내 할머니냐?
0: 그런데 더 웃긴 것도 있어요.
1: 신기하다.
0: 우리 할머니가 저를 13살까지 키웠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이 이제 교사니까 직장을 나가잖아요. 제가 우리 외손녀를 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
1: 신기하네.
0: 할머니가 나를 키우고 이제 내가 우리 외손녀를 키우고
1: 마치
0: 그러면서
1: 은혜 갚듯이.
0: 그래서 저는 이런 걸뭐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윤회도 있고 환생도 있고 인과도 있다 이런 거를 믿게 됐어요.
1: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입니다.
0: 그래서 우리 외손녀를 볼 때는 늘내 마음속에 요만큼 전생에 우리 할머니였다.
1: 요만큼이지만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닮은.
0: 그래서
1: 그러니까 우리 따님이 돌아가신 할머니
0: 49제
1: 49제 날에
0: 해양날
1: 생생하게
0: 생생하게 태몽을 끄고
1: 다리 뱃속으로 쑥 들어와서 따님이 딸을 낳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행동거지나 식성이나
0: 식성이나
1: 많은 부분이 돌아가신
0: 비슷해요.
1: 할머니를 너무 닮으셨다. 그러니까 아니겠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가? 라는
0: 인가?
1: 생각도
0: 이런
1: 들고.
0: 생각이.
1: 근데 저는 믿고 싶어요. 윤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김지은 불자님 사랑해서 얼굴 한번 다시 보려고 그렇게 손녀로 다시 세상에 오셨나 봅니다. 예,
0: 저도 가끔
1: 참으로
0: 그런 생각을
1: 묘합니다.
0: 합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진짜 너무나 신비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고요. 무엇보다 우리 김지연 불자님께서 그 힘들었던 시절에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또 심리 상담사로 미술 치료를 통해서 환한 연꽃으로 꽃을 피우신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와주셔서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불자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저에게 평범한 일상입니다.
1: 평범한 일상.
0: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 발로 화장실 가고, 제할 일을 하고, 또 수업이나 강의를

0: 아무 탈 없이 집에 오는 것. 옛날에는 뭐 크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그게 갚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갚이입니다.
1: 평범한 일상,
0: 일상, 예.
1: 이 순간이 갚이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0: 감사합니다.
1: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마음을 다스려서 인생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우리 불자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서 마음속에 환한 연꽃을 피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

0: 우리나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5: 신라 경덕왕 때였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년 대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괘 스님이 마을회와 보시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6: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5: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7: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지난 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밭마저 기꺼이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재상 김물량의 집에는
8: 모량리의 대성이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5: 라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마 뒤 태어난 아이는 손바닥에 대성이라 적힌 금패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의 대성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었고 아이의 이름도 다시 김대성이라 지었습니다. 김물량은 전생의 어머니까지 모셔 함께 봉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김대성은 토함산에서 곰을 잡은 뒤 꿈속에서 원망하는 곰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곰을 위해 절을 세우고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석굴암을 짓던 중 천장의 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 하늘의 신들이 다시 이어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침내 불국사와 석굴암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생에 걸쳐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김대성의 효심은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국사와 석굴암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찾는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과 감사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0: 임진왜란 일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 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 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 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 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기념 락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한복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에 성공

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절에도 오고 스님들의 법문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법문을 들으면서 알아가니 좋기는 한데 어려서부터 타종교 생활을 함께 했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꼭 배신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특히 뭐 유대교이면서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 천주교이면서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를 어떤 그 깨달음의 공부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부터 많아가지고 그런 이들을 지칭하는 뭐 예를 들어 유대교 플러스 불교인 사람을 주부라고 부른대요. 뭐 이제 그런 식의 새로운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게 이제 사회현상인 이유는 불교는 뭐랄까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불교는 종교인데 릴리전은 아니고 기독교 천주교는 릴리전인데 사실은 종교는 아닌데 그 종교와 릴리전을 그냥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은 신앙? 뭐 내가 믿는 어떤 하나의 종교적 체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이라는 게 근본. 근본, 교는 가르침. 근본이 되는 가르침. 가장 근본이 되는 지혜, 진실이 무엇이냐? 이거를 종교라 그래요. 그럼 불교는 종교죠. 근데 릴리전이라는 말 자체는 신과의 재결합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불교는 그런 개념인 건 아니죠. 그래서 불교는 범주가 다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존 종교들과 좀 범주가 달라요. 이 법문을 듣다가 이 자기 마음 성품을 확인한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한 번씩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또 인연 맺는 분도 계시는데 다 각자 다른 시기에 다른 곳에서 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법문을 듣다가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들인데 저한테 메일을 보내온 그 충격이랄까? 그 본인의 안목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게 다 똑같이 얘기해요. 와 스님 이거 내가 확인한 이거를 제가 다니는 종교에 가서는 절대 말을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어떻게 불경스럽게 어떻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 종교 가서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좀 당황스러운데 모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직자분들 타종교 성직자는 이 공부 안 할 것 같죠? 타종교 성직자분들이 종교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종교 성직자 따 저 종교 성직자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근본에서는 이 종교를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를 자기도 알 수 없는 뭔가 모를 진리, 진실 자기의 근원이 뭔지를 이 삶의 우주적 진실이 뭔지를 이걸 뭔가 알고 싶은 그런 알 수 없는 어떤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동기가 여기서 찾지 못하면 어디서든 나는 반드시 이 길을 찾고야 말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에너지 동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도저히 찾지 못했다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찾기를 주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있는 공부인이라면. 그래서 이 공부인으로서의 첫째 자세는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 뭐예요? 진리는 이 종교 안에만 있어. 이 가르침 안에만 있어. 그거는 닫힌 마음이죠. 그런 자세를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누구나 결국에 근원에서 만나는 이 하나의 불이법을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배신해요? 하나님이 배신자라고 낙인 안 찍는다니까요? 칭찬받지. 오히려 이런 방식에만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하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고수하는 건 그거는 전형적인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집착하는 방식이고 사로잡히는 방식이고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활짝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혼날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질문도 넘어서게 되는 딱 순간이 와요. 그러고 나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돼요. 저절로, 저절로 그냥 스스로 깨달아져요. 근데 이런 질문이 아직 나오는 정도라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약간 조심스러웠던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랬던 게 있어요. 그래서 배신 아니에요. 자기를 깨닫는데 뭔 배신이 있어요? 자기가 괴로움 없이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은혜롭게, 괴롭지 않게, 괴로움 속에 허덕이며 살길 바라겠어요? 아니면 진정한 천국이 어디겠어요? 하늘이 평화로운 것처럼 이 땅도 평화로운 줄 아는 이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 이걸 설하는 게 아닐까요? 즉, 다르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괴롭게 살다가 괴로움 없이 산다는데 잘했다 하지 못했다 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도 된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이제 시내가 육조 스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너가 주인공은 가져왔느냐, 근본은 가져왔느냐 이랬더니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공부 잘했다 그래. 네 머리로 공부 잘했다. 그 개념을 나열한 거예요. 이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바로 보여주면 되지.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죽은 말 개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있는데. 대사께서 이 사미가 어찌 함부로 경솔한 말을 하느냐 바로 간파한 거죠. 대사께서 주장자로 이렇게 세 번을 때렸어요. 너안 되겠다 하고 너 자꾸 머리로 들어갈 거야 하고 이제 세 번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시내가 다시 닥돌하게 또 물었어요.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주장자를 세 번을 때렸겠어요. 너 그렇게 무주가 어떠니 보는 것이 주인공이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바로 보이면 되지 하고 이거지 이거야 하고 세 번을 바로 가르쳐 보였단 말이에요. 직진심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바로 깨닫고는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든지 바로 깨달으면 되는데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왜 때리나 싶었는지 뭔 소리도 못하고 왜날 틀렸다고 하나 하고 다시 시내가 여쭈었어요. 스님께서는 스님께서는 좌선을 하실 때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허물이 있느냐 하면 이 친구는 지금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이 보는 게 이게 주인공이다. 그럼 이제 이 스승한테 묻는 거예요. 이 당시 또 많은 이제 제자들이 자기 어설픈 자기 안목을 가지고 스승이 도에 대한 안목이 있는지를 어떨 때는 때로는 한번 안목을 견져보려고 어떻게 답을 하나 보려고 이런 게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도 있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스님께서는 좌선하실 때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좌선할 때 예를 들어 좌선을 통해서 본인들 일반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좌선을 하는 목적은 좌선을 통해서 뭔가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법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좌선을 하다가 본다 이러면, 아, 나는 법을 보지. 주인공을 보지. 근본을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본을 본다는 말을 했다 하면 벌써,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주객으로 나뉘는 거여서, 그거는 진짜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면 어긋나요. 보지 않는다 하면은 나는 불성 주인공 그런 걸 보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또 어찌 보면 그냥 공에 떨어져 가지고 어떤 것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또 어긋난단 말이에요. 즉 본다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라는 말 자체가 본다 보지 않는다라는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취하거나 하나를 버려야 되는 이 분별의 구조 속으로 스승을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번 시험해보는 내지는 그 구조 속으로 빠져드는가를 보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갔나 모르겠는데 또 하나의 허물은 뭐냐면 이런 질문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스승이 지금 너의 안목이 어떠냐 하고 너의 안목을 드러내라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못 알아듣고는 자기가 자기 안목을 드러내면 되는데 자기가 확인한 법을 드러내 보이면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뭐예요? 스님은
좌선하실 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지금 이 공부하는 자는 자기 허물을 보거나 자기 마음을 보거나 이 자기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바깥 경계 관심 있는 거예요. 스승님한테. 스승님은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허물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어지간히 뭐랄까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스승이 아니라면 그 빠지기 쉬운 이런 질문으로 분별의 함정을 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끌려 들어가 가지고 본다 하든지 안 본다 하면 그 간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럴 때 스승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중생의 분별의 구조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제자에게 끌려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세대 때렸잖아요. 얘가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다룰 때는 질문을 역으로 비슷한 너가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역으로 질문을 다시 던짐으로써 그 질문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 질문에 끌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구조를 띠지만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냥 이 판을 엎어버리는 그 판이 성립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냥 바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는 내가 지금 세대 때린 것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하고 물었어요.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했을 때이 친구가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분별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신혜의 안목에서 스승에게 간파된 것을 봤을 때 분별을 가지고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승이 언뜻 보기에는 똑같이 물은 것 같아요. 똑같이 답한 것 같아요. 너는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똑같이 물은 것 같지만 같은 구조인 것 같지만 스승은 너 그렇게 머릿속으로 들어갈 거야? 지금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는 여기 이게 있는데 이걸 버리고 자꾸 머릿속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는 바로 때리고서는 지금 너 지금 확인된 거를 얘기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탁 때리고서 누가 이렇게 한대확 후려치고서는 후려치고 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거예요? 어설프게 배운 것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내가 제대로 중도를 드러내는 답을 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대충 어디서 여기서 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를 쪼아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도로 답을 해야 되지? 아프지도 않고 아프지 않지도 않은데요? 이러든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데요? 이런다든지 이렇게 머리로 들어가면 이런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법을 말로 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측면이지. 그렇게 말해버리면 바로 머리가 굴러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대탁 때리면 바로 나오는 살아있는 답은 뭐예요? 그거는 머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한대 때리면 그냥 바로 아프다. 아야하죠, 그냥 아야. 한대 때리면 그냥 아프지. 그게 지금 살아있는 아야. 이게 자기 살아있음을 확인한 거 아니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야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신혜가 답하였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분별의 이 그럴싸한 중도적인 답 하나를 그냥 가져와가지고는 배운 말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얘가 이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때 대사가 또다시 얘가 쓴 논법을 가지고 또다시 되짚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그렇게 같은 얘기를 하면서 너가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묻고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라고 말한 것은 네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분별하는 데서 나온 대답이야. 그게 그답 자체가 오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 이 하게 되면 똑같은 말이 틀린 거고
안목을 갖추고 하면 똑같아.

같은 말이 인정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틀렸냐 맞냐를 들어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는 그럼 신수가 왜 틀린 거지? 육조는 그럼 왜 맞는 거지? 이렇게 맞고 틀리고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수의 허물을 지금 깨주기 위해서 육조는 그냥 그 반대의 얘기를 상대되는 말을 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하듯이 신수는 스님은 보시

그러니까 스님의 경계를 붙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새 나가는 거잖아요. 바깥을 향해 치달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허물이 뭐예요?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바깥 대상에 끌려다니면서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건 크고 저건 작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하면서 바깥에 끌려가는 거, 그게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분별의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 허물을 깨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했더니 신수가 물어요. 어떤 것이, 아, 신혜가 물어요.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하는 것은 너가 하는 그 문법과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르다. 여기서 너가 한번 알아차려라. 너의 허물을 알아차려라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다를까요? 나도 보고, 나도 보지 않기도 한다. 근데 내가 본다 할 때는 뭘 보느냐? 내가 본다 할때 나는 내 허물을 볼 뿐이다. 내 분별을 볼 뿐이다. 즉,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본다 할 때는 내 허물, 올라오는 분별을 볼 뿐이고, 또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할 때는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이 이걸 보고 저 사람의 허물을 보거나 저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보지 않는다. 끝끝내 바깥으로 치달아 치구심이 없단 말이에요. 추구심으로 분별을 향해 바깥으로 쫓아나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무분별 자리에 언제나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 타인들이 잘하니 잘못하니 옳으니 그르니 세상이 좋으니 나쁘니 일이 잘 됐니 잘못됐느니 그런 걸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 보지 않는다 할때 신수는 스님은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하고 바깥에 끌려나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라면, 신수는 이걸 자기 공부로, 자기 실천이랄까? 실질적인 참구 공부로서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 경계로 돌려서 살아있는 공부로 돌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내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너가 아프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목석과 같은 거다. 아프다고 한다면,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범부와 같으니 마땅히 화가 나고 원통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즉, 아프다고 한다면 내가 아파서 나를 때린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원통한 마음도 생기고 그 아프다라는 그 느낌, 나를 아프게 한저 사람에게 끌려가가지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마음에 또 취한단 말이에요. 뭘 해도 그 때리고 아프고 아프지 않을 때 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게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앞서 말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본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너가 그렇게 본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변이다. 양변에 치우친 얘기다. 즉, 신혜의 허물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양변에 치우친 것인 줄 알겠느냐? 또 아프고 아프지 않다라고 말한 것, 그것은 아픔이 일어나고 아픔이 사라졌잖아요. 그건 생멸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 따라가는 일이다. 이 공부가 양변에 치우치는 공부냐? 이 공부가 생멸을 따라가지고 생멸에 끄달려가는 그런 공부냐? 그런 공부가 아닌 줄 바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너는 여전히 양변에 치우치고 생멸에 빠져서 자성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어찌 감히 그런 희론, 분별망상에 사로잡힌 희론을 떠벌리고 있느냐? 신혜는 그제서야 절을 올리고 깊이 뉘우치면서 용서를 빌었다. 이렇게 이런 대목들을 볼때 정말 손지식의 안목이 제자의 허물을 바로 간파하고 깨뜨려주는 이런 그러니 이런 어떤 이게 육조단경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선지식의 어록이겠죠.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마음이 어리석어

자성을 보지 못하였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게 선지식 앞에 와서 아는 척하고 떠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너가 스스로 자성을 보지 못했으면 자성을 아는 척, 중도를 아는 척, 공부한 척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겸손하게 길을 물어라. 공부를 물어라. 또 내가 만약에 마음을 깨달았다면 곧 스스로 자성을 보았으므로 여법하게 수행할 것이다. 근데 네가 지금 답한 것에서는 여법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너는 스스로 어리석어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도리어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냐. 속이 다 시원하죠?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알 뿐이지 어찌 너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또한 내가 만약에 스스로의 자성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다. 어찌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느냐. 끝까지 들어주면서 허물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시내가 거듭 절하기를 백여 번을 한 다음에 거듭거듭 제가 108참회를 합니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한말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건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 그냥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시내가. 그러고서 허물을 사죄하였으며 정성을 다해서 조사를 시봉하며 모시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곁을 떠나지 않고 이제 스님 밑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 공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곁을 모시면서 떠나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조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조사는 늘 매일같이 법문을 설하시니까 대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앞도 없고 뒤도 없다. 그대들은 알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회가 병이 도졌어요.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신회가 이래요.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저 신회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병을 못친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스승 밑에 있다고 해서 단박에 병이 고쳐지지는 않나 보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분명 내가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말했거늘 그대는 본원이니 불성이니 하고 말하는구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이름과 글자로 말을 하냔 말이에요. 너가 앞으로 계당해서 즉 절을 열어서 그 계당한다 그래요. 본격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법을 펴는 그런 법문을 설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느 한 도량을 열어서 법을 펴기 시작하는 일, 그걸 계당한다 그래요. 너가 앞으로 계당해서 한 곳을 관장하는 종사가 되더라도 한낱 지혜 정도 아르마리 알해자를 쓰는 거예요. 지혜 정도밖에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요때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면서 너 지혜 정도밖에 못 되라고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제 신혜를 나중에 가서는 안목이 좀 밝아졌겠죠. 그래 어느 정도 좀 밝아진 모습도 보이면서도 또 신혜의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밝아져도 업습은 한동안 간단 말이에요. 업습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신혜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심지어 뭐 예를 들어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공부를 엄청 많이 깨닫기 전에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 불교에 대한 아르마리는 엄청 많아요. 근데 깨달음은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 이거는 공부가 아니구나 해서 내가 공부했던 걸다 내려놓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전에, 깨닫기 전에 공부했던 모든 불교 교리적 이해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교리에 머물렀던 그 모든 교리적 이해가 단박에 이 지혜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 신혜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혜로 전환이 되어서 지혜로 잘 써먹는 그런 구절도 나오고, 그러나 이 어떤 사람들이
철저한 선의 안목의 자리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육조 스님이 옛날에 했던 그 지혜정도라고 했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신의 제자들의 그룹이 있고 또 다른 스님의 제자들의 그룹이 있고 뭐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의 쪽의 그룹이 아니라 다른 누구죠? 다른 그룹의 제자들이 더그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택신에는 지혜 정도다라고 이제 약간 폄하하는 듯한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약간 교리적 흐름으로 보면 하택신의 도노 점수적 가르침이 그 다른 측면에서는 주로 도노 돈수적 가르침이거든요. 이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어받았다라고 할 법한 인물이 바로 한국의 진울 스님의 가르침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맥을 좀 이렇게 잇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하택신에도 나중에 가서는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조금 뭐랄까 다른 하나의 이렇게 이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계당해서 하나의 종사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신회는 훗날 낙양으로 들어가 크게 조계의 돈교를 널리 폈어요. 낙양으로 들어가서 조계의 돈교를 널리 폈고 현종기라는 책을 써서 후세에 남겼어요. 이 낙양이라는 큰 도시, 주류인 큰 도시에 가서 육조 스님은 저 지방에 아주 저 작은 곳에서 법을 편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육조 스님이 이 육조 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선불교가 주류가 된 데는 이 하택 신의 공이 아주 컸어요. 낙양이라는 주류의 곳으로 가서 법을 아주 크게 드날리고 또 육조 선양 운동을 펼쳤다 그래요. 그래서 육조가 육조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된 프로모션이 제대로 된 계기가 하택 신의로부터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스스로도 칠조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육조대사는 여러 종파의 문도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조사에 밑으로 모여들어 따져 물으며 비난하는 것을 보시고 이를 불쌍히 여겨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일체에 좋고 나쁘다라는 모든 생각을 마땅히 모두 없애야 한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고 하고 둘이 없는 성품을 일러 참된 본성이라고 한다. 이 진실한 본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원화에 문득 스스로 보아야 한다. 처음에 육조 스님이 그 누구죠? 그 해명이 찾아와서 법을 설해달라고 했을 때도 이 얘기를 했죠. 선도 일으키지 않고 악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나 이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일체의 좋다 나쁘다는 생각, 옳다 그르다는 생각, 이러니 저러니 하는 생각, 이것이 법이다 저것이 법이다 하는 생각, 일체의 내세우는 생각,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렇다 하는 거에 집착하는 거고 저렇다 하는 거에 집착하는 것이어서 무엇이든 내세웠다면 그건 치우친 거고 그건 중도에서 어긋난 것이고 그건 탐진치 삼독으로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허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둘로 나뉘는 분별망상을 마땅히 모두 없애는 것, 그것만이 공부의 고구정령한 길이에요. 그게 중도의 길이고. 이 너무 단순한 말로 하니까 너무 쉬운 말 같잖아요. 이 육조단경의 특징이 너무 쉬운 말처럼 보이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게 핵심을 찌르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일체의 좋고 나쁜 모든 생각을 마땅히 모두 없애야 한다.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불교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육조라는 큰 스님께서 당부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이게 다예요. 시작과 끝이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고 한다. 그러니 자성에도 사로잡히면 안 된다. 자성이 있어서 자성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 둘이 없는 성품을 일러 참된 본성이라고 한다. 그 참된 본성에 이름 붙인 것뿐이지 둘이 없는 본성이라고 하면 둘이 없는데 거기 참된 본성은 있어요? 본성이 있으면 본성 아닌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본성이 있다고 말을 못하죠. 본성이 없다고도 말을 못하는 이유는 본성이 있다 하면 본성 아닌 것도 있어야 본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성이 진짜 참된 둘이 아닌 본성이라면 둘이 아닌데 거기 이름 붙일 게 있어요?